0: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내가 여유롭게 차를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아보와 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사람들 사이에 늘 회자되는 말이 있다. 재채기를 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거나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마치 그 속설이 들어맞는 것처럼 매소와 강청재가 아보와 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은 연이어 재채기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아보는 달리는 차 안에서 연이어 재채기를 했고 그 옆에 앉은 호생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 재채기를 했다. 이때 차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매우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도도도 함께 타고 있었다. 도도는 뒷좌석에서 앞좌석을 향해 종이를 건네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1: 우와, 정말 드물게 둘이 모두 연달아 재채기를 하네.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도 해야 하는데 몸 조심해.
0: 도도의 바로 옆에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한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이들의 중요한 투자 고객인 우 씨였다. 우 씨 역시 종이를 한 장 꺼내 코앞에 대고 힘차게 콧물을 풀며 짜증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밖에는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는데 일행은 소주로 가는 길이었다. 차 안의 일행은 소주에 도착할 때쯤 비가 조금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도는 이번 여정에 동행한 우 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도도는 우 씨를 향해 말했다.
1: 금방 비가 그칠 거고 모든 일정과 준비는 제가 다 마쳐뒀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하지만 우 씨는 도도를 보며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비 오는 날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다. 우 씨는 도도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2: 이번에 소주에 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무작정 데리고 가는 겁니까?
0: 도도는 순진한 척하며 그냥 교류 모임에 참석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우 씨는 전혀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우 씨는 손을 흔들며 도도의 말을 끊었고 그 사이 몇 통의 전화를 받고는 매우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했다.
2: 정말 짜증나네요. 갑자기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생기다니.
0: 도도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1: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요?
0: 우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도도는 인생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앞좌석의 호생도 좋게 받아들여라고 덧붙여 말했다. 우 씨는 그제야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호생과 아보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고 했다. 앞좌석의 아보는 재빨리 고맙다고 정중하게 대답했고 도도는 억울한 듯이 말했다.
1: 나도 얼굴이 있는데요. 저도 보고 기분 나아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0: 우 씨가 말했다. 나는 도도가 제일 싫어요. 도도는 사업할 때 목적성이 너무 강해서 전혀 순수하지 않아요.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주의 호텔에 도착했다. 도도의 예측이 꽤 정확했던 것인지 이때 밖에서 내리던 비는 이미 완전히 그쳤다. 아보, 호생, 도도, 우씨 네 사람은 차에서 내려 호텔 객실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서서측 총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모두들 자리에 맞춰 나누어 앉았다. 서주측 총재는 일행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1: 아, 여러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해에서 서주까지 오는 길 정말 길고 힘들었죠? 아, 도도는 제 오랜 형제이니 편안하게 앉으시고 제가 먼저 한 잔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0: 모두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소주 총재는 참으로 쾌활한 성격이었고 주량도 매우 좋았다. 그 외에 동행한 봄 총재가 함께 있었는데 이 봄 총재 역시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한 차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주 총재는 오직 하나의 내부 개발 계획만을 언급했다. 그 내용은 너무나 황당하고 과장된 이야기로 참여하기만 하면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매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었다. 어쨌든 이 식사 시간 내내 소주 총재는 밖에 지인들이 모인 별도의 테이블에서 자리를 돌아다니며 매우 바빴고 계속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들어와 총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이어졌다. 식사가 끝난 후 봄 총재가 아보 일행 네 사람을 다시 차에 태우고 근처의 다른 호텔로 이동하여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네 사람은 그 호텔 로비에 들어섰고 이제 막 식사를 마친 후라 그저 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 호생이 도도를 보며 말했다.
1: 식사 자체는 괜찮았는데 이 호텔은 마치 초대소 같네.
0: 호생이 한마디 불평을 하자 옆에 있던 우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침침해지고 짜증이 올라왔다. 도도는 급히 해명했다.
1: 아, 봄 총재가 미리 말했는데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 방을 일시적으로 조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밤중이니 잠시 이곳에서 겨우 쉬고 내일부터는 장소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후생과 아보는 각자 방에 들어가 차 두 잔을 따르고 앉아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겨우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옆방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 귀 기울여 들어보니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우 씨의 목소리였다. 잠시 후 도도가 방문을 쾅 하고 열고 급히 들어왔다.
1: 안 돼. 우 씨가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가려고 해. 제발 부탁이니 도와서 설득해줘.
0: 호생과 아보는 깜짝 놀라 급히 도도를 따라 옆방으로 향했다.
2: 이런 방에서 절대 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갈 겁니다.
0: 도도는 급히 우씨 앞에 다가가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일 다시 자세히 얘기하고 장소를 바꾸겠다고 간청했다. 우씨는 콧소리를 내며 비웃었다.
2: 연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0: 도도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1: 아,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세요?
0: 우씨는 더욱 크게 말했다.
2: 내가 분명히 말해주겠습니다. 이런 낡은 침대, 낡은 이불, 낡은 베개, 나는 절대 이런 물건을 만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갈 겁니다.
0: 도도는 다가가 우씨의 팔을 붙잡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우씨는 도도를 힘껏 밀어냈다. 우씨는 호생과 아보를 향해 말했다.
2: 호생 씨, 아보 청재.

0: 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상해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1: 이때 침착한 아보가 도도를 조용히 끌고 복도로 나와 짧게 상의했고 마침내 도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보와 호생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옆방에서는 여전히 우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는 웃는 소리와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호생이 의아하며 아보를 보고 물었다.
2: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 아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2: 방금 내가 생각한 방법이야. 우씨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가 4성급이나 5성급 고급 호텔에 따로 묵도록 조치했어.
1: 호생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2: 아, 그렇구나. 이 우씨는 다투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참으로 독특하고 드문 인물이네. 이런 투자자는 절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분이야.
1: 아버는 도도의 잘못을 지적하며 말했다.
2: 도도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을 주장했어. 이런 불분명한 회의에 일행을 데리고 온 것이 잘못이었어.
1: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아 수다를 떨다가 아보가 조용히 백평의 소식에 대해 물었다.
2: 편지도 거의 오지 않아. 1989년에 회사 관계로 출국했을 때 명확히 3개월만 있다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벌써 5년 3개월이 넘었어. 백평이 가고 난 뒤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차가워졌고 난 결국 따로 이사를 나왔지. 그 후 1991년 어느 날 장모님께서 나를 집에 부르셨어. 그리고 서랍을 열고 채무증서 한 장을 꺼내주셨는데 그 금액은 무려 인민폐 22,200원이었어. 장모님은 백평이 출국하기 전에 빌린 돈이니 내가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백평이 나에게 갚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드렸고 나머지 금액은 일주일 후에 가져다 드리기로 약속했어.
1: 허생은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2: 아휴,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금액이 2만 여원이었지만 만약 22만 원이었다면 어쩌나 싶어. 그때는 정말 어떻게 감당했을까? 나는 그때마다 백평이 전화로도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과는커녕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가끔 전화가 와도 이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
1: 아버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고 후쟁은 텔레비전을 켜서 두 사람은 몇 가지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때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보가 문을 열어보니 도도와 소주 범총재가 서 있었다. 아보는 의아하며 우씨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도도는 우씨는 이미 소주 대호텔에 안전하게 입주했으니 이제부터 세상이 완전히 평화로워졌다고 기쁘게 외쳤다. 그 옆에 있던 소주 범총재는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했다. 범총재는 오랫동안 남방에 살았지만 북방 사람이었기에 말할 때 가끔씩은 북방 억양이 드러나곤 했다. 범총재는 고개를 숙이며 접대가 잘 되지 않았다며 미안함을 전했고 도도 역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가 이렇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아버가 직접 돈을 내서 우 씨를 고급 호텔에 따로 묵혔기 때문이었다. 범 총재는 우 씨의 숙박비는 꼭 자신이 전액 지불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아버는 괜찮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네 사람은 다시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약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호생이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다. 호생이 시간을 말하자 도도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2: 시간이 정말 늦었네. 함께 밖에 나갈 의향 있어?
1: 아버는 피곤한 듯이 쉬고 싶다고 말했다. 도도는 야식을 먹으러 나가자고 제안했고 호생은 그냥 호텔에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도는 말하고 나니 오히려 배가 더 고프다며 근처에 음식을 맛있게 하는 작은 식당이 있는데 먹고 돌아와 쉬자고 했다. 범 총재도 함께 나가서 마음을 풀어보자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도도와 범 총재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네 사람은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한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미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호텔 대문에는 무려 두 개의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고 범 총재는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다. 한참을 부르고 나서야 문이 조금 열리며 여성의 목소리가 소주 방문으로 느리게 들려왔다.
3: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밤중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1: 도도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자는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여자는 이곳의 규정은 한밤중에는 손님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도는 호텔이 한밤중에 문을 잠그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빨리 문을 열으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이곳이 작은 숙박소인 줄 모르냐고 되물었다. 이 말에 범 총재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오늘 일행을 모신 주최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조원청심안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안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3: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안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치명,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천추관, 복사삼. 여러분들이 그 약 종류를 들어보시게 되면 희귀약제라는 걸 더 진을 벌어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기본으로서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 걸거지 아파라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할 겁니다. 어느 날이든지 거의 주자를 한 지 10년, 20년 이렇게 된 분들 혹은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거의 하루에 한두 번 기침을 하지 않고 제일 적어도 이만큼 하지 않고 지나간 날은 적을 겁니다. 그 증상은 주약의 심폐열이 심한 증상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병 환자들이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서 의미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일정 한계 니런 체계에 속하는 학설입니다.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림상주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심장병 환자는 기침을 잘 짓습니다. 심장병인데 어째 기침을 말하는가? 바로 그렇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거쳐라 하죠. 이래서 지금 심폐열이 심한 증상

0: 가운데 돌출하다며 기침을 잘 짓고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입이 쓰고 그렇다면 단순 담낭 치료에만 매달리는 분들 어떤 분들은 입이 너무 마르게 다면 소갈증 내가 혹시 당뇨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모두어서 바로 심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혈이 심한 증상은 기본으로서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은 우리 존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야득게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랑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 각을 사면 한 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홉 각을 사면 세 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열 야드 각을 사면 여섯 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홉 각의 세 각은 넉 달 치료료 정을 견제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세 각의 한 각은 한 달 반 좌우. 그 외에 열 야드 각의 여섯 각, 외국에 진출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부채 보내거나 갖고 나가실 때 이만큼 가지고 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원래 199원으로부터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심장병 치료함에 있어서 이런 우대정책을 충분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좋은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심장이 나빠서요. 주사를 두개 넣었는데 몇 년이 되니까 또 다시 가슴이 키우고 숨을 탔는데 지금 가슴이 키워져서 숨도 차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2: 혈압이 높던 게 지금 정상이 됐고요. 3살 다시 못하던 게 지금 3살.
0: 아, 예.
2: 아, 선생님 이렇게 효과도 없고 오늘 아홉 가구에 배달받아서 쓰다 그랬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게 좋은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3: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저는 이게 다음에 숨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근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아, 예, 예.
3: 그 다음에 왼쪽 가슴이 아프고 직장에서 키우던 것도 많이 났고요.
0: 예.
3: 심률이 빠른 것도 심률도 많이 정상이 됐습니다.
0: 예. 예.
3: 심률이 저기 100이 넘던인데 80을 정상이 됐습니다.
0: 너무 이상적이네요. 예.
3: 예. 그래 숨이 차던 게 그 저기 계단 오르내릴 적에 숨이 차서 너무 숨이 차서 올라갈 적에 몇 번씩 내려올 적에도 몇 번 셋댔습니다.
0: 아하, 예.
3: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심장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3: 예.
0: 숨이 차고 그리고 하품을 잘하고 이게 숨이 찬 증상의 기본 심장병 증상 가운데서 아주 홀씨할 수 없는 중요한 증상에 속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거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쏴줘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3: 예.
0: 예. 전화번호 예, 33-5번 연락하시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좋은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어서 예. 1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나 서나 그저 숨이 헐떡헐떡 거리고 식은땀 흘리고 예,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혈압조절이 안 되니까 머리가 허리 더분하고 맑은 날씨 보지만 그냥 헐떡 반듯하게 눕지 못하고 걸지 못하고 저도 아예 들고 앉아자고 매잠질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이 입에서 냄새가 어떻게 그렇게 납니까?
0: 아, 그거 참 답답하죠.
4: 아, 예. 정말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모르는 지분은 좀만 남아놨을지 3개, 4개씩 써도 그래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0: 예.
4: 그러고 이빨도 아프지. 그러고 선생님 강의도 아이 들어볼까나 아이 되겠습니다. 이거라도 그래서 시험 삼아 써보자. 아무리 나서나 나서지게 아무리 심장약이 이게 좋아지겠지. 그랬었는데 지금 여영이 불려 댕기던 것도 아이 댕기고 이것만 먹고 할까나 예. 얼마 좋겠습니까? 정상을 돌아오고 하루에 한 번씩 1년은 못 먹을까? 한 번씩 딱딱 먹고 숨할수 먹을까? 예. 뭐 발작도 아이하고 용 좋습니다. 그래도 네. 돌아눕고 앉아도 뭐 자주 뭐 그래던 게 그냥 앉아 아이자고 계속 밴드 새끼 놓고 모자비를 놓고 할까나 그 정상 사람으로 돌아올까나 예. 또 장마에 차서 그런 저 계속 쓸 예정입니다.
0: 예,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상수로인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해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정 근원에서 심장병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건강하세요.
4: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손통심한 어제는 겪거나 듣는 건 넉다 넘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가슴이 계속 침침하고 저 둥그리고 그다음 답답하고 예. 또 심율이 또 대단히 빠릅니다.
0: 아, 예.
5: 1분에 224씩만 깁니다.
0: 아, 그러면 위험 심율에 속합니다.
5: 예. 그래서 뭐 신댄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 병원에서 그 하루 차고 댕기는 그 신댄투도 해봤습니다.
0: 예, 24시간 신댄투란 게 있습니다.
5: 예. 예. 그래 해본 게 그래서 뭐 이사 신장이 좀 좋지 않다며 약 깨줄게다. 그래 먹은 것도 어째 효과 나지 않아서 그래 내 선생님 강의 듣고 손통치만 혹시 신장이 좋다니까 먹기 시작했는데 이 약이 정말 중량이지만은 효과가
0: 빠르죠.
5: 빨리 나타났기
0: 그렇죠. 예. 예.
5: 이 가슴이 답답하던 것도 어제는 저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침침하던 증상도 없어지고 심율도 내 전번에 가서 이래 그 신경도 해봤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아, 그래요?
5: 그래, 예. 예, 어찌나 좋은지 그런데 뭐 이 좋은 약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예, 예. 예
5: 오늘도 주문하겠습니다.
0: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러 가지 비 다 정말 효과 많은 효과 보고 이래놓고 나도 예, 아주 기쁩니다. 예, 정말 예, 모두 예, 심장이 나빠서 주자를 하고 우리 그 속한 애도 예, 주자도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 나는 겁이 났어요. 아, 이 주자를 하면 어떻게는 이런 게 예, 정말 이 약 먹고 예, 심장이 나사져서 어찌 기쁜지 영 예, 기쁩니다. 그래서 난 계속 예, 이 약을 끊지 않고 예,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 선생님의 좋은 약 알려줘 좋은 이런 약 알려줘서 저를 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려정을 따라서 제때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6: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뒤끝에 감기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에 침투돼가지고 이럴 때 심장 근육이 염증을 해서 심근염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되면 아래 다리의 발목에다 천근이 쇳돌을 매단 것처럼 매긴하지 않고 너무 다리 무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겨우 걸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기 뒤끝에 심근염은 보통 박테리아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균을 나오는 것보다도 그 병독으로 오는 경우가 바이러스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심근염이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이 제품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뇌졸중이 왔거나 뇌졸중 후유증이 있거나 우리 뇌졸중 같은 뇌출혈, 뇌혈전은 모두 심장에서의 그 죽성경화 혹은 혈전이 뇌에 올라가면서 동맥경화를 형성해서 뇌출혈이 생기거나 뇌혈전이 생겨서 쓰러질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 포함해서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을 망라해서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0: 부정맥이라면 이제 위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실리부치란 걸 말하게 되는데요. 정상 심률은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60차로 올라와야 됩니다. 특수한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이래서 60차 올라와서 70차, 80차 이 자오면 기본으로 우리 평균 심률 범위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벌써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해도 90차가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뛰고 너무 늦게 뛰고 40m 1분에 120, 30차 이러한 분들은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두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요. 협심증은 우리 보통 심장이 왼쪽 앞가슴에 있으니까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내가 심장으로 문제가 있구나 자가진단합니다.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윗골까지 아파납니다. 이건 모두 심장으로서 나타나는 반사통으로서 우리 홀씨하기 쉽고 다른 병으로 오해하거나 어떤 분들은 윗골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할 때도 어떤 때는 그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은데 이 눈꼴까지 아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병원에 가서 혹시 진단을 받을 때 눈꼴 신경통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심장병으로도 이렇게 눈꼴까지 아파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두어서 그러니까 왼쪽 앞가슴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눈꼴까지 모두 협심증이 구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도로 막힌 경우, 중하게 막힌 경우,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를 말하게 되어 있고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 정도 막힌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막히는가? 관상동맥이 막히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무슨 일을 하는가? 관상동맥이 바로 우리 심장 근육의 에너지 원천으로 되게 되어 있으면서 어느 한 부분에라도 피가 제대로 수통되지 못한다면 그 한 부분은 괴사를 가져오면서 수축 이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해도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은 내 혈액량은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1후끈 내지 내가 100근이라면 1후끈 내지 야드근밖에 되지 않지만 해도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은 하루에 1만 4천 근 좌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내 주먹만한 혈액이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이 수축이완 쟀다 놨다 하는 그 차수가 하루에 10만 차 좌우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심장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그 원천이 바로 관상동맥에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축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70 내지 90% 막힐 때까지 가지 말고 이때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기본상 주자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주자라는 것은 방법이 아닌 방법에 속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주자를 한다면

0: MRI 같은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MRI 기계가 자기 마당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도 말씀 주셨지만 해도 바지띠꼬리 같은 걸 빼놓고 바지띠를 빼놓지 않고 깔고 누워있다면 내가 깔고 누워있는데 그 바지띠꼬리 그 금속이 그 MRI 기계 천장에 올라가 또 붙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저는 천천히만은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야, 이게 정말 천천히만은 좋은 것 쓰세요. 소개를 해줘.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떠세요?
2: 이거 쓰기 전에 심장대 중에서 숨이 차서 걸지 못했었구만.
0: 아,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 그 다음에는 저 딱 집에서 문을 닫아도 놀라 부들부들 떨었었구만.
0: 예.
2: 그 다음에 내 더 나와도 부들부들 떨고.
0: 그렇죠.
2: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소개를 한다면 내 이 약을 시작해 썼습니다.
0: 예.
2: 그런 게 우선은 저 한 개로서 선생님 다 쓰고 두 개로서 걸 씁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야, 그래, 정말 떴었구만.
0: 아, 예.
2: 야, 부들부들 떨던 데서는 아예 떨어지구만.
0: 예, 예.
2: 그래, 그 다음에 전화 와도 놀라던지, 그저 굴 이랬다는 이내 일 없었구만.
0: 아, 예, 예.
2: 그 다음에 숨이 차서 못 걸던 게 여선 걸었구만.
0: 아, 예, 예.
2: 길에 걸을까, 예, 채소 살라도 갔구만.
0: 예, 예.
2: 그 다음에 나는 혈압이 높았구만. 혈압약을 세 가지를 먹었었고 할 날에.
0: 아, 그게 부작용이 많은데 방법이 없어서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2: 그랬던 게 우선은 예,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만 먹었구만.
0: 예.
2: 그 다음에는 맥박은 예, 혈압은 높은데 맥박은 43, 40, 45 이랬었구만.
0: 아, 위험한
2: 심혈. 맥이 똑 떨어져. 예. 예.
0: 그렇죠. 맥이 없죠.
2: 일어날 생각이 없었었구만. 그래든지 지금은 얘 맥박이 올라갔었구만.
0: 그렇죠. 예, 예.
2: 아, 65로 됐었구만.
0: 와, 대단합니다. 어제 싫은 날도
2: 예. 걸어도 숨이 아이 차고, 놀라도 됐고, 이래까지 산 것 같더라구만.
0: 그렇죠. 예, 예.
2: 야, 선생님이 이게 정말 소개를 했길래 해서 내가 살았었구만.
0: 예, 예.
2: 그래, 나는 얘 이야기 그냥 쓰겠었구만. 내가 너무 걸지도 못하고, 해서 살라도 못 가던지 지금 너무 좋아서 난 계속 술 예사했구만.
0: 예, 알 수는 줄이지 말고.
2: 어째다가 예. 어째를 넣게 넣어 눌러서 싸게 했었구만.
0: 아이고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2: 아,
0: 예.
2: 내 그냥 이야기 정말 나를 살고 왔다는데 어찌게.
0: 아, 그럼요.
2: 선생님 이리 좋은 약을 소개를 했길래 내가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전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우리 심장병 자체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차고 하품을 많이 하고 100분지 92 심장병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 위험이 기본 많이 노출되게 되어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면 갑상선에서 목 밑에 그 오목하게 들어간 데 나비 모양으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갑상선에 속하게 되는데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격소를 분비한단 말입니다. 너무 많이 분비하는 걸 항진, 너무 적게 분비하는 걸 저하라 하게 되는데요.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에는 너무 심혈이 빠릅니다. 지속적으로 늘 긴장하고 초조한감을 느끼게 되고 불면증을 동반하고 때때로는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까지 다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맥이 떡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격이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항진 저하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심장병 자체는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실 때 진단을 보게 되면 팡찬이란 심방세동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팡찬이란 진단은 기술에는 심장의 그 판막이 4개가 있습니다. 그 판막이 보러도 떨기거나 어떤 때는 꼭 닫게 너무 있거나 너무 꼭 열려 있거나 보도도 떨리거나 이런 분들은 보통 황찬이 없는 분들에 비해 심방세동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중풍 위험이 5~6배 더 높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혀 끝이 재빨게 나거나 혀 주위가 재빨게 난다면 간열로 인해 그럴 수 있고 혓바닥에 철개가 앉거나 혓바닥이 벌겋게 된다면 위열로 그럴 수 있는데요. 혀 끝이 재빨가다면 심장열로 그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까맣게 질리고 그리고 심혈이 고르지 않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평소에 그 하품을 많이 하고 어깨가 견주염처럼 띄엄띄엄 아파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는가 하며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고 심지어 치아가 흔드는 경우까지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심장병으로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발목, 발등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는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정황에서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 강다짐으로 배가 아픈 뒤 기계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건 바로 복강동맥이 피가 심장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맥이 똑 떨어지고 소변 차수가 작고 물론 단독적으로 콩팥질 문제가 있고 노로감염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해도 심장의 이상은 직접적으로서 콩팥질 이상을 부르게 되어도 있습니다. 여러모로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 한 가지 한 가지 모병 치료에 매달리지 말고 심장치료 근본에서 치료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름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자, 오늘은 저희랑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화가 나도 억울해도 속상해도 꾹꾹 참고 아, 난 이겨내야 한다, 참으면 지나간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참아냈던 감정들 나중에 어디로 간 걸까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 네, 그 중에서 특별히 불편한 감정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표현하는 게 약해 보일까봐, 또 남에게 폐가 될까봐,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이상한 것까봐, 그래서 감정을 삼키고 덮어두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평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데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깨가 뭉치고 숨이 답답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한참이 지나야 겨우 진정되는 그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감정은요,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인데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어딘가에 계속 쌓이기만 할 뿐입니다. 마치 빗물이 배수구 없이 고이듯이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은 몸속에 서서히 고여간답니다.
1: 네, 그렇게 고여가는데 그렇다면 오랫동안 감정을 누르고 살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심신의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네, 마음과 몸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유기체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특히 신경, 면역, 내분비, 네트워크가 그 중심에 있는데 이 네트워크의 균형이 너무 무너지게 되면 몸 구석구석까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심혈관 계통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계속 올라간다면 심장은 쉴 틈 없이 빨리 뛰어야 하고 혈관은 수축이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이 심혈관 질환에 더 잘 노출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둘째인데요. 이 내분비 교통도 크게 혼란에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즉 갑상선 항진증은요, 대표적인 감정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불안이 오래되거나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제멋대로 변하면서 몸 전체 대사가 흐트러집니다. 당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해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감정이 흔

0: 흔들 때마다 우리 몸의 호르몬도 함께 흔들린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피부가 먼저 반응한다고 하네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면서 신경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가 나면 우리들의 얼굴이 빨개지죠. 또 놀라면 파래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많은 것이 돋아납니다. 실제로 림상 통계를 보면요, 건선 환자의 약 40%가 심한 불안이나 우울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원형 탈모증 환자의 80%는 발병 전에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넷째는 소화기 계통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신경세포가 풍부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화가 나거나 불안하면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또 설사나 변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중 상당수가 불안이나 우울 진단을 함께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통증과 수면장애까지 이 모든 것이 억눌린 감정이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난 슬프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정 절반은 해소된다고 합니다.
0: 자,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요가 같은 운동을 해보십시오. 자, 몸속에서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살아나면서 기분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인데요. 세상과의 넓은 관계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가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 감정을 짊어지지 말고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보십시오. 다음으로는 건강 루틴 만들기인데요.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는 기본이고 또 잠시라도 자연 속에서 쉬는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고 숲길을 걷고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도 큰 치유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랍니다. 자, 우리 몸도 감기 걸리듯이 우리 마음도 감기가 걸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서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더 건강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나의 감정이 조금 더 솔직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참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사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나라에도 이 고추나 매운 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불닭볶음면은 도저히 못 먹겠을까요?
1: 저도 못 먹겠더라고요.
0: 저도 못 먹습니다. 이 사실 뭐 다 같은 매운맛이지만요. 이 두 가지는 꽤 다르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매운맛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먼저 매운맛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일명 스코빌 지수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 맵다는 뜻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이 고추는요, 보통 4천에서 만 스코빌 정도인데, 이 오래 지날 불닭볶음면은 무려 4천에서 5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두 배 매운맛 버전은 8천에서 만원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1: 그렇게 올라갈 수 있네요.
0: 그렇습니다. 평소에 고추를 그냥 먹는 분들도 이 작은 라면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 네. 근데 문제는 왜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은 특히도 오래 강하게 느껴진 것일까요? 네. 그 비밀 바로 캡사이신 성분 때문인데, 이건 천연고추에서 추출해 농축한 것인데요. 매운맛의 강도와 순도를 훨씬 더 높여준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어떤 제품에는 합성 캡사이신을 넣기도 하는데, 그래서 천연고추에서 느낄 수 없는 강렬하고 오래가는 자결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단마르크에서는 이런 불닭볶음면 제품이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 때문에 판매 금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근데 왜 우리는 아픈 걸 알면서도 계속 이를 또 매운 걸 먹게 되는 것일까요?
0: 그러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 착한 자기학대라는 용어로, 야, 이 착한 자기학대.
1: 저는 왜 먹냐면 매운 것을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먹어요.
0: 많은 여성분들 그렇죠.
1: 먹으면서 또 눈물 찔끔 짜고 땀도 흘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더욱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해서 이 착한 자기학대는 우리 몸은 위험하다, 도망치려는 신호를 보내는데, 막상 먹고 보니, 오, 그래, 나 안 죽었네, 하면서.
1: 네.
0: 오히려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에서 이 쾌감을 느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매운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너무 매운 걸 먹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자, 가장 흔한 실수가 물 마시기입니다. 캡사이신은 물에 녹지 않아서 오히려 입안 전체에 퍼져서 더 큰 아픔을 부를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뭐가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 되겠습니다. 우유 속의 단백질이 캡사이신을 감싸서 씻어내줍니다. 두 번째는 밥이나 빵 같은 전분류입니다. 이 캡사이신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 마지막 꿀팁은 올리브오일 같은 식용유라고 하네요. 이 캡사이신은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기름으로 입안을 헹궈내면요, 말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어떤 매운맛은 특히 더 강력한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매운 음식 도전하실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1: 네.
0: 곁에 꼭 우유나 요구르트 두시고 장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저는 영종에 있는 닭발 좋아하거든요. 매운 닭발.
0: 그래.
1: 네. 근데 그 매운 닭발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아주 정말 긴가민가하게 매운맛하고 중간맛하고 세게 매운맛이 있는데, 저는 아주 긴가민가하는 매운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 가운데서 먹거든요.

0: 있네요.
1: 그렇습니다. 뭐 우리 뭐 많은 지방에 보면은 뭐 용정의 닭발이 유명하다면 도문에는 투도하면 온면이 또 칼칼한 온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좋다.
0: 저도 그 집 가서 잘 먹습니다.
1: 진짜. 네.
0: 근데 연변 사람들 먹거리라면 정말 할 말이 많고 근데 그렇죠. 그 가운데서 네. 매운 음식들을 정말 잘 먹는데 그걸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조금씩 풀 수 있겠지만은 우리 어떻게 위장 건강 위해서라도 너무 강한 맛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0: 적정선에서
1: 적정선에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0: 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 쉬고 계십니까? 우리 선배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1: 누워있습니다.
0: 누워있습니다. 네.
1: 밥하는 직업 빼고 애 챙기는 것 빼고 누워있습니다. 저는 눕는 게 가장 편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네. 맛있는 걸 먹는다. 아, 누군도 그러거나 영화를 본다.
1: 예.
0: 아니면 핸드폰을 쥐고 한참 동안 보고 있다. 아니면 저처럼 이 주말에 늦잠을 잘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 행동 중에도요, 사실 이 오히려 우리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1: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0: 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수면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잠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이 주말에 늦잠을 자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데 막상 일어나 보면 개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거운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슬립 드렁큰니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잠에 취한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에는요 생체 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에 몸이 이미 깨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누워 있으면 마치 타이어를 제자리에서 굴리는 것처럼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답니다.
1: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핸드폰 무한 스크롤이 되겠습니다. 지친 몸을 끌고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는 것 딱 제가 하는 일인데 정말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0: 그렇죠.
1: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짧은 영상들은 강렬한 자극으로 우리 뇌 도파민을 계속 분비시키거든요. 문제는 이게 반복되게 되면 뇌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휴대폰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뭐 모멘트까지 다 보면서 뭐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결국은 쉬려고 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쉬고자 하는데요.
1: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거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과도한 휴식입니다. 네,

0: 하고 나면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1: 그렇죠.
0: 근데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게 되면 오히려 만성 피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몸은요, 적당한 활동을 해야 에너지가 순환되는데 계속 누워 있게 되면 몸이 아, 이게 정상이구나 생각해서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도 며칠 동안 온전히 누워있기보다는 몸 상태를 보면서 가볍게 걷는 것이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게임인데요. 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이 게임들은요,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뭐 랭킹 시스템까지, 한정 이벤트까지, 뭐 일일 출석 체크까지, 이런 요소들은요, 게임을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의 숙제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쉬라고 시작한 게임이 오히려 마음을 더 조이고 지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음식입니다. 이 달콤한 음식,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디저트는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시면 오히려 우울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하루에 설탕이 45g 정도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우울증 위험이 무려 5% 우와. 증가하고요.
0: 우와, 그렇게.
1: 그렇죠. 네. 자, 98g으로 늘어나면 무려 25%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많이 드시면요, 행복해진다는 건 아닙니다.
0: 아니, 저는 네. 우울할 때 달콤한 걸 먹게 되면 아, 행복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저는 그래서 네. 우울할 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게 안 좋다고 합니다.
1: 네, 잠시의 달콤한 이후에 따라오는 그 후에 따라오는 감정들 네.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행복주스라고 불리는 탄산음료가 사실은요, 우리의 기분을 더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결국 결과도 있다고 하니, 사람은 사람은 뭐 누구나 쉬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뭐 하루 종일 뭐 평일에도 뭐 열심히 일을 했고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 또 자신의 몸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 가끔은 더 지치게 한다는 내분기가 될 수가 있겠으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알고 쉬어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살다 보면 작은 상처는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됩니다.
1: 아, 그렇죠. 네.
0: 뭐, 열이하다 손을 뱉다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 타다 무릎을 깐다거나. 그렇죠. 새 신발에 발꿈치가 까지는 일들 많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방법들 떠올리는 분들 많을 건데 뭐 소독한다고 알코올을 펑펑 붓는다거나 또 상처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공기에 노출시킨다거나 심지어 또 치약이나 식용유를 바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1: 아, 있습니다.
0: 근데요, 이런 방법들 상처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흉터가 남을 가능성 높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 네.
0: 오늘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처 관리 상식을 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네. 상처는 말리는 것이 좋다 아니면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인데요.
1: 자, 1962년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습한 환경에서 관리한 상처가 마른 환경에서 말린 상처보다 회복 속도가 두 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0: 왜 그럴까요?
1: 자, 상처가 마르면 딱지가 생기는데 이 딱지 아래에서 새로운 피부 세포가 이동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촉촉한 환경에서 피부는 세포가 더 훨씬 더 잘 자라고 흉터도 적게 남는다고 합니다. 이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참 방법이 되겠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약용 바셀린을 발라주는 거라고 합니다.
0: 그래요.
1: 바셀린 있죠?
0: 있어요. 네.
1: 그리고 적절한 드레싱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이 작은 상처라면 거즈와 반창고로 충분하지만 흉터가 걱정된다면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상처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흡수하면서 젤 상태로 변해 이 촉촉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드레싱은 회복 시간을 약 40%까지 줄여주고요. 드레싱을 교체할 때 상처에 달라붙지 않아서 통증도 훨씬 적게 남는다고 합니다. 네. 자, 상처 관리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0: 어떤 건데요?
1: 깨끗하게.
0: 그리고?
1: 촉촉하게.
0: 아유, 또 하나는?
1: 잘 관찰하기가 되겠습니다.
0: 아니, 관찰하기도 상처 관리의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 깨끗하게 네. 하고요. 네. 촉촉하게 유지하고 관찰하기. 어떻게 하면 또 오래오래.
1: 네.
0: 자, 상처가 허물이 네. 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상처가 나면요, 병소 잘 관리하는 것도 좋겠고요. 우리가 병소 사랑의 마음으로서도 잘 보다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너무 또 뭐 과분한 뭐 걱정도 필요 없겠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네.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는 상처가 나도 잘 아물고 네. 허물이 남지 않는데
1: 진짜요? 네.
0: 나이가 들면서 이 상처가 아물어도 눕고 또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 경우에는요 그래도 될수록이면 상처가 안 나게

0: 뭐 요리할 때도 좋겠고 일상생활에서도 보호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저랑 함께 재미난 내용 많이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0

0: 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싸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싸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1: 수면의 질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됩니다. 11일부터 싸지 원액은 원 가격인 124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 원액 이 제품 자체와 명서방은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우대활동은 5.1절을 계기로 해서 진행된 우대활동이었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입니다. 우대활동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적게 싸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60각을 사는 분들한테 싸지원액은 7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고 거기에 안부치료이기가 따라가는데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번 싸지원액은 한 각에 99원으로 하고 있는데 곧 11일부터 원가 124원으로 돌아간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한다는 우대활동이 시간이 국한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가격적으로서 원가격으로 124원 한 가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우대활동 가운데서는 안부치료이기 이게 너무 우수한 제품입니다.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어떤 이기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복잡한 그 정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접수하기 불편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그래서 그 땐츠만 딱 깨고 첫 번째 코드만 딱 누르고 안경처럼 눈에다 딱 쓰고 있으면 눈이 시원해지고 거뿐해지고 하루에 몇 번도 할 수 있고 이 제품 자체는 뒷서 공원에 가서 뭐 공기가 좋은 데 가서 그 안경 떡 쓰고 이래 있게 되면 눈 안마도 잘 되고 자기 전에 해도 되고 어느 시간도 다 가능하게 됐으니까 사용이 편리하고 효과성이 좋으니까 눈 치료이기 잘 이번에 기회입니다. 명사방 역시 12각에 12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우대활동은 비교적 곽수를 많이 높였댔는데 이전에는 15각에 15각에 따라가는 제품들이 있었지만 해도 이번에는 12가게 12가게 안부 치러기가 따라가게 되십니다.

0: 테니까 눈 치료는 일단 하지 않으면 시력이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실명까지 가는 게 눈이 아니겠습니까? 40대 중후반부터 여러분들이 범하는 눈병은 바로 명서방 이 제품에 맡겨도 됩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사지원액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야, 용 좋습니다. 이 사지원액 쓰니까 나의 그도 이 심장이 어떤 때는 후두루룩거리면 맨날 떨리는 것처럼 그래던 게 이 심장병에도 용 좋습니다. 예.
0: 심장과 뇌혈관의 기본으로서 그것이 중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2: 오, 그러면 이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어떤 때는 이 오지럼증이어서 그것도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지럼증 다이하고 심장도 좋아졌지. 그 다음에
0: 혈압이 조절받습니다. 또 예, 예. 삼고해졌습니다. 예.
2: 그래요. 이 소화도 어떻게 잘 되는지.
0: 아, 그렇죠.
2: 예, 예. 미용 좋습니다. 여러 면으로 지금 예. 이 사지보냉 지금 쓰고 맥도 나지. 그 다음에 정신 나서에 아침에는 일어나 먹어도 허리 터부나던게 지금 그런 증세 하나도 없이 용정신 난다.
0: 그렇죠.
2: 어쨌든 예, 그리고 예, 이 어둠에 무슨 저기 그런 상처라나 뭐 아무지 못하고 그리던 게 지금 예, 그래도 이 사지보냉 쓴 다음부터 상처도 금방금방 났습니다.
0: 긁어 나서 피가 터지는 그런 것도 이 제품 쓰시게 되면 아마 그 많이 그 가려워나고 이런 데도 좋을 겁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예, 피 터지던 것도 빨리 아물어 붓고 예, 여러모로 예. 종합적 종합 면역 계통이 인삼로경 다수 예수 빼니까 그럴 수밖에. 예.
2: 예, 이용 좋습니다. 어쨌든지 예, 그도 예, 정신하고 어지럼증 아이하고 이래니까 용 좋은데 거기다 이 심장이거든 그 맨날 어디 떨기는 것처럼 후두루두라던 게 거기 이렇으니까 예. 지금 이 나가 운동 잘해도 이렇고 뭐 먼길을 갔다 와도 숨도 아예 차고 얼마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지원에 또 이 오늘이 좀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0: 이번에 네. 우대 활동 기한이 국한이 있으니까 잘 네. 들으셨죠? 10일까지라 했으니까 네.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2: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사지원약을 썼는데 아, 정말 이거 내 선택을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이거 인삼노경이 다수여수 빼라 말이 딱 맞을 때다.
0: 아, 딱 맞죠.
3: 보니까 예,
0: 그렇죠.
3: 첫째 밥이 맛있습니다. 나는
0: 예.
3: 밥이 맛있으니까 맥이 나고 원기 나고 몸이 해갖고 그리고 이게 혈압 조절이 영 잘 된다.
0: 그렇죠.
3: 그래서 예, 인사 그거 정사에 대해서 예, 혈압약을 하려고 내려 먹어도 됩니다.
0: 그렇죠. 점차적으로 끊을 수도 있을 겁니다.
3: 거의 먹었습니다.
0: 그렇죠.
3: 근데 용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장 잘 도와준다.
0: 그렇죠.
3: 나는 심장에 좀 아무 잘 후두도 했습니다. 그 심장약을 먹어도 그냥 이래 후두도 했는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아이 그거 교실에다가 그거 어떤 선택을 먹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전에 그거 먹어도 말을 잘 알았던 게 아 그래 어쨌든 예, 아 이야기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흐릿하고 냈댔는데 정신이 난다. 내 얘기 난다 말입니다.
0: 예. 예. 그렇죠.
3: 아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 우리 활동이 이제 할 날밖에 안 남았으니까
0: 그렇죠.
3: 예.
0: 예.
3: 그래서 예, 어, 우리 할도 이렇게 좋을 때내 더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아, 이 제품 자체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반년, 1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혈액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모든 화살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거의 없어질 거라고 예, 열심히 견지하며 그 건강장수의 비결이 바로 사지원에게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우리 둘 부부간 둘이가 이거 저 사지원약 명서방 씁니다.
0: 예.
4: 내가 먼저 썼는데 이 사지원약 이 명서방 썼는데 당내당 진단하고 나는 또 이 사지원약은 이 저 혈압 높으면서 이 배고 어쨌든지 관절이나 소변이 이래서 썼는데 아 이야기 어쨌든지 말이 영작 듣더라마운다.
0: 그럼요.
4: 제가 했는데 벌써 이 혈압 조절 잘 되고 고래 시행하는 그것 좀 저

0: 염증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위가 항상 더구나 소화해야 돼서, 그러면서 소변도 자꾸 차수만, 이래서 내가 썼는데, 야, 이 약이, 차가 벌써 두 달 쓰니까 벌써 아기, 완전 아기 들어간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집이, 집사람 또, 이게, 저도 내가 증세가 똑같으니까 이 약이, 이거 써라. 앵게라 썼는데, 저 집사람 넉 달 썼다만, 굉장히 네. 소변도 완전히 쪼아들었다만.
1: 네.
0: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값이도 지금 어른 자꾸 오는 추세니까 이거면 이 두 가지 약을 다 지금 우리는 있어도 좀 이런 누구쪽에 좀 저 배달을 받다 그랬나.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뭐죠?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예.
3: 여기 지금 이 명서가 지금 나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자꾸 눈에 고기란 게 살아나기 피드기고, 찬 바람이란 맛이 자꾸 눈물도 나고, 이래서 내가 이거 지금 선택해 써봤는데, 써보니까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일 겁니다. 기본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상초, 중초, 하초, 그리고 간단 습열을 통해서 눈에 영향이 생기는 걸 못 와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명서방이니까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치료하고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이 제품이 지금 시장에서 충분한 인정을 받습니다.
3: 예, 특히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 나는 것도 나고 고기랑 게 살아나 그랬던 것도 맛이 살아났습니다. 이거 먹은 게.
1: 그렇죠.
3: 예, 대부분 활동은 얼마 없다니까 좀 상관에 좀 더 배달받겠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아시죠? 예.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이 싸지원의 것은 퍼구나 이래도 딸 썼습니다. 이 싸지원의 정말 좋습니다. 예, 이야기.
1: 더 말할 건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예, 인정을 하는 우산이죠.
4: 428가지 이 영향이 있다지.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먹어도 무슨 영향 다 그렇게 보충 못하세요.
1: 그렇죠. 어디서 이렇게 근원이 없지요. 예.
4: 예, 보충하니까, 예, 어디면 맥이 난지 이 약이 맥이 난다 말입니다.
1: 그럼요.
4: 예. 그래, 정식 그리 터분한 게 더 낫고, 예. 원래 혈압이 100, 높진 했습니다. 150, 55, 65 안에 썼는데, 한 날에 작은 거 이나폴리를, 예, 작은 거 5mm짜리 먹었습니다. 예, 한 6, 6년 됩니다. 그런 게, 요 약을 먹어서, 예, 하루가 내 어렵게 먹던 게, 그 다음 지금은 나흘에 한 번씩 먹어도 이렇습니다. 지네 때문에 또 불쇠를 올라가면 밀수를 온다, 제꾸면.
1: 예, 예. 예,
4: 그래서 나흘에 한 번씩 먹을까요? 용좋습니다, 선생님.
1: 예, 예.
4: 그거,
1: 예.
4: 아니, 매일 먹어보세요. 그게 콩팥이 그게 나빠져가지고, 그러셨구먼.
1: 그렇죠. 전례라고 계세요.
4: 예, 불쇠를 떼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그 다음에는. 예. 그래서 나흘, 처음에는 다르거니 먹다가, 그 다음에는. 나흘에 한번 지금 이제 한 20나 재물이 이렇습니다. 나흘에 한 번씩 먹을까? 지네 떡은도 아니지. 그래서 방법이 나흘에 한 번씩 먹을까? 그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담 되지, 콩팥이 나빠지지, 그 소비, 그저 그냥 그렇지. 이게 그때가 벌써 예, 이거 약이 또 좋은 약이, 싸지 원에 들어갈까요? 원래 콩팥이 돕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
1: 그렇죠.
4: 녹이 원래 다 쓰여서 배. 그러니까 이게 소비 좀 잘 나간다, 와는.
1: 그렇죠.
4: 용도순다 약이 얘기 나지. 밥도 잘 먹지, 와느리.
1: 그럼요.
4: 그래, 예, 삐대도 아야 붙대다. 이 약이 그냥 갈 수 있는.
1: 콩팥이 좋아지는 게 기본입니다. 콩팥이 좋아지니까 골격이 좋아지는
4: 그렇구나.
1: 거죠. 예.
4: 그래, 이번 우대 학생이 지금 뭐 오늘까지 없다는데, 한라밖에 없던데, 오늘이 좀 싸서 그랬는데, 조금.
1: 아, 한 그렇게 하죠.
4: 70각수 하면 70각수 줍니까?
1: 이번에 싸지 원액은 60각 사면 70각 주고 안부 치료 이기 한 대 줍니다.
4: 아,
1: 좋은 활동입니다. 예, 예.
4: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해야 되는 거냐?
1: 아, 얼마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아주 예. 가격적으로서 접수하기 편한 이런 가격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4: 약은 좋으냐 한데 값이 정말 착실합니다.
1: 그렇죠.
4: 한 가격이지. 오늘 받겠습니다.
1: 이제 모레부터 시작해서는 한 가격 원 가격 124원으로 올라간다는데 지금은 99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4: 말씀 그 가격도 가격이 나지.
1: 그 가격이 완전히 뭐 예. 한 40원 잡았기 되지 않죠.
4: 그러니까 예, 예. 예.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원액은 2억 3천만 년 전에 2억 3천만 년입니다. 제일 고로한 장수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여기에 포함된 428가지 영양 활성소는

0: 다른 데서 얻을 길이 없는 이런 우수한 그 성분들이 여기 집중적으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싸지 대회에서 이 제품 자체는 신기한 소유의 영양 성분이 비례가 인체가 수여하지만 해서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 바로 싸지 원액이겠다 이렇게 여기서 평가하면서 위항연들이 우수국에 올라가는 분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그 싸지 이 원액이 주요한 그 사람들의 영양소로서 지금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 자체는 인삼 녹용이 다섯 여섯 배 효과. 우리가 인삼 쓰기 싶은데 무섭죠. 부작용. 근데 녹용을 쓰고 싶은데 녹용을 쓰게 되면 금방 콤파티 좋아지고 인삼 쓰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런데 지금 녹용 써서 혹시 혈압이 무섭죠. 그런데 그리고 여기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를 보니까 심장과 뇌혈관에 좋죠. 면역력이 올라가고 콤파티 좋아지고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엽산이 포함됐습니다. 엽산은 임신부들이 기본 그 잉태하고 있는 그 사이에 부산과에서 떼는 주요한 보충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엽산이 자연 엽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량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18가지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우수한 최우수한 이런 선물에 속한다 이렇게 여기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싸지 원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품을 적게 쓰거나 거의 안 써도 이 제품으로서 모든 공동의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잠이 잘 오고 그리고 호흡하기 편리해지고 이전에는 쭉 하면 벌써 환절기에 들어서게 되면 기침을 담아두고 하고 힘들던 게 지금 소화가 너무 잘 되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소변이 잘 통하고 여러모로서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상고증을 해결하게 되어있고 혈압량은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점차 줄이게 되어있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있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제품 자체가 싸지원액인데 식전에 싸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세방 눈병치료 약품을 드시게 되면 끝도 건강은 문제가 없고 건강은 건강대로서 씩씩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거나 예약한 숙소가 기대와 다르거나 음식의 맛이 입맛에 맞지 않은 등 여행 중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이런 작은 불편함도 여행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창문을 통해 비를 보며 차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예상 밖의 숙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즐기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행복이 아닐까요?

국내리 향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동부 해안에 위치한 산동성의 중요한 해양경제의 중심이자 관광명소인 청도 여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도시의 총면적은 약 11만 2,993평방킬로미터이며 해안선 길이는 816.98km에 이르고 주변에 49개의 섬이 분포해서 아름다운 해양 경관을 자랑합니다. 도시는 황해에 접하며 북쪽으로는 제남, 동쪽으로는 한국과 일본과 인접해서 역사적으로부터 해양 교역의 중요한 요충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도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현대적인 모습은 19세기 말부터 형성됐습니다. 1897년 독일이 청도를 점령한 후 도시 계획과 건축을 진행하며 유럽풍 건축물을 대량으로 건설했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각국 스타일의 건축물이 남아있어서 동양의 버밀리온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특히 팔대관, 청도 대성당, 관동거리 일대는 유럽풍 건축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인기 명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청도는 중국 해양경제의 선도도시로 해양수산, 해양공업, 해양관광, 해양운송 등 분야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청도 맥주는 1903년 독일인에 의해 설립된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해서 도시의 상징이 됐고 맥주 박물관을 통해 그 역사와 생산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전자,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도 활발히 발전하며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 측면에서 청도는 기온이 쾌적해서 5, 6월과 9, 10월은 기온이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로 해변 활동과 관광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금사탄 등 유명 해수욕장 외에도 소청산 등의 산악경관과 여러 호수경관이 어우러져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화적으로는 현지 특유의 해양문화 풍속이 잘 살아있고 매년 맥주축제, 해양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오늘도 청도는 역사적 건축, 아름다운 자연, 발달한 경제가 어우러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양관광도시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청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청도 맥주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곳으로 청도 맥주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청도 맥주는 량질 보리와 량질 호프, 로산 샘물로 이루어져 거품이 하얗고 부드러우며 맥주의 색깔이 투명하고 그 맛이 상큼하며 시원해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는 유명 브랜드입니다. 1903년 8월 15일 게르만 맥주 회사의 독일의 영국 상인은 독일군이 청도를 점령한 후 맥주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량의 독일군이 집거하고 있는 청도 병영 옆인 등주로 56호에 게르만 맥주회사 청도 분회사를 합작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도 맥주 공장의 전신입니다. 공장에서 맥주가 생산되면서 시장 수요량

이 많아지고 북경, 상해, 전징 등 국내 여러 도시와 향강에서도 판매됐고 1906년 윈현에서 열렸던 세계 맥주 박람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남경 국민정부가 청도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름을 청도 맥주공사로 변경을 하고 2년 후에는 청도 맥주공장으로 변경했으며 맥주 상표는 여전히 청도표 한 개만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청도 맥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 40여 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고 수출량은 전국 맥주 수출량의 50%에 달합니다. 개혁개방 후 청도 맥주 공장에서는 전문 관광 접대실을 설립하고 국내외 관광 손님들한테 청도 맥주 공장의 생산 시스템을 참관시키고 100년 기업의 풍채와 직접 생산선에서 나오는 청 맥주 제작 과정을 전시하면서 우리나라 맥주 공업 및 청도 맥주의 발전 역사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주 박물관 건물은 유럽풍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다양한 맥주병을 전시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은 총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100년 역사와 문화 구역, 생산 구역, 다공릉 구역입니다. 핵심 구역인 역사 문화 구역에서는 문자와 문헌, 사진 자료를 통해 맥주의 기원, 청도 맥주의 유구한 역사와 영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역인 생산 양조 구역에서는 예로부터 사용하던 설비와 생산 양조 환경을 그대로 남겨두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도 맥주의 생산 과정과 역사적 시기별로 서로 다른 생산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역인 다공릉 구역에는 맥주 시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음 구역과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종류와 품질의 청도 맥주를 맛볼 수 있으며 기념품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맥주 공장, 미니어처 모형으로 보여주는 맥주 제조 과정과 각종 장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맥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도 지역의 맑고 풍부한 수자원과 맥주 양조법이 결합돼 유명한 청도 맥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보리를 싹 틔운 매가와 홉을 물로 추출해서 매가즙을 만들고 여기에 효모를 넣어 발효시킨 다음 숙성, 려과 과정을 거치면 맥주가 완성됩니다. 또한 발효 형태, 효모의 종류 및 특성, 숙성 기간의 장단 등에 따라 맥주의 종류가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청도 맥주 박물관에서 그 이모저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잔교입니다. 이 잔교는 청도의 상징이기도 하고 청도 사람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잔교는 청도만에 위치했는데 길이가 440m, 너비가 8m로 청도시 제일 중심지역인 중산로에 있습니다. 30년대의 잔교는 청도 10경 중 제일 경이었고 2001년도엔 국가관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4위급 관광지로 명명됐습니다. 잔교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100년 동안 청도의 굴욕적인 세월과 발전과 건설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혹시 기차를 타고 청도역에 도착한 분들은 보셨을 텐데 현재의 청도역은 바로 일본군이 청도를 점령했을 때 지었던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기차역 뒤가 바로 잔교입니다. 잔교는 원래 1892년에 청정부 부대가 군수물자의 운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청도에 두 개의 부두를 만들었는데 그중 한 개가 바로 잔교입니다. 다리 끝에는 회란각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민족 품격의 2층 발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자는 채색 유리기와로 덮여있고 24개의 붉은색 칠을 한 기둥으로 받쳐져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한 바퀴 둘러보면은 청도만과 주위의 여러 관광지, 저명한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청도입니다. 소청도는 나무가 무성하고 삼림 비봉률이 높아서 멀리서 보면은 녹색을 띠는 섬처럼 보여서 청도라고 이름을 달았고 청도시로 개명이 되면서 이 섬을 소청도라고 불렀습니다. 소청도는 그 모양이 바위 올림처럼 생겨서 금도라고도 불렸습니다. 소청도 제일 정상에는 높이가 15.5m 되는 하얀 추형의 등탑이 있는데 팔각형으로 서서 통째는 흰 대리석으로 됐습니다. 두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탑의 꼭대기에는 흰색 수정 거울이 있습니다. 이 또한 회전식으로 거울에 반사돼서 전력 발광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발대관 풍경구입니다. 성도에 또 다른 유명한 풍경구가 있는데 바로 이 발대관 풍경구입니다. 네, 이 발대관 풍경구를 보면은 공기가 맑고 환경이 우아하고 서양식 별장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한 각 나라의 품격으로 지어져 있기에 만국건축박물관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별장사를 걷다 보면은 최상의 산책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곤 합니다. 팔대관이라고 이름을 단 것은 바로 최초의 여기에 여덟 갈래의 관자 이름을 붙인 도로가 있어서 팔대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소관로, 가욕관로, 함곡관로, 정량관로, 림회관로, 영무관로, 자형관로, 거용관로 이렇게 여덟 개 거리가 있는데 여기엔 러시아식 건물, 영국식 건물, 프랑스식 건물, 독일식 건물, 미국식 건물 등 20여 개 나라의 건축 품격을 갖고 있어서 많은 영화 감독들이 이곳 팔대관에 와서 영화를 찍는 천연 영화 시트 상이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팔대관의 매개 거리마다 특징이 있는데 바로 매개 거리마다 피어있는 꽃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꽃거리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길이가 총 40km 되는데 제5 해수욕장까지 있습니다. 화성루는 바로 팔대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대표성적인 별장입니다. 이 별장은 건축면적이 753.7평방미터이고 별장은 총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꼭대기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경관대가 있습니다. 화성루는 1932년 러시아 사람이 수건을 했는데 건축 품격은 전형적인 유럽식으로 히랍식과 로마식 품격을 더했으며 콜롬비아식 건축 특색도 갖고 있습니다. 화성루의 서쪽으로 내려가는 돌길이 있는데 그 돌길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제2 해수욕장에 도착합니다. 독일이 청도를 점령하는 초기에 독일 총독이 말을 타고 여기 와서 산행하고 해수욕을 즐겼던 곳이기도 하고 장계석이 살았던 별장이기도 합니다. 팔대관은 독특한 경관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웨딩 촬영을 하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오사광장입니다. 오사광장은 도시의 상징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인된 오사운동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으며 광장의 메인 조형물인 5월의 바람은 바다와 인접했습니다. 인기는 관광명소인 이 광장은 북쪽으로는 시청, 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하고 양쪽에는 주거 및 상업 건물이 나란히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10헥타르입니다. 광장 주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조물은 5월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라선 형상 조각물입니다. 광장에는 다양한 분수가 흩어져 있어서 화려한 장식을 더해줍니다. 이곳의 야경은 아주 훌륭합니다. 습한 공기와 잔잔한 바다 바람은 식사 후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맑은 날에는 많은 젊은 연인들이 광장에 모여들고 하늘에는 연이 날고 있습니다. 오사광장은 시청광장, 주황광장, 해변공원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세 부분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광장은 청도의 지역 특성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온갖 해산물과 장신구를 파는 행상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붐빕니다.

다음은 청도 올림픽 요트 센터입니다. 청도 올림픽 요트 센터는 청도시에 건설된 요트 부두입니다. 45헥타르 규모의 청도 올림픽 요트 센터는 오사광장과 동해로에 인접했고 2008년 제29회 올림픽과 제13회 장애인 올림픽의 요트 경기가 열린 장소입니다. 청도 올림픽 요트 센터의 친환경 경기장 건설은 주로 육지 구역과 해상 구역을 포함하며 총 계획 투자가 3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프로젝트에는 해상 공사보다 더 많은 육상 공사가 포함됩니다. 스포츠 빌리지, 물류 공급 센터, 미디어 센터, 국가 항해 센터, 5성급 호텔, 국제 요트 클럽, 해변 부두,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 등이 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골프 카트가 청도 장애인 올림픽 빌리지와 부두 및 작업장 사이에서 셔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작업장의 양쪽 끝에 두 대의 크레인이 있어 요트와 같은 대형용 대형 용골 보트를 지지대에 들어 올려

고려해 넣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방파제 등대에서 레이저 쇼가 이른 저녁부터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대만을 건너면은 유명한 오사 기념비와 청도의 상징적인 해안가 건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또한 청도시에서는 설계 시에 경기장의 올림픽 이후의 사용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올림픽 요트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은 국가급 요트 스포츠 학교이자 수상 스포츠 훈련 센터가 됐습니다. 올림픽 요트 경기장 전체가 대중에게 개방돼 레저와 엔터테인먼트의 장소이자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호산 공원입니다. 신호산은 청도시 시남구 중부에 위치했고 해발 98m, 부지 면적 6만 3,900여 평방미터인 산입니다. 해발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녀오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만큼 관광지로서도 인정을 받는 한편 현지인들에게서도 사랑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믿고 다녀올 수 있는 곳입니다. 험준하고 높은 산은 이 산을 정복했다는 쾌감과 커다랗고 높은 산세가 주는 웅장함을 선사하는데요. 하지만 이 신호산은 그런 웅리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시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산행을 즐겨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호산은 30분 정도 등산을 하면은 정상에 오를 수 있을 만큼 부담 없는 코스입니다. 신호산 등산길 곳곳에는 돌을 깎아 만든 조형물, 조각상들도 심심찮게 설치됐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동안에도 즐겁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호산은 단지 산이 아니라 공원이 풍경구이기 때문에 신호산을 둘러싸고 여러 놀거리가 많습니다. 육각정, 옹란정, 회전청 등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시간이 되시면 신호산 공원도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여행은 장소의 거리나 비용에 관계없이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멀리 떠나는 해외여행이든 주변 도시를 탐험하는 단기 여행이든 심지어 자신의 동네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작은 여행이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 모두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들을 즐기고 스스로를 내려놓고 현재에 몰입하며 우연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디서나 행복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규, 편집의 류현화,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여행과 같죠? 허복순 작사, 오용란 작곡으로 된 인생은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향기를 담은 멜로디, 최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 향기를 들려드립니다.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인 부부의 그 깊은 사랑을 노래한 가요.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으로 된 부부를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기억은 향기로 남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죠. 김인덕 작사, 윤금남 작곡으로 된 그대의 향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신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우리 국약 건신고 올절맞이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값이 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건신고는 한마디 되는 이런 중약을 갖다가서리 부단히 달해가지고 기질은 첨약이 농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 다릴수록 거기에 유효 성분이 다 빠지죠. 다 나와가지고서리 매 한 방울마다 농축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 하루 잡수는 양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는 양과 같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약재라는 거는 처방이가 보통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들어갑니다. 건드릴러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첨약도 그러지 않습니까? 몇 그램 몇 그램 들어가죠. 근데 이 건신고는 건드릴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옛날에 판 우리 그 경호고 거기에 비해서 약량이가 더 많습니다. 고발에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 경호고는 150g인데 우리 이거는 300g으로 나온 게죠. 병사료도 큽니다. 예, 그래서 부득불 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첫감이 시작할 때부터 값이 비싸게 나온 거 가지고서리 제가 부단히 공장 측과 상의해 가지고서리 우리 연변의 환자분들의 경제 수평에 맞게서리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조만간에 지금 값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병 사리가 598원이죠. 제가 자꾸 말하지만 값이 10원, 20원 오르는 거 가지고 제가 자꾸 말아야 합니다. 꼭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요새 환자분들도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지금 우대 활동은 6곽에는 2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16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5달 넘어 잡술 수 있죠. 결국 10곽에는 6곽 더 드립니다. 그러면 10달 20날 잡술 수 있습니다. 15곽에는 저리 15곽 더 드립니다. 600날 잡수할 수 있는 양이고 거기다 우리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예, 결국 환자분들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또 응답분들입니다. 근데 이 응답분은 알아둬야 될 것은 6곽에는 없습니다. 10곽부터 드리는 겁니다. 이 웅담분 너무 비싼 약이기 때문에 웅담분은 황금색 웅담분입니다. 한 곽에 딱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예, 량도 많습니다. 1680원짜리를 드리죠.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병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 이건 중요합니다. 지금 진단이 틀려가지고서리 지금 전대에 와서 지금 치매를 맞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른 데가 약을 안 써본 게 없습니다.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틀리거나 헛돈 팔고 약은 약대로 썼는데 효과는 못 보고 이런 분들은 많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

0: 진단을 받고 예,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근신고는 예, 안에 네 가지 처방이 들어있습니다. 예, 고대 서적을 놓고 말한다 할 때 제일 첫감 처방이 뭔가 반샤 시신탕이라는 겁니다. 시신 무슨 뜻인가? 표면상 보기에는 시신탕 하게 되면 심장률을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대의 이런 그 어법하고 우리 지금 이 어법이가 좀 틀립니다. 예,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시신이란 건 이 심장이란 신자 맞기는 맞는데 사람이 심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샤, 신샤피, 신샤라는 게 뭡니까? 심장 아래 그 위 그짝을 해서 그 다음에 소장 그짝을 해서 이래가지고 비괄, 비란 게 뭡니까? 뚱뚱한 게 뭐에 붙어 있다. 근데 이 비괄은 뭐 딱 무슨 뭐 암세포만 비괄인 게 아닙니다. 뭐 사진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뭐 뚱뚱한 게 돌대 같은 게 있다. 우리 침을 찔러보게 되면 압니다. 거기 땅땅하죠. 우리 기본상 제가 대부분 환자들은 거기다 제일 먼저 침 넣을 때 어디 넣는가? 그 중완 거기를 넣습니다. 우리 그 위 그짝에는 침혈이가 모두 세 개죠. 상완, 중완, 샤완 이렇습니다. 샤완 그짝에는 대부분 우리 십이지장 그짝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비람 생길 때 중에서는 변비가 한 가지 아닙니다. 변이가 어디가 막히는가에 따라서 예, 치료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대구 뭐 변비는 뭐 장도에서 막혔다, 대자해장에서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 그짝부터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장 그짝에서 막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장 어느 위치에 가서 예, 무슨 뭐 맹장 그짝을 넣게 간 성제창 그짝에서 막히는가, 흥제창 거기서 막히는가, 장제창 거기서 막히는가, 이주왕제창에서 막히는가, 항문 그짝에서 나오지 못하는가, 다 틀립니다. 예. 그러나 이 진단이 영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 변비를 인해 가지고 내가 아무리 치료해도 그게 풀리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면서 반샤시신탕이라는 거는 직접 반샤가 주요 성분입니다. 반샤란 건 무슨 작용하는가? 이 모든 인체 내 물을, 예, 이런 걸 나쁜 거, 그러니까 수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다. 네, 이런 것들을 아래를 빨리 내려와 보낸 작용했습니다. 반샤라는 게. 그냥 반샤 세신탕은 주약의 간단방에 속하는 겁니다. 간하고 담나. 우리 여러 가지 뭐 강경화라 맞거나 복수라 맞거나 이런 분들 복수란 게 뭡니까? 물이 찼단 걸 말하지 않습니까? 반샤란 이 번신이가 반샤하고 풀링하고 빨주 이 세 가지가 결합하게 되면 예, 이런 물들을 빨리 내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물을 하게 되면 인체 내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째서 병원에 진단을 가지고 자기 이런 건강을 거기다 맡기지 말라는가? 병원에는 피를 빼서 검사하는 건 있지만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 몸의 70%는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가 혈관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장도 거체도 있을 수도 있고 장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예, 피부 그짝으로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에도 물이 차면 뭐 폐지수라면 생기는 게고 뇌에 물이 차게 되면 노지수이 생기는 게고 그 다음에 간 거기에 물이 차면 복수 오는 게고 그 다음 피부 거기에 물이 차게 되면 어떻습니까? 붓기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장도 거기에 물이 차게 되면 장도 바깥에 물이 찬 거하고 장도 안에 물이 찬 게 또 틀립니다. 바깥에 물이 차게 되면 자꾸 배에 그짝에서 출렁출렁 되는 소리 납니다. 물 소리 나죠. 이 장도 거체 물이 잠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병원에 가서 진단에 나옵니다. 진단에 나와봤자 어째서 물이 찬다는 거 이거 모르고 그래서 대구 바깥으로 물을 빼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빼면 또 생기죠. 그 다음 관절에도 물이 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물을 빼버리자면 반샤세신탕 제일 중요한 처방입니다. 경전방이죠. 징댄방. 징댄방이란 건 더 개변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고대로부터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치료해 왔다 이 뜻입니다. 검증 다 받았죠. 그래서 우리 얼시증, 우리 서예에서 말하는 이석증에 자꾸 어지럼증 나는 거 이것도 중초에 물이 차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물을 빼버려야 됩니다. 빼버리게 되면 이런 어지럼증 난 증상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게죠. 그 다음 뭐 먹게 되면 자꾸 얼리 밀리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물이 찬 게고. 예, 그리고 강경화 복수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위에 그짝에 떵떵한 게 붙어있다. 다 그게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예.
2: 네, 내가 지금 선생님 약 먹고 좀 와서 지금 전화 드리는 겁니다.
0: 아, 예.
2: 예, 내가 말하다는 거는 예, 다른 게 없고. 선생님 약 먹고 지금 너무 고마워서 전화했습니다.
0: 아, 어떤 방면 좋아졌습니까?
2: 20년 세월에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선생님 약을 먹고 다행히 잘 살 수 있게 돼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0: 아, 어디 좋아졌습니까?
2: 주로 내 혈압입니다.
0: 혈압. 아, 혈압이. 예, 예.
2: 전미옥이.
0: 네, 예, 할만합니다. 우리 같은 전신이.
2: 예. 예, 나는 돈도 없고 고생한 사람이 아니고 돈을 내서 약을 거저 뭐 좋다는 약을 다 썼습니다. 돈 있을까.
0: 아,
2: 그래서 예. 20년 세월을 진짜 아이 아프게 밤 다 본 적이 없습니다.
0: 어, 예.
2: 여기 가네 선생님이 약 먹고 며칠 안 먹었는데 편안하게 자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내 선생님들 말하고 또 말하고 자꾸 말하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0: 네, 예.
2: 예. 얼마나 선생님한테 고마운지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0: 이제요, 예, 그 어머님 심장이가 예. 이제 좋아지게 되면 예, 우리 그 예. 혈배강 지금 쓰는 부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 혈배강 써서 심장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다리 예. 붓기는 거라며 그다음 다리 아픈 거라며 점차적으로 다 좋아집니다. 예, 예.
2: 예,
0: 내
2: 생각도 그 남이 하는 말을 듣고 고사 말이 안 들어보면은
0: 네.
2: 내 이제 선생님 이 약 먹으면서 가서 저기 김이란 맛은 뭐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효과 많이 봤죠. 예.
2: 예. 예. 내 저기 이 다리가 어떤 20년 세월 이렇게 아프다 보니 신어도 발이 아프고
0: 네.
2: 걷기도 영 힘들어서
0: 네.
2: 근데 어제 시장 갔다 오는데 발도 아예 아프고 쉬지 않고 갔다 왔어요.
0: 예, 대단히 좋아졌구나. 예. 예, 예.
2: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저기 선생님들 또 갈 때 선생님들 가서 또 짐도 맞고 내 그러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 뭐 어디다 표현할 수 없어요.
0: 아, 예.
2: 선생님.
0: 예, 예.
2: 내 언니 찾아갔던 고생도 아예 깨는 거 그랬다고.
0: 그래, 언니 오셔야 되죠.
2: 예, 예. 예. 이제 내일 26일 가겠어요.
0: 예, 예. 오세요. 예, 예.
2: 예, 네. 선생님, 예.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오랜만입니다, 예.
3: 건신고 먹는 한자인데,
0: 어, 예.
3: 예. 그 건신고는, 예, 먹어봐, 영 좋을 때다.
0: 좋습니다.
3: 중이고보다 많이 좋을 때다.
0: 많이 그게 농축됐습니다. 예.
3: 모르겠는데 층계를 내려갈 때 무릎이 조금 약간 아프고 올라갈 때는 아예 아픈데 내려갈 때는 별로 조금씩 아프더라 말입니다.
0: 예, 예, 예.
3: 그래서 올라갈 때 좀 숨이 차고 모래 목 안에 가래성하고 이런 감각이 있던 게 그거 이틀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이렇다니까.
0: 예, 예.
3: 그리고 내 선생님이 그 강이란 약을 세 가지 다 먹습니다.
0: 다 잡수죠. 예. 예,
3: 풍습방, 혈배강.
0: 네.
3: 김치고 이래 먹으니까 영 신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이래 앞으로도 예 경제가 허락되면은
0: 예.
3: 저는 돈을 허락되면은 좀 약을 더 많이 싸고
0: 예.
3: 선생님들 가서 예.
0: 예.
3: 무 좀 한 번 더 마시려고 합니다.
0: 예, 요새 또 그 시간 정해가지고 오세요. 예.
3: 아이고,
0: 어머님 오면 내 계속 놔주겠습니다. 예.
3: 내 약을 싸게 좀 맞으러 가겠습니다.
0: 네, 괜찮습니다. 예.
3: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예, 예. 네,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저는 경목고를 쓰다가 건신고를 쓰니까, 아 관리기 더 완을 씁니다. 그래도 이 암대 영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5: 맞습니다.
4: 예. 그래, 예. 그래 병신거는 그 열흘을 내지 보름 먹댄가. 이거는 20알 내지 25알 먹댄가.
5: 맞습니다.
4: 그러니까 예. 효과도 더 빠르고, 예. 다리라면 예. 아프던 게 안 아프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머리가 허리 더무나 맑아지고.
5: 예.
4: 그리고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되고, 손발이 시리던 게 손발도 어제 뜨끈뜨끈 해내집니다.
5: 예.
4: 그리고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예. 아, 그래, 구름도 못 걸던 게 그래도 어제는 많이 걸습니다.
5: 예.
4: 예, 그랬거나 정신하고 밤잠 잘 나고, 붓기던 게 그게 다 내리고 할까나, 예. 몸도 헷갈아지고 약 한번 써보 여러 가지로 다 한다 써보자 해서 그냥 썼습니다.
5: 네.
3: 예. 남 쓰기 시작했는데 특히는 이 뭐니까 이게 약이 다른 약보다 제가 하루 한번 먹으면서 이 먹기도 그래서 뭐 커피 많은 것은 좋고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가 마이도 좋고 예 이러니까 예 더 예 좋더라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예 이 위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특히는 이제 갖고 소변이 예 그렇게 저 뭐니까 저리고 빈번하고 이 증상에 우선은 먹은 지 한동안 돼 있는데 제가 재발 아이하고 예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 고기 나면 예, 가끔 위 아프도 위 아픈 것도 없어지고 예.
5: 네.
3: 그러니까 그냥 밥 잘 먹고 하니까 사람이 냅도 나고 예. 특히는 이쯤 뭐니까 그렇게 오지도 고기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해서 된다면 정신 차리지 못하던 게 네. 여러 가지로 있잖아 좋아지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는 이 선생님께서 침 맞은 게 그거 그게 또 더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5: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제가 예, 지금 한참 좀 쓰고 있는데 이 가격이 오른다는 말 듣고서 예, 좀 뭐니까 한 일단 세팅가 또 살려고 합니다.
5: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예, 예 공장 측에서 예, 직접 우리가 예, 통지를 한 게 가격이 많이 올래라 이랬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 성부에 원래 아, 이 가격을 원래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활동 또 하지 않습니까?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3: 알겠습니다. 예,
5: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5: 네, 말씀 주세요.
6: 예, 저도 권신고를 지금 환자입니다.
5: 네.
6: 야, 이 약이 정말 효과 좋습니다.
5: 네.
6: 예, 저는 이 강구약을 어제는 거짓말 보태 한마디는 쓴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5: 예.
6: 그런데 이,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은 내 처음입니다.
5: 네.
6: 이 약 쓰기 전에는 온몸이, 온 내장이고, 뼈고, 머리고 다 아팠습니다.
5: 네.
6: 이 약을 며칠을 안 쓰니까 나의 인심 알립니다.
5: 네.
6: 소파 아이림에서는 밥도 당기지 않고 맥이 없으면 체중이 자꾸 내려가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약 쓴 다음부터는 속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 나. 밥맛이 없더니 밥맛도 돌아와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없는 줄 모르겠습니다.
5: 맞습니다. 우리 이번에 요 건신고는 여기 네 가지 처방 중간에 그 취장탕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인데 취장탕이란 게 뭔가 이 취장 그러니까 우리 그 지팽이를 버릴 수 있다 이 처방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거 건골방이란데 뼈를 든든하게 하는 건골방 그래서 우리 풍습성 류풍습성 관절이라면 있거나 허리라면 영수 안에 나고 아파나 허리 자꾸 꼬부라들거나 예, 지팽이를 부득불 짚어야 뭐 다닐 수 있다 이런 분들 지팽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처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좋아지게 되죠.
6: 예, 허리 아프던 게 이게 점점 지금 나사집니다.
5: 예.
6: 예.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이마이 해체지고, 예.
5: 네.
6: 이놈이 있어서 목이 아프고, 혀가 뻘겋고, 예.
5: 네.
6: 잇몸이 다 붓기고 했습니다.
5: 네.
6: 그래, 매번 것도 못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력도 싹 해체지고. 그래, 이 약 쓰니까, 네. 목안하고 이마이 다 아물었습니다.
5: 예.
6: 그리고 눈이 계속 아프고, 눈물이 나고, 눈에 쌀 같은 게 많이 돋고 했습니다.
5: 네.
6: 그런데 이 눈에 이게 피지고 했는데 예. 눈에 쌀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 예.
5: 네.
6: 눈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5: 네.
6: 네. 아, 이 약이 정말 효과 좋은 약입니다.
5: 네.
6: 그런데 계속 먹다가 내 전번에 내 그거는 우리 학동에 내 많이 쌓지 않고 뭐니까.
5: 네.
6: 예. 그래, 네, 계속 묵겠습니다. 한 2년 계속 묵겠습니다.

0: 계속 잡수면 좋은 겁니다. 그래 우리 약은 예. 유일하게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 설명서에다 딱 써놨습니다. 예. 안전한 약입니다. 예.
1: 발 시리동기 발도 지금 확인합니다.
0: 네, 그건 무조건 해결됩니다. 예, 효과 빨리 봅니다. 그건.
1: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3: 나는 예, 경호과에서 많은 돈 좀 보고 어렸을 때 많이 해결돼가지고 여기서 승급한 약이라니까 인차 쓰고 있는데. 정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 이 경호과보다 예, 경호과보다 이 건신과가 힘이 매우 많습니다. 혈호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0: 네.
3: 그리고 128종이 병을 치료한다니까 범위도 많이 많고 예, 높고
0: 네.
3: 그래서 나는 이전에 조금 움직이면 땀이 나고 밤에는 또 진해 땀이 나서 예, 낮에는 조금 움직이면 땀 나고 밤에는 또 자다가도 예, 땀, 그, 완으로 땀이 나서 다시 내일이 바깥으로 이런 정도인데 땀이 싹 걷어졌습니다.
0: 아, 예.
3: 예, 그게 효과가 대단하죠. 예.
0: 심자에서 왔습니다. 땀 흘리는 게 좋아집니다.
3: 예. 그렇습니다. 땀 담당 콩밭을 전문 치료한다더니 정말 발이 또 따뜻해지고, 눈도 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미하던 것이.
0: 네. 예. 간선 도움, 눈이 좋아집니다. 예.
3: 그렇습니다. 기력실이 며칠 굽고 소화가 안 돼서 밥도 얼마 못 먹고 하던 게 밥맛이 당겨서 밥을 예, 정말 술로 기 아쉬우니까 힘이 납니다.
0: 네.
3: 예, 이게 이렇게 좋은, 건신거를 계속 쓰면서, 선생님, 예, 알선하는, 예, 풍습바이고, 건신거고, 예, 그 혈배강을, 그것만 난 세게, 그저, 좋다는 거, 내 실질이 쓰니까 좋기 때문에 계속 쓰겠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으뜸인 친구도 계속 맞으면서,
0: 네.
3: 정말 후생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선생님, 네. 전 선생님과 박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주고, 환자들은 매일 고생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예.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우리 간단풍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저 간경화람 있거나 장도 거기면서 자꾸 구르륵 소리 나거나 자꾸 메스껍고 토하거나 이 적이 있다 이걸 풀어주는 데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상러샤한 아, 이 상러샤한은 반샤세신탕 여기입니다. 정우탕 요 두 가지 처방이 결합돼야 됩니다. 특히 정우탕 요거는 예, 우리 폐 콩팥이 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젤레젠에 좋습니다. 남성분들이 젤레젠 좀 이 정우탕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리뇨제에 속하는 겁니다. 소변 잘 나가지 않거나 개체는 소변 자주 보거나 예 그리고 또 실상위샤 그러나 주간대 계속 앉아 있어서 이런 뭐 무릎 관절이라며 시련하고 아프고 네 그리고 또 당물이라며 예, 밥만 먹게 되면 뜨뜻한 밥만 먹게 되면 땀 많이 흘린다 이게 한기하고 습을 인해서 그런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정우탕 이걸 써야 이 처방 써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시지른 중초의 자꾸 습기가 많이 찬 사람들 계속 땀을 세게 흘립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 흘리고 예, 예 그리고 몸이 좀 시리시리하면서 상러샤한 있는 분들 위 덥고 아래 차고 위 덥게 되면 자꾸 입구 차이가 나게 되죠. 예? 아래 차갑게 되면 소변 자주 보면서 붓기거나 발이 자꾸 시련하거나 예? 이런 현상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우탕은 예, 심리 쇠지에 좋습니다. 예, 심장이 계시는 손발이 시련하다는 것은 어제는 심장이 뛰는 것이 맥이 못하기 때문에 손끝에 발끝에까지 피를 공급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심리쇠지에 속한 게죠. 예? 절대 무슨 뭐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말초신경염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중의에서는. 예? 그리고 자꾸 근육조직이 초우질 배가 주요로 한다. 개참은 자가바람 끼는 것 같다. 예, 이런 분들 뇌중풍이라 맞거나 뇌출혈이라 맞거나 예, 이런 분들이 전문 정우탕으로 우리 해결합니다. 예, 그리고 다리라면서 이렇게 붓기는 사람들 자꾸 설사하는 사람들 추워하는 사람들 뭐 온몸이 막 이렇게 바람이 다 끼는 것 같다. 예, 이런 분들을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처방이 뭡니까? 쓰우탕이라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유명

0: 진행한 전문 피를 보충해준 처방에 속하는 게죠. 이게 결합할 강화에 128종의 이런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김치의 향, 비빔밥의 고소한 맛, 겨울을 지나 새롭게 피어나는 산나물의 싱그러운 향. 연변은 그야말로 맛의 천국입니다. 연변의 계절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처럼 그려낸 가요입니다. 이어서 그림 같은 계절 보내드립니다.

연변의 주화인 진달래를 노래한 가요죠. 박명일 작사, 리하수 작곡의 장백의 진달래 보내드립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 이 행복한 고장을 노래에 담은가요?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고장에서 행복의 꽃을 마음껏 꽃피우길 바랍니다. 배소윤 작사, 어영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신나는 멜로디와 함께 명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가요입니다. 김광룡 작사, 박동호 작곡의 활락의 명절, 류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의 설레임과 선혜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가요. 연변의 봄과 어우러진 선혜의 맑은 마음처럼 우리 모두 마음속에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길 바라면서 김옥결 작사 김준 작곡의 선혜의 봄 보내드립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창밖을 스치듯 이 시간, 정겨운 노래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했는가요? 오늘의 노래들과 함께 마음속 따뜻한 봄을 피워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는 후가복의 주제하에 8일 주당이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4차 집단 확대 학습회가 소집됐습니다. 후가복은 석금병 생태 문명사상과 석금병 법치사살 충실히 실천하고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참답게 관찰하며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생태환경 7위 법치와 수준을 심서 제고하여 연변에 산이 항상 푸르고 녹수가 지속적으로 흐르며 공기가 항상 막도록 노력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선행구를 다그치 구축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길림성 법학회 생태환경법치연구회 회장 단혜연이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절을 주제로 주제 보도를 했습니다. 강의는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두드러졌으며 조리가 명확하고 실제 부합해 아주 강한 리던성과 지도성,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후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은 우리나라에서 법전으로 명명된 두 번째 법률이자 세계에서 생태환경으로 명명된 첫 번째 법전입니다. 법전은 18차 당대회 이래 생태문명건설의 리론적, 제도적, 실천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바 신시대 생태문명건설과 의법치국 전면 추진 과정에서의 대표적 성과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완성되는 중대한 혁신적 시도로서 환경집법, 사법을 교화하고 생태환경 위험을 경계하며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급 당의 당조에서는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핵심 요의와 정신실질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깊이 이해하고 통달하며 실천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각종 제도와 조치, 요구를 참답게 관찰하고 생태환경 보호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연변의 생태 우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연변의 생태 바탕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후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을 배우고 아는 것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활용하기 위한 전제이자 기초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학습을 중요한 정치 임무로 삼고 사명감과 책임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며 법치적 사고와 방식을 운영하여 생태환경 위험을 경계 해소하고 생태환경 분야에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원문 그대로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원문을 학습하는 것을 기본 요구로 견지하고 각종 제도 설계의 내재적 논리와 실천적 지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전의 기본 원칙과 핵심 제도, 권한 및 책임의 경계, 행위 규범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태 보호, 오염 예방 퇴치, 자원 이용, 녹색 발전 등 분야에서 명시된 법정 권한과 절차,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확해 그 말뜻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까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와 연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학습을 오염 예방 퇴치, 삼림지구생태보건, 흙토지보호 등 사업과 결합해야 합니다. 법전의 보편적인 제약 준수를 깊이 체득하는 동시에 변경지역과 중점생태기능구역에 대한 특수한 요구를 깊이 연구하여 리론학습이 실천에 부합하고 실천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주급지도일꾼으로 먼저 배우고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생태환경법전의 학습, 선전, 관철을 길림사업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 학습 관철, 15호 전망계획 요강 포치 관철, 실시와 결과여 그 속에 담긴 국가의 전략적 고리를 깊이 이해하여 학습 성과를 생태보호사업을 추진하는 정치 자각과 사상 자각, 행동 자각으로 확실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의 당조에서는 법전을 각급 지도 간부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법률 법규 목록에 포함시키고 간부 양성, 업무 양성의 필수 과목으로 삼아 각급 지도 간부의 부업에 따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과 권위는 실시했습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분에서는 법조를 부여하는 기업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전문 치리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 치리 시설의 감독 관리, 하천 유입 배수구 정비, 음용수원지 보호 등을 통괄 추진하고 고체 폐기물 종합 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와 감량화, 자원화 이용을 일체 추진하여 하늘이 푸르고 물이 맑으며 토양이 깨끗한 생태 화폭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 전환 진척을 다져야 합니다. 전방위적이고 전사슬적으로 녹색 생산과 유통, 소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 물 소모, 환경 보호, 안전 및 기술 등 표준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연초, 에너지, 광산 등 전통 산업의 설비 갱신과 공정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의 낙착 발전을 촉진하고 립업 온실가스 흡수원 거래 및 대출 등 새로운 모식을 적극 탐색하여 연변의 녹수 청산을 지속적으로 금산, 은산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조를 잘 관철 실시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공정으로 각 방면의 공동한 노력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각급 단계에서는 법전의 관철 실시를 중심 사업과 함께 계획 포착하고 추진 실시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에서는 법전에 명시된 중점 임무를 상시적으로 연구 포착하고 구체적으로 틀어줘야 합니다.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제일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분관 지도권으로는 직접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 맡은 바 직책을 다해야 합니다. 부문 간, 지역 간 협동 연동 기제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생태 환경 보호와 관련된 중대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중대 문제 해결을 제때 추진하여 임무마다 책임지고 관리를 하며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넘기지 않기와 다섯 가지 완결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주황과 성의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을 착실하게 다잡아야 합니다. 집중적인 말소 행동을 깊이 전개해 생태 환경 문제의 기존 양을 없애고 증가량을 억제함으로써 수동적인 시장에서 능동적인 치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평가 심사의 주의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법전의 관철 실시의 정황을 고품질 발전 실적 평가의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감독 지도 검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해 재반사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당의 이론학습중심조 성원,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주재, 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은 지를 도나해서 준경 생산, 농업산업발전과 대상건설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료 론수를 깊이 관찰하고

수원과 성당의 포지 요구에 따라 농업 농촌을 우선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업화 사유로 농업을 기획하고 산업화 발전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며 선도기업 장대, 산업사슬 보완, 경영 모식 육성, 브랜드 구축에 공을 들여 농업 효익 증대, 농촌 활성화, 농민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동함으로써 연변 특색이 있는 농업 농촌 현대화의 길을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도나시 대석도신 민승촌에서 춘경 생산과 전장제 실시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춘경 생산은 한해 풍작과 농민 증수에 관계됩니다. 인력과 기계 배치 및 작업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통괄해 농작물이 전부 파종 적기에 파종되도록 보상함으로써 올해의 안정적인 알곡 생산 및 증수의 튼튼한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농민들의 경작지 관리 보호, 모종기 육성 및 병충해 예방 통제 작업을 상시적으로 지도하고 농자재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 기상 조기 경보 봉사, 농업기술 하향 지원 등 사업을 참답게 해 알곡 종합 생산 능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전장제 재반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법과 규정을 어긴 경작지 점용 문제를 엄하게 단속하며 각종 경작지 파괴, 오염 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해 경작지의 탈농업화를 단호히 억제하고 경작지의 탈공물화를 방지함으로써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연변의 량전 옥토를 잘 수호해야 합니다. 근년래 도나시는 농특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일련의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유치해 락착시켰습니다. 호가복은 도나 황리허 검정기 버섯산업 교역시장 대상시공 현장을 방문해 시설의 기능 배치, 운영 방식, 조업 계획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정기 버섯산업 교역시장을 건설하면 과거의 계획경제 시대의 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검정기 버섯산업이 산발적이고 자발적인 거래에서 집약적, 규모화, 시장화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추동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정 계획에 따라 시공 절차를 최적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며 공사 질과 안전을 잘 관리하는 동시에 작업을 다 거쳐 대상이 조기에 완공돼 운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영업 전략을 미리 기획해야 합니다.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고 투자 유치 소개 및 상가 입점 사업을 착실해야 하며 좋은 유통체계 물류, 검사 검측, 산업사슬 금융 등 봉사 기능을 완성함으로써 시장이 잘 구축되고 인기가 왕성하도록 확보해 길림성 나가 전국적인 검정기 버섯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품질 로경이 유명 제약기업의 공급망에 더욱 많이 들어가게 해 오동 꽃사슴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시장에서 인기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도나시에서는 역량을 집중해 농업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두, 옥수수, 검정기 버섯, 로경 등 특색 자원 우세를 기반으로 산업 사슬이 길고 인솔 능력이 강한 정밀 심층 가공 대상을 유치 락착시켜 농산물이 단순한 초급 재배, 사육에서 벗어나 정밀 가공, 제조로 전화하도록 다그쳐 2차 산업이 1차 산업을 견인하고 3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1, 2, 3차 산업 융합 발전의 세기를 모색해 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쌍흔 의료기계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 정황을 살피고 나서 일정 계획을 엄격히 지키고 시공 조직을 강화하며 건설 능률을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해 효익을 내게 함으로써 도나 이약 건강 산업 군집을 더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등 생물 연산 400톤급 원료약 대상은 이미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호가복은 발효 작업장과 통제실을 둘러보고 기업의 생산 경영 정황 회보를 청취하면서 제품 종류, 판매 경로, 생산 능력, 생산액 등 정황을 상세히 유예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장의 수요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국내외 의약기업 및 의료기구와 적극 연결해 더 많은 주문과 안정적인 고객 원천을 확보함으로써 제품 판매량 재고를 통해 기업의 효익 성장을 견인하길 바랍니다. 주와 시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능동적으로 연결하면서 현재 기업의 융자 수요가 큰 실제 정황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의 연결 플랫폼을 적극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확대와 효익 증대에 더 많은 금융 활수를 주입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길림 5동, 화윤 3구, 금복강 등 의약 기업들을 찾아 작업장을 돌아보고 수익 정황을 요약하고 나서 기업에서

0: 5동, 3구 등 브랜드 영향력에 이탁해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소비 점창력을 강화하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라고 격려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삼농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자원천품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현대농업산업체계, 생산체계, 경영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흥업, 강현, 부민의 일체화 발전을 힘껏 조동해야 합니다. 특색산업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특색 우세를 확대하며 기존의 현대농업산업단지를 토대로 1년에 농업산업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농업선도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목축업, 중약재, 식양용균, 수산물, 민족식품, 림산 및 향촌관광 등 6+1 특색농업산업군집을 발전 장대시킴으로써 농업경쟁력과 종합효익을 1층 높여야 합니다. 농업 경영 주체의 규모를 육성 장대시켜야 합니다. 우수한 기업을 부축하고 강한 기업을 지원하며 큰 기업을 키우는 원칙에 따라 금융, 용지, 전기 사용 등 면에서 농업 산업화 선도 기업의 발전을 지지해야 합니다. 가정 농장, 농민 합작사 등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농민 인솔 능력을 높여 선도 기업이 이끌고 다원화 주체가 뒷받침하는 경영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브랜드 건설에 주력해야 합니다. 지리 표지 보호와 연자호 브랜드 승격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장백산 인삼, 화룡 상황, 왕청 기버섯, 도나 소리팡두 등 지리 표지 브랜드를 최적화하며 연변소, 연변입살, 연변사과배 등 연자호 브랜드를 강화해 제품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더 많은 량질 농산물이 연변을 벗어나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게 해야 합니다. 부주장 문금철, 주직속 관련 부문 및 도나시 당위와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0주년 우대활동인데요.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과 구매하시면 상강중의관과 동충하초 공장에서 함께 5과를 더 드리고 9과 구매하시면 12과를 더 드립니다. 네, 18과 구매하시면 24과를 더 드리는 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상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 및 문전 배달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상강중유관 우리 1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특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데, 우리 반복한다면 6곽 살 때 5곽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1960원어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9곽을 사실 때 12곽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양 1940원어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18곽을 사실 때 24곽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3,920원어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우대 활동하는 가운데서 우리 이번처럼 우리 약을 살 때 같은 약을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은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 이런 기회란 것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복용하시는 분들, 또 새롭게 사시는 분들, 또 누구나 다 접수할 수 있는 가격이고 우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가격을 우리 이용하시려 한다게 되면 이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약품 중에 연한 황금으로 불리고 있고 장약 중이 극품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세일대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생명력이 강한 이런 약재로 되고 있고 본처항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동일치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이 되지 않아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차다 덥다 놓다 놨다가 잘 되지 않은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그 어느 증상보다 빨리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라는 건 또 우리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심혈관병, 지금 우리 심혈관병도 약을 뭐 치료하는 이런 약들이 아주 많겠는데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심뇌혈관병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에 우리 지금 그 심장이라든가 우리 혈압이 높거나 풍이 왔거나 간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소화에 문제가 있거나 또 일반의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모두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지금 저하고 얘기를 할 때가 되면 전형적인 지금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병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약을 써보게 되면 생각 밖으로 원래 있던 우리 잘 알리지 않던 병도 모두가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가 잘 나지 않았던 분들 하게 되면 우리 병가 그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만 시

0: 오시면서 우리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써볼 것도 권장합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은 심혈관병,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심장병이라든가 고혈압, 저혈압으로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풍요 가지고 우리 서에서는 뇌혈전, 뇌경색, 뇌출혈로 나누고 있는데 중에서는 모두가 풍요했다고 말합니다. 풍요한 분들 2년 내지 5년 사이는 재풍이란 것이 그냥 오게 되는데, 그 하나는 우리 풍이 와가지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우리 발달을 못 쓰거나 언어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물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좀 중하게 편탄으로 고생하신 분들, 혈지가 높거나 혈성도가 높은 분들, 불면하거나 우리 지금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들만에는 심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 불면증이 오게 되고, 오장이 각도에서 본다게 되면 골가병, 통통 때문에 못 자거나 또 우리 그 기침이 많아서 못 자거나 소변이 많아서 못 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못 자게 되는 원인을 추적해 준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인에서 잠을 못 자든지 간에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물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저도 동충하초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그 아픈 데가 너무 많아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저 심혈관 질병도 있고, 예, 심장이 이제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약이란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잘 낫지 않아가지고서 계속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 동충하초로 선생님 강의를 듣고 동충하초 좋다 해서 먹어봤는데 심뇌혈관 질병, 심장, 고혈압 이거로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맞죠. 예.
2: 이상의 머리가 땡하고 예, 기억력이 없고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랬던게 이거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맞죠.
2: 이 중만 병이 났고 그리고 또 예, 저는 이렇게 생각지 않는 병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불면증이 시달렸습니다. 잘 자면서 못 자고 예, 그래서 대개비에 그만 400m짜리고 고비면 잠이 잘 온다서 그것도 사서 그 봐도 웃을 게 없더라 말이다. 예. 그리고 어쨌든 너무도 못 자면 마지막에 이렇게 그 약도 먹고 이러면서 계속 살았는데 지금 불면증이 지금 이전보다 많이 좋아서 잠을 잘 잡니다.
0: 맞습니다. 예. 우리 지금이 예.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원인 추적을 꼭 해야 됩니다. 뭐 백혈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 동충하초 버리면 내가 잠을 못 자게 되는 원인을 추적해 주기 때문에 그 어떤 원인이든지 모두가 이 약을 쓰게 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
2: 나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맞죠. 예.
2: 이관지가 예, 나빠가지고 약간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예, 기침이 되게 난지 모든 장소 가기 무서워서 못 가든가 기침 눈이 좋아하니까 그래도 예, 그 기침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저는 오랜 변비가 있었습니다. 변비 때문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먹는 건 하루 세 끼 다 먹고 예, 근데 이게 대사를 못하니까 죽겠을 때도 지내. 그래서 이게 지금은 예, 변비도 해결됐습니다. 어쨌든 예, 생각지 못한 병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맞죠.
2: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2: 그래서 나는 계속 예, 이렇게 활동할 때마다 그냥 삽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0: 맞죠.
2: 그래서
0: 예.
2: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지금 우리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불면증으로 욕말 시달리고 밤 잘못 잔다든가 그리고 이 저기 고혈압에 고혈지에 고생한다 그러니 다른 약 먹지 말고 이 그 동충하초나 먹어 이 발이 한계돼서 더 좋다고
0: 맞죠.
2: 그래서 듣고 나니까 지금 사겠답니다. 그래 이번에 또 할 때 또 특별히 좋고 예 대학에서 약을 더 주고 하니까 예 이럴 때 사라고 그래서 지금 9관 사겠답니다. 그래 나보고 방송해달라 그랬네. 지금 방송하는 게 9관 죽어납니다. 예?
0: 맞습니다. 오랫동안 예. 뭐 잠을 잘 자지 못하던 분들 예. 동충하초 발효균물에서 모두가 해결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2: 예.
0: 또 이런 기회에 사는 게 맞습니다.
2: 예.
0: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춘풍이 와서 예,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0: 맞죠, 예.
3: 오른쪽 팔다.
1: 네.

0: 지금 뭐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1: 아, 예.
0: 위가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다니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요. 변비가 심했는데 올해는 변비도 해결됐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이 도구 효과가 없고 열나도 가고 배달 받아서 쓰자고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어쨌든 오래 쓰기하고 이 경제상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3: 예, 나도 동승화철 쓰는 환자입니다. 동승화철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그렇겠죠, 예.
3: 예, 나는 위기가 있어서 밥은 못 먹었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거 먹으니까 그게 이렇지,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납니다.
1: 맞죠.
3: 예. 그리고 혈압이 높아서 예, 혈압이 하고 내가 하루에 두 번씩 계속 먹었는데 지금 한 번만 먹어도 됩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머리가 힝하고 계속 등치 안 나던 게 머리도 어제 맑아지고 계속 소리 나던 것도 지금 혹안하지 아니 납니다.
1: 맞죠.
3: 예.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시리고 해서 예, 그랬는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꼭 좋아집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때까지 수타냐고 쓰다 이렇게 좋냐고 처음입니다.
1: 써봐야 합니다. 그러겠죠.
3: 예, 예. 정말 진짜 써봐야 알지. 정말 약은 그래 다른 약은 안 먹고 나는 이것만 먹는데 대단히 효과 좋습니다.
1: 됩니다. 예.
3: 예. 그래서 예, 이번에 하도 좋은 조치해서 나는 약은 좀 있는데 내가 지금 아까 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1: 맞습니다. 이런 길을 놓치지 않고 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동승화철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집에서 밥을 잘 못 먹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혈압이 높던 게 정상입니다.
1: 맞지요.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누군데 떨린 사람처럼 후두둑 떨리던 게 떨리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사전 자주 보던 게 자주 보지 않고 이 배 아픈 것도 신청이 많이 나서졌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비장이랑 좋지 않은 분들은 창거랑 잡수게 되면 설상 나가는데 그것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
4: 예. 그 남의 딴 데 광고약 많이 썼는데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화천은 발효된 약재고 4,500m 고산지역에서 자란 순수한 약재고 교리는 벌레를 두고 이름을 불러드는 신기한 약재가 하나 한번 써보자고 썼는데
1: 맞죠. 예.
4: 이렇게 좋은 효과 많이 봤습니다.
1: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저는 이틀 전에 배달 받았는데 오늘은 예, 우리 아줌마들이 아파서 이 약 쓰게 돼서 내 아홉 가지 배달 받아달라서 내 전화합니다.
1: 그러십시오. 어쨌든 써본 분들이 우리 뭐 또 뭐 부근 있거나 이런 거나 이런 사람들께 알려가지고 이런 게 비싸서 못 사서 우리 좋다는 건 알았는데 못 샀던 분들이 이번 우대 활동은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이고 또 거기에다 우리 지금 많은 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길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경력감 털어내서 건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모두가 우리 심장에 그러니까 머리에 피곤곱이 되지 않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긴 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심장이란 거는 각 조직에 다 피를 나눠주는 시간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가 되면 자기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머리랑 심장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 하더라도 머리에 대한 피곤곱이란 것이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동맥경화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머리 피곤곱이란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는 머리가 아프게 되고 어지럽고 정신 나지 않고 경력감퇴라든가 건망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모두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심장이 좋아지고 동맥경화가 해결됨을 해서 머리에 대한 피곤곱이 된다면 상술한 증상들이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심근경색으로 고생하시면서 주자라신 분들, 지금 우리 주자랑 한 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심장이 원인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주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장이 어느 국부가 막혔을 때 그것을 열어둔 것이 우리 저자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이 뭐 해결될지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장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 두 번째 저자, 세 번째 저자를 할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걸이 많은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바르기문을 쓰신 분들도 알고 있지만은 한 아홉 각 쓰게 되면 이 수술병들에서 탈출해가지고 또 우리 저자를 하지 않고도 우리 심근경색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수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풍수골병이란 것이 나이가 35살이 되게 되면 골가병이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좀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골다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질증식 쓸데없는 이런 뼈가 자라나가지고 우리 그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동통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예, 예, 저도 동충하소 바르게 물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예. 이 놈이 항상 목이 무슨 뭐 있는 것처럼 라고 이랬는데 입에 많이 좋아지고.
1: 아, 예.
5: 점심 여기서 또 소변 시원하게 나다가고 그래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좋아서 항상 쉽게 놀라고 예.
1: 맞습니다.
5: 약간 후들하고 그 심장이 좀 안 좋았던데 이것도 많이 좋아서요.
1: 맞죠. 예.
5: 소화가 또 잘 된다. 소화한테 밥 먹으면 몸으로 소화제를 일단 먹이다. 그러니까 이 속이 부디삼해서 그랬단 말은 내려야 가서. 그런 게 지금 소화 잘 된다.
1: 맞습니다. 예.
5: 잠이 더 잘 된다. 아, 잠이 오지 않아요. 항상 뭐 새벽 1시, 2시 그때 재고 잠 몇 시간 못 자서. 그런데 잠이 잘 오고, 예. 손발이 또, 손발 차서 또 밤에 자자 양말 신고 자. 근데 지금 왜 손발 잔기 많이 나고, 예. 허리가 아파. 어제도 돌아놓기도 힘들어서 허리 아파서. 그래 예. 이거 쓰니 허리 아플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1: 맞죠, 예.
5: 관절도 다리 아파서 이게. 계단 내려갈 때 꾸득꾸득 소리 나. 관절이 안 좋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네.
1: 예.
5: 어쨌든 좀 한 가지 약을 좀 여러 가지 배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이분이 활동할 때 좀 약을 쏴서 계속 쓰려서.
1: 그러십시오. 우리 이런 기회란 게 우리 뭐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주게 되고 같은 약 쌀 때 같은 약을 주게 되는데 이런 기회를 그냥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쓰시란다 하게 되면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5: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6: 예, 저는 이 동성화서 쓰고 있습니다.
1: 예.
6: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이거 해야 있고, 저, 어지럼증이라고 기억력이 없고, 또 심장은 아프지, 두근두근 거리고, 숨 차고, 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또 이 소화도 잘해야 돼. 예. 그리고 정육성 비대에서 해가지고, 예. 소변도 잘해야 되고, 무릎관절도 아프고. 이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았는데, 동성화타로서, 예.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죠, 예.
6: 네, 우리, 그, 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썼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무슨 목에 있냐고 소화해야 되고,
1: 예.
6: 관절이 아파서. 그래, 이 동성화차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꼭 좋아집니다.
6: 예. 예. 그래, 이제 화동 들어올 때, 한, 18각 사면 좋습니까? 얼마 사면 좋습니까?
1: 두 분이 쓰신다게 되면 18각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18각 사면 24각 되지 않습니까?
6: 예.
1: 그러니까 우리 한 3,920원에치 이런 우대를 더 받는 걸로 됩니다. 그 이런 기회에서 이걸로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6: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골가병 가운데 우리 경추병, 경추병이란 것이 그 우리 척주로 말하게 되면 제일 우리 일곱 마디를 경추라고 말합니다. 꼭 경추 가운데 우리 나타나는 병 일곱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좀 중하다게 되면 우리 지금 어떤 분들은 뭐 발밑에 무엇이 붙어다는 것 같고 이런 병들은 우리 경추병 가운데 척수형 경추병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원인은 그 목부에 있지만은 증상은 다리에와 나타납니다. 다리에 나타나고 발에와 나타나게 되는데 좀 경추병 가운데서는 중한 것인데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요측한반 돌출이거나 요측한 협착이거나 이런 분들 허리다리가 시클고 저리고 뽀뽀대 나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골가에 먼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은 하나는 그 원인은 신장 콩팥지가 허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고 이런 그 골가병으로 인해서 오래 고생하신 분들 밤중에 다리 취랑 올라온 분들 이거는 근육경련을 말한데 근육경련이라는 것은 비장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주먹지기 곤란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오고 소리가 난다. 이거는 진하고 관계인데 진이란 거는 간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골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신장, 간, 비장이 뼈를 주다는 이런 치료하는 공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골가에서 나타난 증상들이 많이는 우리 풍요와 가지고 나타나는 후유증 그러니까 어느 딱 우리 심내혈관 질병도 해결해 주지만은 골가병도 함께 해결해 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의 특징이라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두 가지 왜 병의 원인에 대해서 나타난 증상들이 어느 원인에 대해서 나타난지 잘 알리지 않을 때 진단이 잘 나지 않을 때 우리 동충하초는 우리 오장육부의 원인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장미가 허약해서 나타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천표성 위험 우리 천표성 위염이란 기질을 감기를 오래 해서도 천표성 위염이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천표성 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게 되면 위축성 위염,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그러니까 우리 위축성 위염은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위가 쫄아들어가지고 우리 위산분비가 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온 하루 동안 밥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기만 하면 더부룩한 증상, 무엇이 만지는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은 우리 위산분비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음식은 당겨우는데 우리 위궤양병은 먹어서 한 3, 40분이 지나게 되면 동통이 나타나게 되고 십이장궤양으로 고생하신 분들 서너 시간이 지나게 되면 통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십이장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밤중에 위내 내용물이 없을 때 쓰리면서 통통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게 되고 발루성염 우리 음식이 거꾸로 올라온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기면은 알파 분해매라는 다른 어떤 유약이 없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동충하초 발효기면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비장이 양이 허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 지금 설사랑 자꾸 하는 분들 찬 거, 생 거, 튀긴 거, 기름진 거 먹게 되면 설사라는 분들 이게 다 비장이 양이한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면은 305개의 활성 요인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설사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변비

0: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도 우리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변비가 많이 해결됐다는 것은 균이 평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타난 건데, 역시 동청화초 발효균분이 300억 개 활성유기를 작용해서 변비라든가 설사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혈관 원인에서 나타나는 우리 남성분들한테 신장하고 방광이 화합이 잘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립선 비대라든가 신소구신염, 신우신염, 또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방광염을 인해서 소변이 빈번하거나 소변이 급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허리 동통 있는 분들, 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우리 그 콜과에 문제가 나타난 건 그 원인이 신장 콩팥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하게 되면 투석하시는 분들, 이게 다 우리 신장이 좋지 않아서 나타나는 건데,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가장 짧은 길은 언제나 고든 길일 거라 믿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우리를 더 멀리 데려다 주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바람이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길의 모양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바람을 읽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길이 흔들린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집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무 오리 수집으로 세계 기록을 세운 인물 샬러리입니다. 샬러리는 무려 5,600개가 넘는 고무 오리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욕조 위에 떠다니는 귀여운 장난감으로만 생각했던 고무 오리가 그녀에게는 하나의 세계였던 셈입니다. 그녀의 수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섭니다.

각각 오리마다 테마가 있고 의상을 입고 있으며 특정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경찰, 해적, 의사, 심지어 역사적 인물을 표현한 오리들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수집이 시작된 계기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하나의 곰오리, 그 작고 가벼운 물건이 어느새 수천 개의 컬렉션으로 확장됐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샬러리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이걸 장난감이라고 보지만 나는 각각의 개성을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공간을 채운 수천 개의 오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이 쌓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프 봉투 수집으로 기록을 세운 닉 워스트의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타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좌석 앞에 놓인 작은 봉투를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구토 봉투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조금은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닉 워스트는 전 세계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바프 봉투를 6천 개 이상 수집했습니다. 각 봉투에는 항공사의 로고, 디자인, 언어, 시대적 특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하나의 문화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산업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는 데도 의미를 두고 있죠.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심지어 꺼려질 수도 있는 물건이지만 그 안에는 시대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교통콘을 모아 기록을 세운 데이비드 모건입니다. 도로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황색 교통콘.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그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데이비드 모건은 세계 각국의 교통콘을 500개 이상 수집했습니다. 국가마다 색상, 재질, 반사 패턴, 심지어 형태까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 거죠. 그는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콘이 사용된 환경과 배경까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까지 포함된 하나의 자료집이 된 셈이죠. 평범한 거리의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연구 대상이 되고 또 기록의 가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수집은 조금 다른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닐봉지를 수집한 마그린 나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버리는 비닐봉지 역시 그녀에게는 중요한 수집품입니다. 그녀는 30여 개 국에서 모은 수천 장의 비닐봉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봉투에는 지역의 상점, 브랜드, 언어, 디자인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의 봉지가 그 지역의 소비 문화와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작은 기록물인 셈입니다. 마그린 나이트는 이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생활 문화를 비교하는 데 흥미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사소하게 스쳐 지나가는 물건에도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필 수집으로 기록을 세운 에밀리 존스입니다. 연필은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본 가장 익숙한 필기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에밀리 존스에게 연필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시대와 기술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녀는 2만 개 이상의 연필을 수집했으며 제조사, 재질, 길이, 디자인에 따라 세분화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연필을 통해 과거의 생산 기술과 디자인 트렌드를 연구하는 데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처럼 가장 일상적인 물건이 오히려 가장 풍부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천식은 기관지가 예민해지고 좁아지면서 호흡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만성호흡기 질환입니다. 단순히 숨이 차는 것을 넘어 기침, 씩씩거림,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천식에 좋은 음식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특히 천식 환자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식은 기관지의 염증 반응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아보카도의 항산화 작용은 이러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돼서 폐기능 개선과 기관지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천식 환자에게도 아보카도가 훌륭한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 면역력을 강화하고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흡기 점막이 건강해야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염증을 줄이고 기관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대표적인 녹색 채소로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천식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엽산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은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켜 호흡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관지가 덜 수축하게 돼 천식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포함돼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물이나 샐러드, 스무디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기관지를 일시적으로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가벼운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를 마신 후 숨쉬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이는 카페인이 기도를 넓혀 공기가 보다 원활하게 통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커피가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심박수 증가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한 두 잔 정도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에 따라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에는 수집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 그리고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길이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바람이 등을 밀어줄 때 비로소 길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길이 바뀌었다고 해서 뒤처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흐름을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마음과 다시 나아가려는 용기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어느 날 매소와 강청재가 여유롭게 차를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아보와 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사람들 사이에 늘 회자되는 말이 있다. 재채기를 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거나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마치 그 속설이 들어맞는 것처럼 매소와 강청재가 아보와 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은 연이어 재채기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아보는 달리는 차 안에서 연이어 재채기를 했고 그 옆에 앉은 호생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 재채기를 했다. 이때 차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매우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도도도 함께 타고 있었다. 도도는 뒷좌석에서 앞좌석을 향해 종이를 건네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1: 우와, 정말 드물게 둘이 모두 연달아 재채기를 하네.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도 해야 하는데 몸 조심해.
0: 도도의 바로 옆에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한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이들의 중요한 투자 고객인 우 씨였다. 우 씨 역시 종이를 한 장 꺼내 코앞에 대고 힘차게 콧물을 풀며 짜증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밖에는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는데 일행은 소주로 가는 길이었다. 차 안의 일행은 소주에 도착할 때쯤 비가 조금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도는 이번 여정에 동행한 우 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도도는 우 씨를 향해 말했다.
1: 금방 비가 그칠 거고 모든 일정과 준비는 제가 다 마쳐뒀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하지만 우 씨는 도도를 보며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비 오는 날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다. 우 씨는 도도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2: 이번에 소주에 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무작정 데리고 가는 겁니까?
0: 도도는 순진한 척하며 그냥 교류 모임에 참석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우 씨는 전혀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우 씨는 손을 흔들며 도도의 말을 끊었고 그 사이 몇 통의 전화를 받고는 매우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했다.
2: 정말 짜증나네요. 갑자기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생기다니.
0: 도도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1: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요?
0: 우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도도는 인생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앞좌석의 호생도 좋게 받아들여라고 덧붙여 말했다. 우 씨는 그제야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호생과 아보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고 했다. 앞좌석의 아보는 재빨리 고맙다고 정중하게 대답했고 도도는 억울한 듯이 말했다.
1: 나도 얼굴이 있는데요. 저도 보고 기분 나아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0: 우 씨가 말했다. 나는 도도가 제일 싫어요. 도도는 사업할 때 목적성이 너무 강해서 전혀 순수하지 않아요.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주의 호텔에 도착했다. 도도의 예측이 꽤 정확했던 것인지 이때 밖에서 내리던 비는 이미 완전히 그쳤다. 아보, 호생, 도도, 우씨 네 사람은 차에서 내려 호텔 객실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소주 측 총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모두들 자리에 맞춰 나누어 앉았다. 소주 측 총재는 일행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1: 아, 여러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해에서 소주까지 오는 길 정말 길고 힘들었죠? 아, 도도는 제 오랜 형제이니 편안하게 앉으시고 제가 먼저 한 잔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0: 모두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소주 총재는 참으로 쾌활한 성격이었고 주량도 매우 좋았다. 그 외에 동행한 봄 총재가 함께 있었는데 이 봄 총재 역시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한 차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주 총재는 오직 하나의 내부 개발 계획만을 언급했다. 그 내용은 너무나 황당하고 과장된 이야기로 참여하기만 하면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매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었다. 어쨌든 이 식사 시간 내내 소주 총재는 밖에 지인들이 모인 별도의 테이블에서 자리를 돌아다니며 매우 바빴고 계속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들어와 총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이어졌다. 식사가 끝난 후 봄 총재가 아보 일행 네 사람을 다시 차에 태우고 근처의 다른 호텔로 이동하여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네 사람은 그 호텔 로비에 들어섰고 이제 막 식사를 마친 후라 그저 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 호생이 도도를 보며 말했다.
1: 식사 자체는 괜찮았는데 이 호텔은 마치 초대소 같네.
0: 호생이 한마디 불평을 하자 옆에 있던 우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침침해지고 짜증이 올라왔다. 도도는 급히 해명했다.
1: 아, 봄 총재가 미리 말했는데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 방을 일시적으로 조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밤중이니 잠시 이곳에서 겨우 쉬고 내일부터는 장소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후생과 아보는 각자 방에 들어가 차 두 잔을 따르고 앉아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겨우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옆방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 귀 기울여 들어보니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우 씨의 목소리였다. 잠시 후 도도가 방문을 쾅 하고 열고 급히 들어왔다.
1: 안 돼. 우 씨가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가려고 해. 제발 부탁이니 도와서 설득해줘.
0: 호생과 아보는 깜짝 놀라 급히 도도를 따라 옆방으로 향했다.
2: 이런 방에서 절대 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갈 겁니다.
0: 도도는 급히 우씨 앞에 다가가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일 다시 자세히 얘기하고 장소를 바꾸겠다고 간청했다. 우씨는 콧소리를 내며 비웃었다.
2: 연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0: 도도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1: 아,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세요?
0: 우씨는 더욱 크게 말했다.
2: 내가 분명히 말해주겠습니다. 이런 낡은 침대, 낡은 이불, 낡은 베개, 나는 절대 이런 물건을 만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갈 겁니다.
0: 도도는 다가가 우씨의 팔을 붙잡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우씨는 도도를 힘껏 밀어냈다. 우씨는 호생과 아보를 향해 말했다.
2: 호생씨, 아보 청재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상해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0: 이때 침착한 아보가 도도를 조용히 끌고 복도로 나와 짧게 상의했고 마침내 도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보와 호생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옆방에서는 여전히 우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는 웃는 소리와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호생이 의아하며 아보를 보고 물었다.
1: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0: 아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1: 방금 내가 생각한 방법이야. 우씨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가 4성급이나 5성급 고급 호텔에 따로 묵도록 조치했어.
0: 호생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1: 아, 그렇구나. 이 우씨는 다투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참으로 독특하고 드문 인물이네. 이런 투자자는 절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분이야.
0: 아버는 도도의 잘못을 지적하며 말했다.
1: 도도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을 주장했어. 이런 불분명한 회의에 일행을 데리고 온 것이 잘못이었어.
0: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아 수다를 떨다가 아보가 조용히 백평의 소식에 대해 물었다.
1: 편지도 거의 오지 않아. 1989년에 회사 관계로 출국했을 때 명확히 3개월만 있다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벌써 5년 3개월이 넘었어. 백평이 가고 난 뒤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차가워졌고 난 결국 따로 이사를 나 만원이었다면 어쩌나 싶어. 그때는 정말 어떻게 감당했을까? 나는 그때마다

0: 백평이 전화로도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과는 커녕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가끔 전화가 와도 이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 아버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고 후쟁은 텔레비전을 켜서 두 사람은 몇 가지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때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가 문을 열어보니 도도와 소주 범총재가 서 있었다. 아버는 의아하며 우 씨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도도는 우 씨는 이미 소주 대호텔에 안전하게 입주했으니 이제부터 세상이 완전히 평화로워졌다고 기쁘게 외쳤다. 그 옆에 있던 소주 범총재는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했다. 범총재는 오랫동안 남방에 살았지만 북방 사람이었기에 말할 때 가끔씩은 북방 억양이 드러나곤 했다. 범총재는 고개를 숙이며 접대가 잘 되지 않았다며 미안함을 전했고 도도 역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가 이렇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아버가 직접 돈을 내서 우 씨를 고급 호텔에 따로 묵혔기 때문이었다. 범총재는 우 씨의 숙박비는 꼭 자신이 전액 지불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아버는 괜찮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네 사람은 다시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약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호생이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다. 호생이 시간을 말하자 도도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1: 시간이 정말 늦었네. 함께 밖에 나갈 의향 있어?
0: 아버는 피곤한 듯이 쉬고 싶다고 말했다. 도도는 야식을 먹으러 나가자고 제안했고 호생은 그냥 호텔에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도는 말하고 나니 오히려 배가 더 고프다며 근처에 음식을 맛있게 하는 작은 식당이 있는데 먹고 돌아와 쉬자고 했다. 범총재도 함께 나가서 마음을 풀어보자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도도와 범총재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네 사람은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한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미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호텔 대문에는 무려 두 개의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고 범총재는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다. 한참을 부르고 나서야 문이 조금 열리며 여성의 목소리가 소주 방문으로 느리게 들려왔다.
2: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밤중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0: 도도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자는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여자는 이곳의 규정은 한밤중에는 손님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도는 호텔이 한밤중에 문을 잠그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빨리 문을 열으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이곳이 작은 숙박소인 줄 모르냐고 되물었다. 이 말에 범총재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오늘 일행을 모신 주최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까지 하면 3대 1 수업이에요. 네. 네. 3대 1 수업이에요. 좀 감기로도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1: 요즘도 네. 날씨 변화 때문에 네. 감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0: 네, 그럼요.
1: 주변 분들이 감기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0: 그렇죠.
1: 아유, 참 그렇습니다. 판소리 진행모치 나오는 대목을 좀 그 들어오면서 네.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막 네. 너무 열심히 아하.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동.
0: 항상 열심히
1: 예, 감동이 된 얘기가 굉장히 저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저도 또 이 또 생방송 중에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배우는 게 또 있거든요.
0: 아유, 그래서 박소연 선생님도 너무 겸손하십니다.
1: 네. 아니 왜냐면 전공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네. 판소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전공 학생들은 아마 꾹 찔러라 하면 알아듣기 쉽죠.
1: 예예. 예. 예,
0: 근데 우리가 방송을 듣고 계시고 예. 또 처음 또 판소리를 배우는 분들은 참 예전에 예. 그 제일 처음에 그 어떤 어머님이 따님을 예. 데리고 와서 판소리를 좀 배우고 싶다고 했었을 때 예. 아이 그냥 저는 그 정말 교과서 쪽으로 예. 이건 예능인들만이 부르는 소리인 것 같다고 그때는 우리가
1: 그렇죠.
0: 아, 무려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판소리를 누가 그렇게 막 불렀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우리 가락 노래 가락 프로그램을 처음 맡은 네. 맡아서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아 너무 판소리가 듣기 좋다고 이거 어떻게 가르치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정말 그 예.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그렇죠. 배웁니까? 제가 그렇게 예. 대답해 드린 적 있고 그래서 처음에 미녀부터 네. 시작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미녀부터 시작해서 아 그러면 강신자 교수님 모셔서 예. 판소리를 좀 배워볼까 이래서 2007년에 또 8년부터 시작해서 가르쳐드렸잖아요. 정말로 좋아하시더라고요.
1: 얼마나 네, 네.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0: 그러니까요. 네. 지금 판소리라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타민족들도 임산홍 네. 그 노래에
1: 그렇죠.
0: 대해 에이. 아 이건 판소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판소리라고. 네. 그걸 보면서 아 판소리라는 이 우리 에이. 조선족의 판소리가 왜냐하면 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아 조선족의 이 소리는 판소리구나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네. 근데 판소리에서도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어떤 네. 소리가 있는지는
1: 그렇습니다.
0: 이분들이 모르죠.
1: 네.
0: 아유, 우리도 지금 현장에서 그렇죠. 배워보면서 네. 미녀에서 부르는 리로.

0: 이렇구나 이 다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이런 다른 것처럼
1: 네, 다르죠.
0: 타민족은 이걸 알 수가 없죠.
1: 그렇죠.
0: 배워야 많이 알죠. 네. 그래서 이걸 많이 좀 전파를 하고 네. 판소리 특징이 뭔지 네. 민요의 특징이 뭔지 이걸 소리를 불러보면서
1: 네.
0: 대조를 해보면서 아 이래서 판소리는 그렇죠. 이런 소리고
1: 그렇죠.
0: 네. 네. 민요의 창법은 또 이런 묘한 그렇죠. 잔굴림이 있고 네. 들었다 놓는 부분도 있고
1: 그렇습니다. 네. 밀어내는 것도 있고
0: 네.
1: 감는 것도 있고
0: 네, 그렇죠? 묘하죠.
1: 그래서 아래로 또 이렇게 떨궈주는 소리도
0: 있으면
1: 또 저 우로 이렇게 날려보내는 소리도 있고 흐르는 목도 있고 쪼는 목도 있고
0: 네.
1: 꺾는 목도 있고 정말
0: 딸꾹질 목도 있고
1: 딸꾹질 목까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딱 이렇게 읽어주세요. 아 진짜 네. 너무 제가 지금도 하면서 네.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셨을까.
0: 그러니까요.
1: 정말 네. 소중한 소리고
0: 네.
1: 이제 하면서도 저는 아, 아직 계속 나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 계속 들거든요. 연습하면서 아유. 그래서 아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한 소리다라고
0: 네.
1: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우리 그 판소리 전승인인데 그 앞으로 예. 갈 길이 좀 멀잖아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0: 네 판소리를 보급도 많이 하시고
1: 예. 예.
0: 이제는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예. 우리 지구촌 정말 인터넷만 접속하시면 여러분
1: 그렇죠.
0: 다 공감하고 예. 표현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잖아요.
1: 예.
0: 네. 네. 물론 현장에 오셔서 배우는 거랑 방송을 보시면서 배우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1: 그렇겠죠. 아무래도 또
0: 네. 그렇죠. 현장에서 직접 이걸 예. 보시면서 함께 느끼고 분명히 예. 다를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네. 또 얼마나 좋은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0: 네.
1: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0: 네.
1: 소리를 직접 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는
0: 네.
1: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 그럼요.
1: 조금이나마 판소리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시거나 정말 이 소리가 정말 교묘하고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꼭 좀 잘 네. 예, 배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그럼요. 예. 그리고 그냥 방송 전파를 통해서 배우시다가 예. 현장에 오신 저 김여사님, 김학생은
1: 그렇죠.
0: 우리 김학생은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배우는 거랑
2: 그러니까
0: 그냥
2: 집에서 배우는 거하고 여기 와 배우는 게 차이점이라면은 집에서 네. 배울 때는 몰라도 물어볼 수 없지 그러니까
0: 아, 그럼요.
2: 근데 여기서는 물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예. 그건 하나의 우울한 점인데
0: 예.
2: 이제 정말 날에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니까 그게 또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0: 예.
2: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때는 여기서 막 여러 번 하면 이게 다른 사람 다 이거 다 알아서 어찌겠니 좀 이런 근심이 있는데
0: 네.
2: 집에서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누구 또 모르지 그 이게 또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정적으로는 이거 뭐 이게 온다 하면은 차비부터 아 이게 내게는 이게 우선 이나 먹고 이 유리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나이에 이 마이 고를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이런 정서에게도 앉아 있어서 그래도 잘 배우든 못 배우든 걔들 내 열심히 한번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0: 그렇죠. 네,
1: 정말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0: 네, 대단한 열정 그리고 정말 잘 배워내고 계시거든요.
1: 네.
0: 저희 방송 애청자분의 그 정말로 대변인이에요.
1: 그러니까
0: 네.
1: 야 참.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0: 잘 배워가시기 바랄게요.
1: 네. 네. 출향무친이 나오는 대목이죠.
0: 네.
1: 아니리부터 제가 한번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0: 네.
1: 아니리가 말이긴 하지만 정말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 제일 처음에 사슬이기 때문에 잘 앞에서 잘 떼주셔야 뒤에 부분이 잘 흘러가거든요. 앞에서 아니리라고 해서 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키를 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 말을 잡으시거나 키를 그러면 뒤에 소리도 또 높아지시고 낮게 잡으셔도 안 되고 해서 연습하실 적에 그 구간대로 계속 습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준양모치는 자 그때요 준양모치는 물색도 모르고
2: 아 무물색도 모르고
1: 그렇죠. 초저녁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2: 초저녁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1: 좋습니다.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2: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1: 그렇습니다. 건넌 하면서 윤 받침이 두 개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건넌 준양방에서
2: 건넌 준양방에서
1: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2: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1: 그렇죠.

0: 저것들도 사랑 싸움 하나 보다.
1: 허, 저것들도 사랑 싸움 하나 보다.
0: 좋습니다. 그래서 허허 이렇게 저희들이 뭐 그렇게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허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특히 어르신들이 그걸 그대로 따서 하시면 됩니다. 허허 저것들도 사랑 싸움 하나 보다.
1: 허허 저것들도 사랑 싸움 하나 보다.
0: 오셨네요. 울음밑이 장착 이루지니
1: 울음밑이 장착 이루지니
0: 춘향 못 치니
1: 춘향 못 치니
0: 동정을 살피러
1: 동정을 살피러
0: 한번 나와 보는디
1: 한번 나와 보는디
0: 춘향 못 치니 나온다 자
1: 춘향 못 치니 나온다
0: 써보세요 춘향 하고 밀어서 나가지 마시고 소리는 앞에 있지만 나는 내 몸은 뒤에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춘향 같이 가지 마시고 소리는 앞에 있고 내 몸은 뒤에. 그러면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얼씨구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너무 잘하시네요. 네.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그 강조를 안 했는데 지금 마무리도 너무 잘 되세요. 춘향 모친이 나온다. 다 이렇게 떨궈주시는 톡 떨궈주셔야 돼요.
2: 세세게 배웠습니다.
0: 아 그래서 그래서 전번에보다 훨씬 좋으셨네. 아까 들어올 때는 밀어내는 소리만 지금 제가 듣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톡 떨궈내는 것도 지금 너무 잘하세요.
3: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그렇죠.
3: 이렇게 파라고 했죠.
0: 그렇게 톡 떨궈주시면서 위는 아니거든요.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춘향 하면서 이응 받침을 본인이 귀로 듣고 지나가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춘향 모친이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춘향 본인이 귀로 확인하시고 모친이 나온다. 자,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춘향 이 받침은 이음정이에요. 춘향 뚝 뚫고 주셔야 돼요. 자,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무 잘 들리시거든요. 이 어미란 선생님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리세요.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하던디 일쳐놓고 자 하나 둘
1: 하던디 밀쳐놓고
0: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죠 밀쳐가 아니라 밀쳐놓고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죠 그래서 위에 턱이랑 아래 턱이 으라는 발음을 할 때는 빨리 마주치시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밀쳐하고 아래 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허던딜 밀쳐놓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1: 허던딜 밀쳐놓고
0: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코코 하고 걷어주세요. 코코 그렇죠 그렇죠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습니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해오셨네. 여기까지 한번 이어서 그냥 쭉 가볼까요? 춘향 모친부터 자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0: 너무 잘하시다가 이별 1호구나 해서 예, 다신 거예요.
1: 이별 1호구나. 이별 1호구나.
0: 그렇죠. 지금 손은 앞으로 지금 가시는데 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세요.
1: 이별이.
0: 그렇죠. 그를 흔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다고 생각하시면
1: 이별 1호구나.
0: 앞으로 밀어주세요.
1: 이별 1호구나.
0: 그렇죠. 1호 두 개 음.
1: 1호구나.
0: 그렇죠. 두 개 음이에요.
1: 1호구나. 1호구나.
0: 그렇죠. 이가 아니라 리로 발음을 하셔야 되겠죠.
1: 이별 1호구나. 이별 1호구나.
0: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 감아서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1: 이별 1호구나.
0: 직선으로 밀어주세요.
1: 이별 1호구나.
0: 1호
1: 1호
0: 1호
1: 1호.
0: 그렇죠. 그거예요.
1: 이별 1호구나. 1호구나. 1호구나.
0: 띄어서 하시면 1호 1호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1호 1호 이러면 1호 1호 이렇게 되는 거죠. 붙여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쪼는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지금 굉장히 너무 좋으세요. 춘향방영장 앞에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 하나 둘 춘향방영장 앞에. 자 하나 둘
3: 춘향방영장 앞에.
0: 보세요. 춘향방 하고 입이 벌린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춘향방영장 앞에 윙받침을 듣고 가는 거죠. 하나 둘
3: 춘향방영장 앞에.
0: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본인기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2: 하나 둘 춘향방영장 앞에. 자 하나 둘
3: 춘향방영장 앞에.
2: 그렇죠. 가만히 올라서.
0: 자
3: 가만히.

0: 이 정령한 정령한 정응을 올려주시고 정령한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구나 그렇죠 지금 나오셨습니다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구나
1: 그렇죠 오 되는데요 너무 잘 되는데요 네.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0: 그 부분이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별이로구나 정령한을 정령한 자 정령한
1: 하은 두 개 글자겠죠
0: 한 아니고 한 하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정령한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
1: 그렇죠 그렇죠
0: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
1: 그렇죠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다 배워내셨는데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2: 너무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네. 윤성박 쌤 어때요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가만히월 있는 날이 달
0: 가만히 올라서 가만히 올라서 가슴이 넓어지게 가만히가 아니라 가만히 올라서 자
3: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올라서
3: 올라서
1: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김혜수 선생님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4: 다 그때요 순양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에이. 소주늑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순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저것들도 사랑싸먹으나 보다
1: 울음 밑이
4: 장차 길어지니 순양 모친이 동동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1: 얼씨구
4: 순양 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4: 순양 모친이 나온다
1: 그렇죠

0: 한 이별 뒤졌구나.
1: 오, 잘하셨어요.
2: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 아들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요?
1: 네.
2: 예, 잘하셨어요.
1: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2: 그렇죠.
3: 아니, 근데, 예. 다 암송을 하셨어요, 벌써.
0: 암송하는 것이, 이거, 지내 수십 번 하니까 나 암송 되는데, 네. 집에서 할 때는, 이거 수술 되던데, 이게 네. 앉아가나 좀, 선생님 두비스가나 좀 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사 있으시죠?
3: 아니 너무 대단하세요.
2: 근데 정말 잘하십니다.
3: 매번마다 예 자습 많이 하시고 다 외우시거든요.
2: 예. 어떤 부분도 다 외워서 오세요.
3: 예 대단하십니다.
2: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3: 박수.
2: 그렇죠.
3: 예. 대단하세요.
0: 우리 선생님도 부르시겠다.
2: 응원해요.
0: 네 이거 옆 봐서 사는 거나 근데 여기 잘 살아가. 이 못하면 못 가는 글자도 주머니고 퉁소 보는 부위 그래야 말입니다.
3: 네.
0: 오남이네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서 하니까 나 여기 따라가니까 나 대수가 나간다 이래야 되겠다.
3: 따라가지 말아야죠.
0: 나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나 따라가는 거.
3: 예. 그래도 열심히 연습 많이 하셨기 때문에 따라가잖아요.
2: 그렇죠.
3: 연습 안 하셨으면 따라도 못 가요.
2: 그렇죠.
3: 사실은.
2: 사실은 음정 자체가 어려운데
3: 네네.
2: 이렇게 이어서 쭉 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3: 예.
2: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3: 잘하셨어요.
2: 청소 한번 해볼까요? 예, 음정 학생. 자,
4: 그때요 준양 모친은 몸을 쌩도 모르고 서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걷는 준양방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 싸움 허나 보다 울음이 지장착 이뤄지니 준양 모친은 동정을 그때요 준양
2: 모친이
4: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준양 모친이 나온다
3: 이거
4: 준양

0: 시작.
1: 춘향방 형창 앞에
0: 다
1: 마이 올라서
0: 그렇지
1: 귀를 대고 들으니 청명한 이별이로구나.
0: 오, 그래도 보셔 다르셨군요.
2: 잘하셨습니다.
0: 얼른입니다.
2: 네, 좋아요.
0: 그 허던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갈까요? 허던일 한
1: 허던일
0: 허던하고 는 받침을 들으면서 떨리 허던일 닐 받침 들어보고 자
1: 허던일
0: 허던일
1: 일
0: 그렇죠 나와야죠
1: 허던일
0: 아니죠? 미리 여기 앞방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하 던딜 쳐놓고 상초벌이 행주지 마
1: 하 던딜 쳐놓고
0: 일 그렇죠 혀가 혀끝이 올라가서 붙어서 내 귀로 듣고 지나가야 됩니다
1: 하 던딜 일쳐놓고
0: 호흡하지 말고
1: 일쳐놓고 일쳐놓고 향초머리 행주치마 엽시 나온다
0: 그렇죠
3: 이걸 받침도 들으면서 가야죠 기억하기엔 너무 많죠
0: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3: 네.
0: 그래서 거의 저도 레슨 때는 온 한 시간 45분이지 네. 않습니까? 막 하고 나면 사실은 한 줄 그냥 내려간 거예요.
3: 근데 한 줄이라도 어렵잖아요.
0: 그게 그래서 너무 어려운 소리를 네.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와. 그리고 받침을 들어야죠. 호흡은 호흡대로 따라가야죠.
3: 네. 장단 지켜야죠.
0: 그렇죠. 장단대로 가야죠. 장단이 또 어디 또 좀 쉽습니까? 쭉 그냥 가는 호흡이 아니라 또 계속 끊어지고 또 옷방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고 또 억양이며 그렇죠. 그리고 또 소리 또 가는 길, 성음이 가는 길, 이면도 그려내야 되고 정말 너무 어려워요.
3: 그럼요.
0: 그래서 대단한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겁니다.
3: 대단하죠.
0: 오미라 선생님도 한번 좀 해보실까요?
3: 저는 두 분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는 한 손도 못
0: 잘하실 거예요. 너무 잘하실
3: 거예요. 한 손은 못했네요.
4: 좀 이래지 마셔.
0: 너무 잘하실 거예요.
4: 그래지 마셔야 어떤 사이에서
3: 부끄럽네요.
0: 네, 자 해보실까요?
3: 네.
0: 다.
3: 그때여 춘향 모친은 무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람 싸움 허나보다 울음밑이 장착 이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 디
0: 어시구
3: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3: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아이고

0: 이별 히로.
1: 아, 맞아요.
0: 정영한 이별 히로.
2: 어시고.
0: 아이고.
1: 혹시 제가.
0: 역시. 아이 선생님처럼 제가 알모 무슨 가사를 암송하겠습니까? 나는 모를까나 자꾸 하다나까나 이거 암송을 하는 게 있어.
1: 아니요, 제가 아까 아. 여기서 하던 일 할 때
2: 네.
1: 한 박자 쉬고
2: 박이 다 맞으셨어요?
1: 맞았어요?
2: 박은
1: 아,
2: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이 저도 가끔씩 박이 틀리거든요. 이거 하면서 네. 박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 박이 너무 딱딱 지금 맞아 떨어지셨고 아니리가 굉장히 좋으셨고 정말 네. 너무 좋으셨어요 아니리가. 그리고 또 뒤에 그 아 이별이 이러고 나를 네. 아주 완벽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1: 아유 그래요.
2: 아,
1: 아 그러니까 정명한
2: 그렇죠.
1: 이별 이로
2: 그렇죠.
1: 야, 역시
2: 이로 그렇습니다.
1: 저희 아 아니리도 네. 있잖아요.
2: 예.
1: 저는 여기다가 표기를 네. 이렇게 했습니다.
2: 어,
1: 아니리도 표기를 해야 돼요.
2: 아이고 참 표기를 네. 하기는 했습니다.
1: 선생님이 그렇죠. 얘기할 때는
2: 네.
1: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표기법 있잖아요.
2: 그렇죠. 나만의 악보가 되는 거죠.
1: 뭐 네. 건넌 춘향방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2: 어,
1: 이러면 뭐
2: 그렇죠.
1: 강조되는
2: 네.
1: 부분도 밑으로부터 점점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2: 아,
1: 예.
2: 공부를 그 안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하시는데 지금 자꾸 겸손하셔서 아니 오셨다는데 아, 오늘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1: 네.
2: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아우, 그래요.
2: 아유,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준향 네. 뭐 지닌다 온다 따 네. 네.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세요. 근데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도 세 분 다 잘하세요. 그래서 방송하는 분으로 혹시 그게 안 되실까봐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으냐면 준향 뭐 지닌다 온다 준향 뭐 지닌다 온다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1: 예.
2: 그러면 저희 억양이 안 맞으니까 준향 뭐 지닌다 온다 나 까지가 저희 소리예요. 그리고 준향 방금 응물도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안 떨어지시거든요. 이게 음정이 잘. 준향 이렇게 있는데 준향 하고 툭 떨구시더라고요. 뭐 지닌다 온다 까지가 또 끝 마무리. 그리고 하던일을 하던일 아니라 하던일 하면서 바뀌시죠. 그렇죠.
1: 에이.
2: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각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저희 입이랑 호흡이랑 모든 것이 각자.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해주셔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되시지 않을까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에이.
2: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 에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2: 아니리 부분은 지금 세 분 다 너무 좋으세요. 아니리 부분을 딱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면을 그려나가실 때 그렇게 그려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건넌빵 그렇게 그때요 준향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물색도 모르고 또 동선 있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하고 또 넣어주죠. 건넌 준향방에서 울음소리가 건넌 준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날 울음소리가 들리거날 그려지죠? 또 그렇죠?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이렇게 외치셔도 됩니다. 혹은 금방 일어나셨기 때문에
1: 네.
2: 초저녁에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이 있게는 안 얘기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이러고 가실 수 있어요. 소리 있는 할 때. 그리고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이런 옷이죠. 춘향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 디 이렇게 해주시면 보는 디 또 걷어주시고 그래야 춘향모친이 나온다 춘향모친이 나온다

0: 이별이로구나.
1: 지금 아이고.
0: 그래서 네. 혹시 따라 부르실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따라 부르시라고 네. 한번 불러봤습니다.
1: 그럼요.
0: 괜찮으신가요? 좀 그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춘향무진이 나온다. 그리고 데뷔를 춘향무진이 나온다. 데뷔를 꼭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허 부르셨다가 돈 굵게 떨어지시고 닐 닐 받침을 듣고서 밀쳐놓고 밀쳐놓고 상초머리 상초머리 행주지마 마 기운이 올라갔다가 분야 한숨 쉬시면서 니 없이 나온다. 그렇죠? 또 걷어주셨죠? 네. 그렇게 그리고 하나 둘 춘향방영장 앞에 이응 받침을 듣고 가셔야 돼요. 춘향방 아니라 춘향방영장 앞에 가만히 올라서 항성이죠? 가만히 올라서

0: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는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네. 소리를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꼭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꼭 또 이런 부분을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1: 집에 있으면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밥 먹도록 자꾸 합니다. 길에 네. 의가서 부르는 거면 또 그게 다 암내놨고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는 거 영민심에서 연습할 때는 고구마 어때는 한마디 맞고서 융 오래 고구마 자꾸 하면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다 네. 민심에 하는 게 예. 여기 와 해보면 또 아이라 말이에요.
0: 예. 그래도 3시간 예. 하고서 그렇게 지금 충분히 잘하시네요.
2: 그러니까요.
0: 10시간을 해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지금 잘 없는데 입안하면 정말 1시간을 그럼요. 하고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1: 네. 굉장히 거의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1시간이라 하지만은 이거는 예, 노력이 달리지 않습니까? 네. 계속 반복해 들으면 네, 그게 좋은 점이죠.
0: 그렇죠. 네. 아유, 근데 좋습니다.
2: 너무 네. 잘하셨어요.
0: 투입 부분을 살짝 맛보기로 네. 시작해 보실까요? 예, 예. 총량방명장 앞에 가만히

0: 이렇게 가야 됩니다.
1: 아유, 저 듣고 싶네요.
0: 저 부분은 이제 집에 가서 정도 네. 하셔야 되는데, 그, 아이고, 우리 집에 별일 났네. 이제 그 내가 사귀지 말라 했는데 사귀었더니 결국 내 말처럼 헤어지게 됐었잖아. 네. 별일 났네. 동네 사람들 어서 좀 와보시오. 이럽니다. 그래서 좀 그 화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1: 야, 예전에 이걸 그 네. 춘향의 그 춘향가의 그 영화를 다 보셨잖아요.
0: 그렇죠.
1: 한 장면이 막 떠올려지네요. 그 녹두리. 춘향 모인 녹두리가.
0: 예, 그렇습니다.
1: 반소리 매력이라는 게 예. 참 대단하죠.
0: 예. 자, 재밌죠.
2: 네. 이거 한 줄이 용 바쁨 다의 기사인 것 같나요?
0: 그럼요. 네. 그렇죠. 제가 뒷부분을 좀 더 하시면 너무 어렵다고 막 포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살짝 네. 예, 또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1: 네.
0: 이러면서 놀리듯이 그렇게 막 야유하듯이 그렇게 말처럼 풀어내시면 좋겠습니다.
1: 뭐 또 땅땅 예.
0: 그렇죠. 두 손뼉 땅땅 내가 뭐랬나 네. 안 된다 했는데 잘 된대 얘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뒤에 막 주먹쥐어 딸겨 두며 야유 내놨어 죽어라 내가 일상말 허기를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울거든요.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에이. 소문은 다 났는데 둘이 사귄다고
1: 그러니까.
0: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그래서 막 주손병 이러면서 막 주먹쥐어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예.
1: 이 소리를 배우면 그래서. 정말 또 여태 못 배웠던 소리인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네. 잘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1: 자, 할 수 있다 이렇게
2: 찾으시고요. 네. 어려워하면
1: 되죠.
2: 네, 그죠. 네.
1: 맞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노래 주문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생이신 연변대학 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모친 나오는 대목 비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련이었습니다.
3: 아이고 우리 도련님 말씀도 잘하시네. 어디 그것뿐이랴? 이번에는 또 국자 노래 한번 들어볼래. 이 노래는 조금 상스럽기는 허다마는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디 무슨 노래를 못 부르겠느냐. 국자 노래를 들어라. 국자 노래를 들어라. 조문전.

0: 제대로 꺼졌구나. 병풍이 우드랑 둥탕 이리 한참 유란 흘제 바르지 않더라도 알리로다.
1: 그때요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될 일이냐. 그날 밤 청담이야말로 섭을 지내요 언불 지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오육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나 앉고 누워 둥글면서 자연히 사랑가로 즐기는.
2: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3: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2: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3: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4: 장수시대.
5: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질병 치료 약품은 세 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미추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를 심한 증

0: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에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돼 있으면서 군주는 황제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오장 여러 개 기관이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호흡계통은 제일 전형적으로서 직접 심장 공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호흡계통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서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인데요. 심장병 환자들은 거의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돼 있겠습니다. 임상 표현으로 놓고 말하면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냄새가 난다며 어떤 분들은 대고 지분을 남의 하나 쓸 때면 두 개 세 개 쓰면 치절질하지만 해도 입의 냄새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쩍 하면 뭐 입이 말라들면 와 내가 당뇨가 아닌가 혹은 또 입이 많이 쓰면 내가 단순하게 담낭에 이상이 생겼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건 모두 심폐혈이 심한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초원 청심환 같은 제품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기본으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초원 청심환 쓰고 있는데 나는 이제는 입금에서 항상 피가 그
0: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예 네,
2: 출혈 심하고 그래서 예, 약간씩 나게 심하다만
0: 예
2: 그래 두세마다 그리고 그래서 숨이 답답하다 하고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이런 증세 이거 쓴다 못하니 이런 증세가 벌써 한 달 분이 쓰니까니 입금에 피가 예 차츰차츰 없어지더라고 합니다.
0: 예. 네.
2: 그러니까 두 달 쓰고 석 달 쓰고 하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이게 이거 피도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숨과 자연스레 호흡이가 예, 저 정상적으로 되더라고 합니다.
0: 아 그럼요.
2: 예 이렇게 좋으니까 내 또 그 내 동생 또 이렇게 내가 또 심플하다만
0: 유대 예.
2: 그래서 예, 한국에다가 보내게 약을 다 먹었다고 괜히 빨리 그 약을 좀 보내달라고 이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활동 조직에 또 저기 사자고 얘기합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신약대학반 본점 분점 혹은 33의 다섯 개 5번 역에다 연락하면 세각의 한각 아홉 각의 세각 열여덟 각의 여섯 각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마지막에 열여덟 각의 여섯 각을 주는 이 우대 활동을 대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일병 한 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한테는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정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지 않고 누군데 떨린 사람도 후두 떨리던 게 떨리지 않고 예. 숨이 잘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 게 지금 숨이 잘 올라옵니다.
0: 예.
3: 여기 일단 20개씩 뛰던 게 지금 80개씩 뜁니다.
0: 예. 정사도 돌아오셨네요. 예.
3: 예. 심혈이 뛰는 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약에서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예.
3: 예. 혈압이 높은 게 정상이 됐고 예. 잠을 잘 자지 못하던 게 잠을 잘 잡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기침도 쓰게 하던 게 기침하지 않고 예, 자꾸 예, 입이 이래 말라드는 감이 났습니다.
0: 아, 예.
3: 떨렸으니 아예 말라듭니다.
0: 예, 예.
3: 선생님, 이렇게 효과적으로 아홉가락 배달보다 더 쓰게 했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하시게 되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사경이 거의 접근함 없는 이런 특점이 있으니까 여정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 번호는 33-5번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좋은 조심할 수는 가족입니다.
0: 예.
4: 저는 1년 넘었었는데 우리 곰은 또 당뇨 종합으로 예. 자꾸만 가슴이 고두고두하고 어느 감기 와도 그저 헐헐 목에서 헐헐 소리 나고 예. 숨도 바로 쉬지 못한다.
0: 예.
4: 그리고 자꾸만 이빨이 아파한다.
0: 예.
4: 나는 또 냄새 나 그랬는데 우리 고모는 또 이빨이 아파서
0: 아, 예.
4: 예, 그래 치과 가봐도 아무 아이 일도 없다는데 그래 나가지고 저렇게 된 게 뭐 아이 고모 그러면 예. 이거는 좋은
0: 청청 심한 예, 예.
4: 예. 그래서 뭐라 해서 저번 게 한 달 쓴 게 꽤 많이 났단다.
0: 예.
4: 아픈 게 이렇고 예. 그래 후두후두한 것도 이렇고 목에서 가랑가랑한 것도 이렇고 예. 어 그게 그럼 심장병 그런 건 몰라서
0: 그렇죠.
4: 예. 그래서 그런 약을 한 달을 먹었는데 오전 많이 좋아지거나 예. 계속 먹겠다고 야 그게 비싸지도 않은데 그래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우 그 배달 받자 그래
0: 아 그렇게 하시오 배달자라면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서원청 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심장이 나빠서 가슴 답답하던 게 지금 답답하지 않고 숨이 딱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숨을 맞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땀을 잘 다시 못하던 게 지금 땀을 잘하고 있고 예. 이빨이 아프던 것도 아프지 않고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게 지금 냄새 나지 않습니다.
0: 아 예.
5: 선수는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저는 배달 받았는데 예. 오늘 제동세에 며칠 심장 나빠서 이 약을 쓰다고 그랬나.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예. 가족 사이에 심장병이 있다며 형제들 내리 이렇게 범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단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문제가 해결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때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왜?
0: 예, 안녕하세요.
6: 선생님.
0: 예, 말씀하세요.
6: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6: 예, 네, 지금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는 네, 이제 그 저번 청심하는 물건 중에 저는 9달 넘었습니다.
0: 예.
6: 그런데 어제 저기 뭐니까 예, 눈꼬리 아프고 허리 등대기 따갑던 거라며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6: 어제는 또 저 가슴이 막 콕콕콕콕 찔리고 이래지며 그래서 어, 선생님한테 내게 그래서 그 뭐 쏘산가유로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서 쏘산가유로 어제 하나 쏴놨는데 글씨 너무 작아지에 알아 못 보겠습니다. 그래 도대체 하나 얼마씩 먹는지 몰라고 혹시
0: 예.
6: 그거는 얼마씩 예, 먹는지 모르 숫자를 몰라서 선생님께 알아보자.
0: 그거는 혈압약입니다. 혈압약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참고하세요.
6: 예.
0: 이래서 이제 쇼산가유 같은 혈압약인데 지금 그거 보다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받아들였다.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해도 좋은데 이 제품을 쓰시면서 세 가지 제품을 꼭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쇼산가유보다도 지금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입니다. 99원 내면 평생 돈 안 내고 마지막 어느 순간까지 그걸 쓸 수 있는 신약대학방에 가면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99원의 아스피린 장용편 하루에 한 알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세요. 두 번째는 Q10이라고 보건품하고 치료 제품이 있는데 보건품을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위유 이 세 가지 제품에 더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을 함께 쓰면 끄떡 심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쇼산가유는 그 어디서 샀으면 그것보다도 이 작가 이제 제가 이야기한 몇 가지를 바꾸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심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6: 나는 예, 선생님, 나는 뭐인가 미민 아빠가 그 아스피린 때 그때 아이 먹고 있어 기타 보조품 보조.
0: 아 규심하고 오메가 3 드셨습니까?
6: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지금도.
0: 아스피린이 위를 통하지 않습니다. 아스피린이 이렇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세요. 병원에 입원해도 이거 이렇게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그 너무 따가운 물로 말고 따가운 물로 하면 녹게 되어 있으니까 량칼수는 그래서 식힌 물 넣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0mg짜리 하나를 드세요. 이게 피가 한 대 엉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식인다리 이거 하면서 그리고 초원 청심환을 드시면 그때 문제가 없습니다. 아스피린 장용팬은 위에서 영위하는 게 아닙니다. 장에서 영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드세요. 그러면 피가 그게 혈소판이 한 대 응고되는 거 그거 풀어놓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 말대로 한 달만 견제해 보세요. 그럼 모든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겁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아셨죠? 예.
6: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거는 어느 약방에 썼으면 여기가 바꾸세요. 99원만 내면 종생 돈 안 내고 아스피린 장용편은 들 수 있습니다. 장롱편이기 때문에 위에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세요.
6: 예. 어, 난 그래서 썰까요? 준비해 놓으라.
0: 아,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6: 아, 다른 증세인데, 예.
0: 아, 이렇습니다. 네. 내 이야기 한 대로, 이 제품을 드시는 분은 제 이야기 한 대로 하세요. 그럼 됩니다.
6: 예.
0: 예, 예.
6: 알았습니다.
0: 예.
6: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반영되게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서 모든 대사의 불평형 가운데서 심장과 뇌혈관의 불평형이 제일 전형적으로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전악한 대처만 따라간다면 오히려 지구를 두 바퀴 반 가볼 만한 이런 혈관이 머리끝부터 발끝 대일까지 통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건강하게 장수하게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뭐 세 가지 보조 제품은 돈 덜면 들지 않습니다. 아스피린 장용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대로 합니다. 위에서 용이 어떤 분 아스피린이라면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세요. 그러면 장에 내려가서 용이합니다. 그리고 Q10에다가 그리고 오메가3는 위우라고 하게 되어있죠. 여기에다가 초원 청심환은 규정 한 대를 하루에 두 번, 한 번에 20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게 되면 끄떡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꼭 거기에는 만포화 상태의 산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산소의 포화도는 98% 그 이상 100%가 돼야 우리가 정상적인 심장과 뇌혈관의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노작이 힘들고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심률이 고르지 않습니다. 정상 심률은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균 심률은 7, 80차, 60차 이상으로 벗어져야 합니다. 특수한 운동원들은 심률이 보통 50몇 차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전업 운동원들은 이렇습니다. 뭐 때문에 전업 운동원들은 완전히 심장에 한 번에 피가 나가는 게 원래는 쿡쿡쿡쿡쿡 이렇게 심장이 뛰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그 전업 운동원들은 쿡쿡 이렇게 돼 천천히 뜁니다. 그러면 한 번에 많이 뿜어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심률은 60차 이상 보통 연세가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너무 떨어져서 그 40몇 차 1분에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가슴이 늘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혹은 그 치아통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하신이 부준이 생기고 쉽게 놀라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배가 아픈 등 증상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의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8일 주당의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4차 집단 확대 학습회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석금병 생태 문명사상과 석금병 법치사살 충실히 실천하고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참답게 관찰하며 녹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생태환경 7위 법치와 수준을 심서 제고하여 연변에 산이 항상 푸르고 녹수가 지속적으로 흐르며 공기가 항상 막도록 노력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선행구를 다그치 구축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길림성 법학회 생태환경법치연구회 회장 단혜연이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조를 주제로 주제 보도를 했습니다. 강의는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두드러졌으며 조리가 명확하고 실제 부합해 아주 강한 리던성과 지도성,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은 우리나라에서 법전으로 명명된 두 번째 법률이자 세계에서 생태환경으로 명명된 첫 번째 법전입니다. 법전은 18차 당대회 이래 생태문명건설의 리론적, 제도적, 실천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바 신시대 생태문명건설과 의법치국 전면 추진 과정에서의 대표적 성과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완성되는 중대한 혁신적 시도로서 환경집법, 사법을 교마하고 생태환경 위험을 경계하며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급 당의 당조에서는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핵심 요의와 정신실질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깊이 이해하고 통달하며 실천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각종 제도와 조치, 요구를 참답게 관찰하고 생태환경 보호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연변의 생태 우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연변의 생태 바탕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을 배우고 아는 것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활용하기 위한 전제이자 기초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학습을 중요한 정치 임무로 삼고 사명감과 책임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며 법치적 사고와 방식을 운영하여 생태환경 위험을 경계 해소하고 생태환경 분야에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원문 그대로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원문을 학습하는 것을 기본 요구로 견지하고 각종 제도 설계의 내재적 논리와 실천적 지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전의 기본 원칙과 핵심 제도, 권한 및 책임의 경계, 행위 규범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태 보호, 오염 예방 퇴치, 자원 이용, 녹색 발전 등 분야에서 명시된 법정 권한과 절차,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확해 그 말뜻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까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와 연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학습을 오염 예방 퇴치, 삼림지구생태보건, 흙토지보호 등 사업과 결합해야 합니다. 법전의 보편적인 제약 존재를 깊이 체득하는 동시에 변경지역과 중점생태기능구역에 대한 특수한 요구를 깊이 연구하여 리론학습이 실천에 부합하고 실천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주급지도일꾼으로 먼저 배우고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생태환경법전의 학습, 선전, 관철을 길림사업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 학습 관철, 15호 전망계획 요강 포치 관철, 실시와 결과여 그 속에 담긴 국가의 전략적 고리를 깊이 이해하여 학습 성과를 생태보호사업을 추진하는 정치 자각과 사상 자각, 행동 자각으로 확실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의 당조에서는 법전을 각급 지도 간부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법률 법규 목록에 포함시키고 간부 양성, 업무 양성의 필수 과목으로 삼아 각급 지도 간부의 부업에 따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과 권위는 실시했습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분에서는 법조에 부여한 법치 도구를 생태환경 지뢰를 추동하는 구체적인 경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법치의 힘으로 탄소 배출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성장을 협동 조진하고 산과 물, 수림, 경작지, 호수, 조원 일체와 보호와 체계적 치리를 통과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견고한 녹색 지탱을 제공을 하고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을 더해야 합니다. 재정, 개정, 폐지, 해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전의 교정과 상충되거나 일치하지 않은 부적합한 조항 내용을 조속히 수정을 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효력을 상실했거나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정책 법규를 제때 폐지해야 합니다.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조 교정을 완비해 우리 조의 생태환경 치리 사업이 의갈 법이 있고 교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오염 예방 퇴치 난관 공약자를 잘 치러야 합니다. 정밀한 오염치리, 과학적인 오염치리, 법에 따른 오염치리를 견지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3대 보이존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석탄 연소 보일러에 대한 종합정비와 산업정책 및 산업배치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생산 및 운영되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전문치리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 치리 시설의 감독 관리, 하천 유입 배수구 정비, 음용수 원지 보호 등을 통괄 추진하고 고체 폐기물 종합 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와 감량화, 자원화 이용을 일체 추진하여 하늘이 푸르고 물이 맑으며 토양이 깨끗한 생태 화폭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 전환 진척을 다그쳐야 합니다. 전방위적이고 전사슬적으로 녹색 생산과 유통, 소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 물 소모, 환경 보호, 안전 및 기술 등 표준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연초, 에너지, 광산 등 전통 산업의 설비 갱신과 공정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의 낙착 발전을 촉진하고 리법 온실가스 흡수원 거래 및 대출 등 새로운 모식을 적극 탐색하여 연변의 녹수청산을 지속적으로 금산, 은산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조를 잘 관철 실시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공정으로 각 방면의 공동한 노력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각급 단계에서는 법전의 관철 실시를 중심 사업과 함께 계획 포착하고 추진 실시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에서는 법전에 명시된 중점 임무를 상시적으로 연구 포착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제일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분관 지도권들은 직접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 맡은 바 직책을 다해야 합니다. 부문 간, 지역 간 협동 연동 기제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생태 환경 보호와 관련된 중대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중대 문제 해결을 제때 추진하여 임무마다 책임지고 관리를 하며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넘기지 않기와 다섯 가지 완결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주황과 성의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을 착실하게 다잡아야 합니다. 집중적인 말소 행동을 깊이 전개해 생태 환경 문제의 기존 양을 없애고 증가량을 억제함으로써 수동적인 시장에서 능동적인 치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평가 심사의 주의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법전의 관철 실시 정황을 고품질 발전 실적 평가의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감독 지도 검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해 재반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0: 주당의 이런 학습 중심조 성원,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은 지를 도나해서 춘경 생산, 농업산업발전과 대상건설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료 론술을 깊이 관찰하고 주안과 성당위의 포지 요구에 따라 농업농촌을 우선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업화 사유로 농업을 기획하고 산업화 발전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며 선도기업 장대, 산업사슬 보완, 경영모식 육성, 브랜드 구축에 공을 들여 농업 효익 증대, 농촌 활성화, 농민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동함으로써 연변 특색이 있는 농업농촌 현대화의 길을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도나시 대석도신 민승촌에서 춘경 생산과 전장제 실시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춘경 생산은 한해 풍작과 농민 증수에 관계됩니다. 인력과 기계 배치 및 작업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통괄해 농작물이 전부 파종 적기에 파종되도록 보상함으로써 올해의 안정적인 알곡 생산 및 증수에 튼튼한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농민들의 경작지 관리 보호, 모종기 육성 및 병충해 예방 통제 작업을 상시적으로 지도하고 농자재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 기상 조기 경보 봉사, 농업기술 하향 지원 등 사업을 참답게 해 알곡 종합 생산 능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전장제 재반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법과 규정을 어긴 경작지 점용 문제를 엄하게 단속하며 각종 경작지 파괴, 오염 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해 경작지의 탈농업화를 단호히 억제하고 경작지의 탈공물화를 방지함으로써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연변의 량전 옥토를 잘 수호해야 합니다. 근년래 도나시는 농특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일련의 량질기업과 중대 대상을 유치해 락착시켰습니다. 호가복은 도나 황리허 검정기 버섯산업 교역시장 대상시공 현장을 방문해 시설의 기능 배치, 운영 방식, 조업 계획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정기 버섯산업 교역시장을 건설하면 과거의 계획경제 시대의 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검정기 버섯산업이 산발적이고 자발적인 거래에서 집약적, 규모화, 시장화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추동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정 계획에 따라 시공 절차를 최적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며 공사 질과 안전을 잘 관리하는 동시에 작업을 다 거쳐 대상이 조기에 완공돼 운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영업 전략을 미리 기획해야 합니다.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고 투자 유치 소개 및 상가 입점 사업을 착실히 하며 좋은 유통체계 물류, 검사 검측, 산업사슬 금융 등 봉사 기능을 완성함으로써 시장이 잘 구축되고 인기가 왕성하도록 확보해 길림성 나가 전국적인 검정기 버섯 교육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도나시 홍순 식용균 배지 가공 공장에서 호가복은 균 배지 가공 작업장과 발효실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경영 규모, 시장 판매, 인력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해 주변 농가의 안정 취업과 증수 치부를 이끌기를 희망했습니다. 도나시 오농 가금업 위안회사는 가금류 사용 및 달걀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데 현재 산단계 30여만 마리를 사육하고 연간 달걀 생산량은 6천 톤입니다. 호가복은 산단계 사용 및 달걀 분류 등 생산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업의 규모, 사육기술, 시장 판매 등 정황을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기업이 회사 플러스 농민 플러스 합작사 발전 모식을 통해 주변 농가의 안정적인 취업과 지속적인 증수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유예한 호가복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에서 산란계 산업단지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 음식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적극 연결해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하라고 경로했습니다. 그는 인삼 플러스 산란계 사용 모식을 탐색 발전시키고 더 많은 고부가가치 특색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해 중고급 소비시장을 선점하고 기업을 발전 장대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길림 오동로급 위안책임회사에서 호가복은 꽃사슴 생장습성, 번식기술, 제품개발 등 정황을 자세히 요약하고 나서

0: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꽃사슴은 전신이 모두 귀숭한 자원이며 특히 로경은 매우 높은 약용 가치를 지녀 많은 제약기업에서 필수 원료로 활용되고 있어 시장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표준화 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로경 공급 능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품질 로경이 유명 제약기업의 공급망에 더욱 많이 들어가게 해 오동 꽃사슴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시장에서 인기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도나시에서는 역량을 집중해 농업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두, 옥수수, 검정기버섯, 로경 등 특색 자원 우세를 기반으로 산업 사슬이 길고 인솔 능력이 강한 정밀 심층 가공 대상을 유치, 락착시켜 농산물이 단순한 초급 재배, 사육에서 벗어나 정밀 가공, 제조로 전환하도록 다그쳐 2차 산업이 1차 산업을 견인하고 3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1, 2, 3차 산업 융합 발전의 세기를 모색해내야 합니다. 호가부군 쌍흔 의료기계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 정황을 살피고 나서 일정 계획을 엄격히 지키고 시공 조직을 강화하며 건설 능률을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해 효익을 내게 함으로써 도나 이약 건강 산업 군집을 더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등 생물 연산 400톤급 원료약 대상은 이미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호가부군 발효작업장과 통제실을 둘러보고 기업의 생산경영 정황회보를 청취하면서 제품 종류, 판매 경로, 생산능력, 생산액 등 정황을 상세히 유예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장의 수요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국내외 의약기업 및 의료기구와 적극 연결해 더 많은 주문과 안정적인 고객 원천을 확보함으로써 제품 판매량 재고를 통해 기업의 효익 성장을 견인하길 바랍니다. 주와 시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능동적으로 연결하면서 현재 기업의 융자 수요가 큰 실제 정황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의 연결 플랫폼을 적극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확대와 효익 증대에 더 많은 금융 활수를 주입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길림 5동, 화윤 3구, 금복강 등 의약기업들을 찾아 작업장을 돌아보고 수익 정황을 요약하고 나서 기업에서 5동, 3구 등 브랜드 영향력에 입탁해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소비 점창력을 강화하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라고 경려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삼농 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현대농업 산업체계, 생산체계, 경영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흥업, 강현, 부민의 일체화 발전을 힘껏 초동해야 합니다. 특색 산업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특색 우세를 확대하며 기존의 현대농업 산업단지를 토대로 1년에 농업 산업 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농업 선도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목축업, 중약재, 식약용균, 수산물, 민족식품, 림산 및 향촌관광 등 6+1 특색농업 산업군집을 발전 장대시킴으로써 농업 경쟁력과 종합효익을 1층 높여야 합니다. 농업 경영 주체의 규모를 육성 장대시켜야 합니다. 우수한 기업을 부축하고 강한 기업을 지원하며 큰 기업을 키우는 원칙에 따라 금융, 용지, 전기 사용 등 면에서 농업 산업화 선도 기업의 발전을 지지해야 합니다. 가정 농장, 농민 합작사 등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농민 인솔 능력을 높여 선도 기업이 이끌고 다원화 주체가 뒷받침하는 경영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브랜드 건설에 주력해야 합니다. 지리 표지 보호와 연자호 브랜드 승격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장백산 인삼, 화룡 상황, 왕청 기버섯, 도나 소리팡두 등 지리 표지 브랜드를 최적화하며 연변소, 연변입살, 연변사과배 등 연자호 브랜드를 강화해 제품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더 많은 량질 농산물이 연변을 벗어나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게 해야 합니다. 부주장 문금철, 주직속 관련 부문 및 도나시 당위와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수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폐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어머니 절을 맞이하면서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요즘 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과기를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립니다. 예, 17과기 원래 5,610원인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17과기를 사시면 본약 장약 심리방을 5과기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익성균이 이 복합 익성균이 3과기하고 백초 궁궐첩 5과기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건데 관절이 동통이 있는 이런 분들 거기에 붙이면은 관절 동통이 없는 이런 백초궁궐첩입니다. 예. 그리고 36과기를 사시는 분들 7,128원에 살 수 있는데

약을 더 가지고도 또 현금 132원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칼슘 철아연이 들어가 있는 가루로 되어 있는 영양제 한 통에 2군씩 담겨 있습니다. 예. 예, 2군짜리를 2통 더 드리기 때문에 예전에 한 통에 400g짜리 5통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10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매일 생방송실에 전화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다오리알 한 박스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우대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상강중위진찰부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증후군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인외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똑똑히 보시고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예. 예, 사실 우대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약 심리방 이야기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는 5년 이상 이 약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예, 많은 지금 고객들이 이 약을 드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약을 드시고 효과를 본 분들이 실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예, 예 우리 예, 한 분은 그 중풍이 온 지 8년이 됐습니다. 예, 이런 환자분인데 언어장애가 와가지고 8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첨약도 쓰고 침도 맞고 병원약 방송에서 소개하는 약들을 많이 써봤습니다. 예. 그런데 8년 동안 계속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분이 남편이 저희한테 말하는 게 예, 어서는 집에 도이라는 게 없답니다. 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예. 그래서 이 장약 심리방을 예, 마지막 역전이다 생각하고 지금 쓰게 되는데 환자분 남편이 그날 배달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이 약을 드시게 하면서 50일이 돼서 저희한테 한번 전화 왔습니다. 예, 선생님 우우 하면서 좀 소리내서 말을 하려고 하더랍니다. 예. 그런데 알아듣지는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내가 지금 이 약을 50일 동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예. 넉 달 동안 이 장약을 복용시킨 후에 또 전화 왔었습니다. 예. 예, 정상적인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게 발음이 너무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 식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한다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약을 3년 이상 드시고 있는 이런 분인데 예, 이분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어지럼증이 난다 하면은 하늘 땅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답니다. 예. 그래서 꼭 이 어지럼증이 나면은 꼭 병원에 가 입원했답니다. 예. 이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저희 방송을 듣게 됐는데 장약 심리방을 지금 쓰면서 3년 이상 지금 쓰고 있는데 3년 이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작년 12월 8일에 그때 그러니까 3년 이상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서는 반년이 거의 되니까나 예. 그 3년 반으로서는 넘어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약 심리방 쓰면서 어지럼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3년 이상 동안 지금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답니다. 예. 이분이 그때 11월 8일에 저희 그 중인외과 3이 찾아왔댔는데 약을 그날 36곽 싸가지고 저희 방송실에서 한참 저희하고 말씀하시는 게 이 장약 덕분에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분이 그날에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70세를 앞대다. 예, 근데 얼굴색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주름살도 별로 없습니다. 예. 저희가 보건대는 70세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젊어 보이는지 50대 중반밖에 돼 아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쩜 이렇게 젊어

0: 오비 오는가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지럼증이 나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머리 돌리기 운동을 하는데 3천 개씩 할 수 있고요. 이전에는 머리가 너무 어지럼증이 나기 때문에 머리 돌리기 운동을 근본상 한 개도 할 수 없었단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 헤라빌라 정말 고생한데, 예. 헤라빌라도베람나니까 정말 몇십 년 동안 서야가 이학 정말 이학 여러 가지 약물에 고생하다 선생님 강의 듣고 심리방 묻고 있는데 내가 야답다 묻고 이 헤라빌 완전 끊었습니다 헤라하고.
0: 하하, 그만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원래.
2: 예, 그래 심리방만 묻고 있는데 좀 헤라빌 정상 수치로 약 나오지. 아 그리고도 예 항상 저 나는 검사랑 경도모에 방콘에서 근심했는데. 아, 심리방, 내가 먹은 후부터 넉 달 반 조금 돼서 검사를 했는데, 아, 이게 경동방에 방콜이 싹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0: 예, 어떤 분은 넉 달 반, 어떤 분은 여섯 달, 일곱 달 이렇게 드시고, 예, 없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예. 야, 항상 근심 했는데, 약 그리 먹어도 하고 안 나던 게, 이 심리방 먹고 죽고, 싹 사라졌지. 그리고 또, 예, 또 심장도 또 안 좋아. 항상 숨이 차고, 예, 가슴이 답답한, 무슨 가슴 뛰는, 뭐, 저도 바늘 찌는 것 같은 이랬는데, 아, 이 정서가 특히 집어 들어오자면 원래 숨이 탁 막혀서, 예, 그런 정서가 이거 많았습니다.
0: 예, 심장이 나쁜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숨이 팍 차는 감이 느낍니다, 원래.
2: 예, 그래.
0: 취향해가지고.
2: 예, 문을 열어놔야 숨 나오고 갖고 이랬는데, 아, 심리에 봐서 이렇게 먹은다 보대. 아, 이 정서가 싹 없습니다, 아직도.
0: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2: 예, 정말, 심장날 그도 황금 후두두들 했던 게 이 정서가 없어지고, 나 또 그래, 전립신을 또 많이 고장했습니다, 이전에.
0: 예.
2: 밥소변에 다이어트 번째 화장실 다니니까, 한번 소변에 조금씩 굽나하디, 그래, 다음 자지 못하네. 아, 머리 어지럽고, 예. 거기다 또 손발이 차고 시르고 했는데, 이 심리방, 이래 먹은 후부터, 예. 아이, 손발이 옮기도 하고, 예.
0: 예.
2: 다음 자자니까 정신 나옵니다. 아침에 정신 좀하면 걱정 나옵니다.
0: 예.
2: 예. 그래, 나 효과 좋으니까 어제도 또 다달 받아왔습니다. 계속 먹자고.
0: 예.
2: 예. 그리고 내가 이게, 내 친구 아내가, 예. 아, 중부에 와서, 이래, 집에 조금 있는데, 그 사람은, 잠 자지 못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거기다 또, 파키신 배까지 있어서, 이래, 내 소개해서 조금, 먹고 있는데, 아, 조금 효과 많이 난다면서,
0: 예.
2: 예, 이 효과, 이 약이 효과 좋을 때, 이 약 더 싸갔다고, 36가지 대단히 바뀌었답니다, 또.
0: 예, 이 파키슨 병이랑 이 중풍이 잘 치료, 원래 잘 안 되는 이런 병입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 이 약은 아주 독특한 이런 치료 방법으로 치료해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파키슨 병으로 고생하시거나, 그 다음에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드시고 효과를 받는지 모릅니다. 예. 예, 그분한테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2: 아,
0: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2: 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당약 심리방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저는 이거 다발성인데 의사에 두 번씩 와가지고, 예, 혈압 조절을 안 돼서 좀 여러 가지 혈압약을 그래서, 아이, 주로 시원한 국물을 됐습니다.
0: 그래서
3: 예, 조절을 안 돼서 그냥 머리 뻥하미 어지럼증이 나지, 귀에서 소리 나고,
0: 예.
3: 가슴이 막 그저 떨리고, 아이, 숨이 차고, 정말 사는 게 남이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0: 아.
3: 예, 이렇게 고생하다. 정말 맨발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게 장야식, 어미에서부터 예, 혈압 조절 잘 돼서 예, 약두 달 밤 안에 혈압약 끊어버지. 이 약만 먹어도 지금 혈압 조절 잘 되니까, 어지럼증이 그렇게 나던 게 어지럼증이 지금 많이 남다.
0: 예, 어지럼증 원래 금방, 예, 사라집니다.
3: 예, 그래갖고 심장도 아이 많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하지. 특히 머리 맑아지니 사람 사는 게 정말 정신이 남다지.
0: 예.
3: 예, 요즘 정말 예, 혈압약이 되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이 약이 정말 확실히 서당약이지. 해발 4,500m 높은 곳에서 야생약대로 만든 약이다 그런지 먹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예, 다른 약에 비해서 특수합니다. 예,
0: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 야생

0: 약젤로 만든 약이래 나서이 약 효력이 원래 강합니다. 우리 약은 이렇게 높은 것이 야생약젤로 만든 약입니다. 이런 약이 별로 없습니다. 예?
1: 예, 예. 저번에 예, 확실하게 알린다. 확실하게.
0: 예, 그렇죠. 예.
1: 예, 그래 관절이 안 좋아서 예, 메밀타도 먹고 그런지 지금은 맨날 그래도 지금 관절이 나쁜지 모른다 지금.
0: 네.
1: 그, 예, 그냥 위가 아파 소화 안 돼서 예, 밥 얼마 못 먹은지 지금 소화 잘 되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리지. 여러모로 해가져서 나는 배달받아 지금 약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저 한국에 있는 동생이 어떤가 하면 관심병도 있고 관절도 안 좋고 고를 자꾸 이렇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 약을 보내달라서 약을 보내줬는데 야, 이 약 먹은 게 지금 효과 여러 매를 알린답니다.
0: 예.
1: 이, 이만한 약이 없다면 이 약만 먹으면 자기 건강 생기겠다면 오늘도 저리 여수 가기 좀 배달해서 부채달해서 지금 배달받아서 전화했습니다.
0: 아, 예. 그러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20여 년 동안 약을 먹고 산 환자입니다.
0: 예.
3: 거기다가 관심병이 있어. 예, 항상 이렇게 숨이 차고, 왼쪽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것으로 예, 아플 때도 있고, 뒷잔등이 이렇게 예, 개워가지고 반드시 눕기 힘들었습니다.
0: 예.
3: 거기다 뇌경색이나 이런 진단도 받았는데, 예. 저 맨풍까지 와가지고
0: 떼고
3: 네. 당기고 비뚤어지고 마모기 오고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말입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에 침도 맞고 이렇게 숨약도 먹고 병원약도 많이 먹었는데 어째 치료가 잘 안 되더라 말입니다.
0: 아, 예.
3: 예, 그러다가 선생님이 서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예, 그렇게 많은 약 중에서 이 약이 내 마음에 와서 딱 받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거기나 먹었는데 예, 두 달부터 시작해서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고 마모기 오고 얼굴을 당기우면서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아프던 뇌에 차츰 나사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0: 예.
3: 예. 여덟 달 반 동안 예, 이 약을 먹고 20여 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끊고 이 장염만 쓰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세요.
0: 예. 원래 잘 됩니다.
3: 지금 예, 이 약을 먹고 예, 숨도 차지 않고 왼쪽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던 이런 증상이 나사지고 뒷잔등이 겨워서 반드시 눕지 못했는데 지금은 반드시 누워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얼마 전에 예, 단에서 예, 건강검진하라 해서 건강검진한 게 예, 혈지, 혈당, 혈압이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0: 아유, 좋은 일이죠. 그 원래 또 예. 그런 효과를 봐야 됩니다.
3: 예, 나는 예, 이 약을 먹고 영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3: 네, 이렇게 예, 좋아졌지만 예, 우리 남편은 예, 근본성 약을 먹지 못했습니다. 약
0: 예.
3: 반응이 이렇게 과민이 일어나가지고
0: 아.
3: 또 온몸이 이렇게 갈았고
0: 아.
3: 후에 또 거기다 전열 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밤에 사뱀벌라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저 사람이 근본성에 자지 못한다.
0: 아, 예. 원래 전열쓰이 그렇습니다.
3: 예, 그랬는데 이 약을 먹음부터 예, 소변이 차수가 작아지면서 예, 잠을 잘 자고 보니니
0: 예.
3: 예, 그래가지고 예, 약과면도 나사지고 그렇게
0: 거기 간이 좋아지면서 그렇습니다.
3: 아, 그렇게 예. 약과면도 나사지고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0: 예.
3: 우리 둘이 숱한 약을 썼습니다.
0: 예.
3: 빌라빌라는 약을 다 썼는데 아이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상 약을 먹고서리 그렇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 서방약이 다른 약보다 특별히 다릅니다.
0: 다르지요? 원래 다릅니다.
3: 예, 해발이 네. 그렇게 높은 야생 약재로 만든 약이 돼 그러는지 확실히 약 중에서는 최고약입니다.
0: 하, 그럴 수 있죠. 예.
3: 예. 그래, 이 약이 정말 좋구나 하는 게 저절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알린다 말입니다, 이게.
0: 잡숨 다 예. 알립니다, 예, 이거.
3: 예.
0: 잡사본 사람이고 사암다.
3: 예, 정말 예. 이 약이 예. 어른스럽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0: 예. 예.
3: 그래서 어머니 절을 맞이하면서 이게 36각을 예, 싸려고 그립니다.
0: 아, 예, 36각 싸시려면 저녁에도 배달이 됩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이제 금방 그 지금 70세 되는 이분이 상황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이 지금

0: 그 작년 12월 8일에 오셨을 때 너무 오지럼증이 나가지고 머리 돌리기 운동 금방 할 수 없었다. 한 개도 못했답니다. 예, 근데 이 약을 드시고 지금 그 머리 돌리기 운동 3,000개 시도할 수 있고, 그리고, 머리 어지럼증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체인을 240개씩 할 수 있고, 또 누워서 무거운 물건을 두는 운동도 100개씩 할 수 있고, 기계에 앉아서 다리 돌리기 운동이 1,200개씩 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겨울에, 그때 12월 8일 겨울인데, 광천수의 길을 매일마다 다니는데, 20근 되는 물통을 3개씩 자전거에 달고 매일 광천수의 길을 다닌답니다. 예.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덕분이 나는 우선 계속 이 약만 먹으면서 건강 찾겠습니다 하면서 이 장약 심리방에 대한 찬탄을 아끼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심리방을 진행한단다.
0: 예.
2: 이 약은 고은지, 약제, 특허를 받은 약이 돼 그런지.
0: 특효약, 특허를 예. 받은 특효약 증서가 있는 약입니다.
2: 예, 심장을 치료한다는 건 똑똑히 박힌 약이 돼서 그런지 인증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2: 이 약 쓰기 전에는 항상 가슴이 침침하고 예경색이 있어서 울림증이 심했습니다.
0: 네.
2: 약 쓴다면서도 우울증이 없어지고 소화이래던 게 소화도 잘 된다.
0: 잘 될 수 있죠 원래.
2: 네. 그리고 이 심장이 나빠서 계속 이게 좀 자주로 놀라고 그러고서는 숨이 차고 전기를 오르내리기 힘들었는데 이 약 쓴다면서는 단번에 오르내립니다.
0: 네.
2: 이 약이 정말 내하고 심장에 최고입니다.
0: 그렇죠. 원래 그런 거 치료를 하는데 아주 그 독특한 작용을 하면서 치료하는 약이지 않습니까?
2: 약이 효과 좋아서 전번 날에 내 36값 배달 받았습니다.
0: 네.
2: 예. 제가 이 약 쓰고 효과를 보고서는 우리 활동실에 아주머니 한 분이 다발설 미경색이 3번 왔댔습니다.
0: 예.
2: 이 약을 그 아주머니께 소개해서 쓰게 했는데 지금 이 아주머니 썼는데 저는 몇 달을 썼습니다. 발음이 똑똑하지 못하면서 말하는 게 얼버무리하던 게 지금 발음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0: 어느 장애가 어느 분들한테 이게 효과가 빠른 약입니다. 원래 우리 네. 약이.
2: 예. 이 약이 효과 정말 좋다면서는 오늘에 또 36각 배달받겠답니다.
0: 예, 36각 배달받으시려면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이게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환자분이 실린데, 예, 이분의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혈압기의 숫자가 모자라서 더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 8개월 드시고 이 약만 드시면서 지금 그 고혈압 약을 넣어서는 안 잡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혈압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정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서약인 이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우리 이 장약을 8개월 어떤 분은 9개월 어떤 분은 10개월 쓰시고 나서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돼가지고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도 지금 장약 심리방만 드시면서 고혈압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자 6개를 넣은 분이 실리는데 다른 분들은 많이 드시고 있지만 가슴 하루 건너 가슴이 쪼여들고 숨이 차서 어디나가 다른 약들을 많이 드셨습니다. 예전에 이 약을 우리 약을 선택하기 전에 그런데 계속 하루 건너 가슴이 쪼여들고 숨이 차서 어디나가 다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장약 심리방을 선택해서 드셨는데 한동안 이렇게 드시고 나서 정말 숨이 차지 않고 가슴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랑 서시장이랑 다녀도 아프지 않고 숨이 차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이 집의 그 두량주는 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약 심리방을 드시고 건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은 지자 다섯 개를 한 환자분인데 검사 수치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지자를 더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숨이 차서 자수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병원에서는 나가라 하더랍니다. 예. 인제는 집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라면서 약들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계속 숨이 찬다면서 이 약을 마지막으로 선택한다 하셨습니다. 예. 이 약을 먹으면 숨이 차는 걸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가고 저희한테 물어보길래 저희가 쓰시라고 권장했죠. 예. 그래서 그분이 쓰셨는데 이틀이 돼서 그분이 지금 전화 왔는데 야, 이게 확실하게 정말 숨이 차지 않고 효과나는 게 알린다고 하면서 예, 야,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예, 숨이 활 나온다고 하셨죠. 예, 우리 장약이 어떤 약입니까? 예, 강의 때마다 저희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관상동맥경화, 심근경색까지 딱 약과기 주치공능이 밝혀놓은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심장병 치료에서 제일 띵지약이라고 저희가 자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심장병이 심한 분들은 장약 심리방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이 환자분이 실례인데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경동맥에 빵칼이 있다 해서 약을 많이 썼는데도 빵칼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신세 같아서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다는 이런 환자분인데 우리 장약 심리방을 어떤 분은 4개월 반,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7개월 드시고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경동맥 빵칼이 없어진 실례들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환자분이 실리인데 심장에 이분은 지자 3개를 넣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숨이 차고 뒷잔등이 켜고 앞가슴을 바늘로 찔러놓는 것 같다고 아프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계속 아토파타딘가에 아스피린 계속 잡쌌죠. 예. 근데 효과가 나는 게 안 알린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 약을 얼마 안 드시고 저희한테 전화 왔었는데 야 정말 이 약이 다른 약보다 다릅디다. 내가 그렇게 그 숨이 차고 뒷잔등이 켜와서 거기서 꼼짝 못하고 어떤 때는 그 바로 반사하게 눕지도 못했는데 너무 이 앞가슴도 바늘로 찔러놓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아팠는데 이 약을 드시고 지금 아픈 줄을 모르고 삽니다 하고 저희한테 반영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심장이 불편하고 땀이 급성 심근경색이 혹시 발작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심근경색 때문에 땀이 그래서 바질바질 나면서 어지럼증이 난다 하면은 병원에가 입원하고 했답니다. 이분이. 근데 지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드시면서 이변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많은 돈을 절약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너무 기뻐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파킨슨병으로 밥을 이런 고생하시고 있는 환자분이 실린데 밥을 드실 때도 너무도 떨려서 두 손을 써가면서 손을 받쳐주면서 겨우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밥을 떠 넣을 수 있었다. 땀다 이분이. 그런데 우리 이 장약을 8달 드시고 조금씩은 그래도 떨지만 그래도 한 손으로 밥을 입에 떠 넣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어지럼증이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집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도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그런 증상이 나사졌다. 하면서 좋아하는 이런 분이 또 있는가 하면은 중풍이 와가지고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해서 침대상 생활만 하는 이런 분들이 하던 이런 분들도 침대에서 내려와 자립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얼굴에 면프이 와가지고 얼굴이 당기고 물을 마실 때나 무슨 음식을 좀 드시려고 해도 태기 떨려가지고 힘들어 하시던 이런 분들도 이 약을 드시면서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물을 마시거나 또 음식을 먹을 때도 태기 떨리지 않아서 너무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환자분은 중풍이 와가지고 침을 줄줄 흘리기 때문에 예, 밥을 마주 앉아 먹는데 아주 보기 민망했댔는데 지금 우리 장약심

0: 방을 쓰면서 침을 흘리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반영하셨습니다. 예.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네, 어느 날 백인이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우리는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주민은요, 백인에게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는요, 그때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았다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바로 그 순간이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하겠다 미룬 것.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시계도 있고 시간도 있는 우리. 바쁘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잠시 멈추고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시간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 불가사를 찾아 떠나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오늘은 남아프리카 깊은 땅속에 숨겨진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든 기적같은 유적 클레크 스토르프 신비의 금속 구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8억 년이라는 압도적인 시간을 간직한 이 작은 구체들은 과학자들조차 선뜻 설명하기 어려운 그 정밀함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97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토스달 근처의 한 광산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부 존 마란이 곡괭이로 암석을 캐던 중 띵하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완벽한 구체였습니다. 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표면에 두 개에서 세 개의 라선형 홈이 생겨져 있었고 그 간격이 거의 완벽하게 일정했습니다. 마치 현대 컴퓨터로 설계한 듯한 정밀함이었죠. 광부들은 처음엔 누군가 버린 공업용 구슬쯤으로 생각하고 아이들 장난감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구체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질연구소의 분석 결과 이 구체가 발견된 암석의 나이는 무려 28억 년 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구체의 표면 강도였다고 합니다. 모스경도 팔로 다이아몬드의 버금가는 단단함을 자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단단한 구체가 경도 3밖에 되지 않은 이 부드러운 염납석 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달걀 껍데기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꼴이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광산 곳곳에서 수백 개 비슷한 구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크기는 0.5cm에서 10cm까지 다양했고 모양도 완벽한 구형에서 약간 길쭉한 형태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표면에 평행하고 균일한 라선형 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밀도는 자연이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인공적이었습니다. 자연은 어떻게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질학자들은 이 구체들이 광물결의, 즉 자연적으로 생성된 광물덩어리라고 주장합니다. 28억 년 전 이 지역은 바다 밑이었고 용해된 광물들이 모래 알갱이 같은 핵을 중심으로 층층이 쌓여 둥글게 자랐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지각변동의 압력으로 인해 표면에 주름이나 홈이 생겼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광부들과 일부 과학자들은 이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년을 일해도 이런 정밀한 물체는 자연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선형 홈의 간격이 너무나 균일했고 각 홈이 구체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했으며 무엇보다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경도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부드러운 흙 속에서 단단한 물체가 저절로 완벽한 구형으로 자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혼란스러운 것은 시간적 배경이었죠. 28억 년 전 지구에는 아직 산소도 없었고 바다에는 겨우 단세포 생물인 남조류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척추동물들은커녕 다세포 생물조차 없었던 시대, 현대 공학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 물체가 존재했다는 것은 모두 진화론의 상식을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구체는 남아프리카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10억 년 된 암석에서는 완벽한 돌 구슬이 발견됐고 러시아 콜라반도의 20억 년 된 지층에서는 니켈 합금으로 보이는 금속 구체가 출토됐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고대 문명이 전 세계에 흔적을 남겨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현재 이 구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박물관과 여러 대학연구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밀한 홈이 과연 자연의 압력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가공 흔적인지 과학자들은 아직도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 작은 구체들이 품고 있는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공물이라면 우리는 인류 문명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돌이켜봐야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구 최초의 문명이 아니라는 뜻이며 우리 이전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이 가진 무언가의 존재가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구체들은 말없이 박물관 진열장에 놓여 우리의 호기심을 조용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다른 두 가지 품종을 결합해 맨 처음 인위적으로 잡종을 만들어내고 기록을 남긴 꽃이 바로 카네이션이라고 하네요. 1717년 런던의 묘목업자 토머스 페어차일드가 수염패 랭잎꽃의 수술 꽃가루를 카네이션의 암술로 옮겨 어느

쪽과도 같지 않은 식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잡종 카네이션은 페어 차일드 노새라고 불렸는데 노새처럼 번식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표본 두 개는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교와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식물의 명명법과 분류체계를 확립한 위대한 학자 칼 폰 린네가 식물의 종을 출판하기 무려 3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수많은 종류의 카네이션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유목업자들이 사철 피는 카네이션 품종을 대규모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한여름 정원용 꽃이었던 카네이션은 1년 내내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계절이나 이 예쁜 꽃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카네이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녹색 카네이션이죠. 1892년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자신의 연극 초연 때 지지자들에게 녹색 카네이션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녹색 카네이션은 품종 개량으로 얻은 자연스러운 색이 아니라 흰색 카네이션을 염색해서 만든 인공적인 색깔이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꽃을 염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말라 카이트 그린이라는 녹색 용액에 카네이션 줄기를 담가 염료가 꽃잎까지 올라가게 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었습니다. 와일드는 이 녹색 카네이션을 통해 자연과 예술의 연계라는 자신의 색 예술과를 표현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영향력으로 녹색 카네이션은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그린 트릭이나 그린 이 마그마 같은 이름의 연두빛 카네이션 품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네이션의 또 다른 얼굴, 붉은 카네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빨간색은 오랫동안 용기와 열정 그리고 강한 의지를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져 왔죠. 그 중에서도 붉은 카네이션은 특히 길고 곧은 줄기 덕분에 마치 깃발처럼 높이 들 수 있어서 어떤 뜻을 펼칠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요? 노동절 등 중요한 기념일에 붉은 카네이션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붉은 카네이션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마음을 전하고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온 겁니다. 이렇게 카네이션은 단순히 싸고 흔한 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사랑을 받아온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꽃입니다. 카네이션은 오늘도 우리의 많은 감정을 대신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카네이션을 보시게 되면요, 그 꽃잎 하나하나에 담긴 이 흥미로운 역사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시간도 있고 시계도 있는 우리.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밥보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시 그 말을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네, 소중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시간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계가 아닌 진짜 시간을 선물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핀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영주시 현대병원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허리 질환에 한해서 무료 치료 활동 진행 중입니다. 허리 질환 하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요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또는 그 외에도 추간판 탈출, 이런 질병을 위수로 해서 허리에 질환은 그 외에도 허리의 염좌, 인대나 근육의 손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없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 가장 흔한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런 병은 지금 아무리 우리 국내적으로 큰 병원, 큰 도시 찾아가도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대중요법, 증상만 공제하는 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결국 수술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대병원은 왜서 이같이 어려운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이 바로 부강주사료법인데 이 치료 방법은

0: 나옴으로 지금까지 치료 어려운 여러 가지 인한병, 난치병 치료에 그 효과가 모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 치료에 다 적용이 되지만 가장 파악이 있는 질병이가 바로 허리질환. 예, 허리질환에 한해서 입부강수선은 특별히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대병원에서는 이 허리질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덜어주고 또 다소나마 이 도움을 경제상에 어려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예, 무료로 치료해 드립니다. 치료의 비용은 받지 않는데 여기에서 꼭 명확히 알려드릴 것은 검사 비용은 받습니다. 검사비는 기본적인 검사, 이게 혈액검사.
1: 예, 현대병원에 가서 미내용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20년.
0: 예.
1: 그래, 뭐, 이거는 뭐, 죽지 않는 암이라고 병원 가서 별로 치료 방법이 없다는 소리에 진통제를 주고.
0: 맞습니다.
1: 이렇게 예. 살아왔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이 현대병원에서 이렇게 부강주사요법을 놓고 치료한다니까. 그래, 그래서 현대사마 가서 한 번, 두 번 가서 그 치료를 해보니까,
0: 예. 두 번, 예.
1: 예. 그 진통이 제거되더란 말입니다.
0: 예, 아프지 않고, 예.
1: 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했는데,
0: 요즘에 예.
1: 정말 거짓말처럼, 통증이.
0: 전화 신호 안 좋아서, 예, 끊겨집니다. 예. 잘 되고 말씀하세요. 그, 전화기 예, 잘 되고, 예, 예.
1: 예. 그래서 그렇게 영 고통스럽게 정말 20년 넘어가서 살아왔는데
0: 예.
1: 다섯 번까지 할까에 지금이 처음에 통증이 영 심했는데
0: 예.
1: 통증이 많이 아파졌답니다.
0: 다섯 번.
1: 이번에 아파서 바깥으로 나 못 갔습니다.
0: 그렇겠죠.
1: 그리고 오전에 예. 바깥으로 나가서 조금씩 나가서 걸고 돌아오고 그냥 누워있던 게 누워있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0: 예.
1: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볼 때마다
0: 저도 안쓰럽죠. 예.
1: 안타까웠습니다.
0: 예. 그렇죠.
1: 그래 정말 이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료법이 정말 신기합니다.
0: 그럼요. 예. 예
1: 그래서 우리 집 남편 동생과 예. 그 동생이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60여 전 오라젠다.
0: 예.
1: 그런 게 한국에서 일을 영 세게 하고 뭐 건축일이라고 하고 하면서 허리를 한번 상했답니다.
0: 예.
1: 그래. 예. 어느 한 달 전에 더 나온 거 말했다 말입니다. 그래 뭐 우리 나은에 또 어떤가 물어볼까 얘 또 많이 지금 좋아졌다고 소리 그랬더만은 한국에서 얘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이 허리를 미내 쓰지 못하겠지 무릎이도 아프지 어째서나 너무 불편해서 그래 빨리 들어와서 여기 와 치료를 하려 했다 말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두 번 치료를 했는데 아 거짓말처럼 얘 많이 이렇게 편해졌다며 통증이 첫째로 제거되고 이랬거나
0: 예.
1: 영 좋다며 이랬다.
0: 기분 좋죠.
1: 그래서
0: 예.
1: 이렇게 계속 또 낫을 때까지 그 부강 치료요법을
0: 예.
1: 해보겠답니다.
0: 예.
1: 그래서 오늘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지금 무료 치료하는 거 알고 있죠? 예? 돈 받지 않고.
1: 예. 예.
0: 예.
1: 예.
0: 그분이 두 번 치료했는데 그렇게 좋게 효과를 잘 보고 있는데 이제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립니다. 집에 남편분은 예, 예. 다섯 번 했다는 게 좀 엄중하겠습니다. 예, 중한 분들은 그렇게
1: 좋으니까 정말 바깥으로 못
0: 나갈 정도.
1: 예. 그래서 매일 계속 그저 치통 편을 잡수고 소리. 그래서 할 날이 그거 미아씨 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픔은 잡수고 그걸로 진통시키며 나라를 보내왔단 말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정말 그 이전에 아프던 게 많이 이럽으니까 살 것 같다며
0: 그렇죠.
1: 이랬단 말입니다.
0: 예.
1: 예. 예. 그래. 감사하다는 걸 예. 우리 그 새끼 또 가겠답니다.
0: 예. 났을 때까지 예. 치료 잘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3: 아, 예, 우리 동생이가 예, 대장 포스끼고 왔는데, 예, 어제는 1년 거의 치료했는데, 어제 약은 약을 쓰고 주

0: 차도 맞고 무슨 저탄약은 다 썼는데 효과 없고 암은 같은 거라던 게 또 그래서 옷을 쓰리면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게 그래 너희 동의 말하더란다 현대병원에서 치료한다는 게 그래 치료하는가 문의하세요 어 한다고 그러면 미리 예약해서 예, 그 가서 검사도 하고 좀 치료받겠단다 지내 고통스러워
1: 예, 대상포진 대다의 그게 예. 통증이 심하고 또 재발 잘하는 병입니다 예, 어디 가나 치료해도 그저 지통제 쓰고 예, 증상 공제하는 치료할 뿐이지 방법이 없어서 또 그래 또 재발하면 또 다시 그런 치료하고 하니까 결국은 낫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시 증상만 예, 공제하는 치료입니다. 현대병원의 부강수사는 예, 이같이 허리 질환도 골관절 질환도 그리고 모든 통증에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예, 이런 통증에 그 지통제를 쓰지 않고 빨리 해결되게 합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그 우대 활동 범위는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0: 그래, 내일 가서 검사도 하고 가서 치료받다 그런데.
1: 일요일은 병을 예. 보지 않습니다.
0: 예, 그럼 월요일 가.
1: 다른 날에 265220에 예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저는 예, 부항약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4: 예, 허리 아프고 배에 많습니다, 선생님.
1: 예.
4: 머리 응심, 그 다음에 무릎이, 허리는 꺼버라던 게 많이 펴졌습니다, 그것까지.
1: 예. 예.
4: 이래, 네 번 치료할 때는 돈 내고, 막으면은 그래서 나는 좀 오래 해야 된답니다. 특별히 배 중에서.
1: 예. 예.
4: 한 번에 나는 돈 다 냈습니다. 이래 계속 갈 때마다 돈 내면 그 가비를 봤을 때 한 번에 돈 다 내고 다음 네 번 한다면 그래서 내 무료를 한다.
1: 네.
4: 여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 열흘 있다 열흘에 한 번 쉬어라든지 여보면은 스무 날 만에 오라서 오늘따가 했습니다. 어서 나오니.
1: 예.
4: 그런다 나는 많이 했어. 근데 이렇게 발굽에서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그 부황수사에다가 그 다음 또 인조병살 같은데 거기 또 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부황수사였고 그 다음 피를 뺀 거였고 그 다음에 허리에다 예, 등추 허리 없습니다 수사 다 넘어 몸에 있는 뼈에 다 예, 도와준답니다
1: 네.
4: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는 예, 또 이게 또 뭡니까 아까 숨 그 다음 배 무릎 다 했습니다 오후에 또
1: 네.
4: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허용수었습니다 그냥 나는 달리 캘라도 허리 꼽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칠수에서 내리도 못 가던 게 달리 캘라도
1: 달리 캘러도 예.
4: 눈들리도 캐고 시장 가서 캐서도 마음대로 싼데 유가리원자 나는 병이 특별히 중요해서 오래 해라가 하여튼 돈 내는 게 이전 돈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뭡니까
1: 그럼요 예 났을 때까지
4: 예 이동 있습니까 선생님
1: 그렇죠
4: 예. 예. 또 이제는 6월 9일에 또 오랍니다 이정은 달 만에 오랍니다
1: 예
4: 근데 또 6월 9일에 나는 오지 말랄 때까지 가서 근데 이 손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예.
5: 열 이틀에 한번 오라 하더라며.
1: 예.
5: 그래 뭐 내일은 올해 열 이틀인데 올해 예. 그 뭘까? 내일은 그
1: 예. 할날 하루 이틀 차나서 큰 문제 없습니다.
5: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예. 월요일 날로 예약해 달라 해서 내가 또 전화 드립니다.
1: 아,
5: 그래서
1: 예.
5: 이관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드리라고 인사해라 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1: 네, 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5: 치료 방법이 나와서 어쩌면 확실히 좋습니다. 우리 언니도 한국에 와서 지내 어깨 팔꿈 치료 식당 일 지내 사발 들고 다니면 일 못하고 그리고 예. 고생하고 와서 그 선생님께 그때 그 친구를 했는데 이로 없대 부모님과
1: 예. 예 어깨 못 쓰던 것도 낫고 예.
5: 예 그리고 우리 시에게 또 그 뭐랄까 지질이 돼가지고 가서 치료 두 번 받은 게 일 없어가지고 지금 용 도와합니다.
1: 네.
5: 치료 방법이나 선생님께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1: 네.
5: 그리고 월요일 날에 예약해 두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6: 저는 무릎이 너무나 아파서 그럴 때마다 무릎 아래에서 소리 나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두 번 한 게
1: 예.
6: 지금 그렇게 아프던 무릎도 일 없습니다.
1: 일 없습니까? 예.
6: 지팽이 지구당이니 지팽이 짓지 않고 마음대로 다닙니다, 제가 뭐.
1: 예, 치료 잘 됐습니다.

0: 한두 번이나 이제 더 마서 뭐 완전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1: 네, 보통 그저 한 세 번 정도. 예, 누구나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개 세 번이면 낫을 수 있습니다.
0: 예, 이제 가서 더 마사 그랬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제 동생 한국 가서 예, 공사장에서 이렇게 묵은 거 많이 들고 나니까 열에만 탈출이 돼서 예, 어. 거기서 치료했는데 또 어서는 한 15년 일하고 나니까 내기도 없고 예, 예. 또 할 수도 없고 해 이 연기를 와서 예, 좋다는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효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 이 리관례 선생님이 부강치료요법이 용한데 무혈로 해준다는데 부담도 없고 검사비만 받는데 가보라고 그래서 예, 제 동생 거기를 갔는데 어, 나이 좀 어린다 우리 동생이랑 이제 예. 60대 초반입니다.
1: 60대
3: 그래서
1: 예.
3: 가서 예, 두 번은 이 부강치료요법 받았는데
1: 예.
3: 이네 허리 아파서 구부리지도 못하고 그거에 허리를 구불서 하고 댕기던 게 아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아픈 게 많이 이롭단다.
1: 예.
3: 그래서 예, 어, 다음 월요일 날에 그 선생 또 선생님이 열흘 만에 오라더랍니다. 계속 어, 내일 모레 가자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3: 그 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이렇게 좋은 병원 소개해줘서 예. 어, 정말 곤란 속에서 세게 아파하던 사람들이 병을 많이 치료해도 이 정말 여기 어디 염변에 이렇게 공짜를 해주는데 없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예, 내선합니까?
1: 네, 맞습니다.
4: 예,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4: 예. 저기, 내가 이전에 농촌에 있다나니, 술기를 가지고 그랬다나니, 세부, 놀라면서 확 떨어진 게, 이 어. 엉덩이 지금은 어제는 한 20년이 넘었구나. 25년이 되는데, 이게 자꾸 이 걸음은 통세나고, 차에 앉아도 이 엉덩이가 통세나는데, 이런 거 고치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번은 가보겠습니다.
1: 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예, 지금 이 방송을
4: 네,
1: 들었,
4: 네, 이제 예, 처음입니다.
1: 처음.
4: 이 있습니다.
1: 아, 예.
4: 내 머리나 가자고 그랬다.
1: 예. 엉덩이 부위가 많이 불편합니까?
4: 이 양쪽 예. 엉덩이가 이렇게 예. 아, 통쇠나고 허리도 한데 다 통쇠나고
1: 허리도 불편하고 허리 예. 아, 불편한데 허리 걸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4: 걸어 다니는 데는 허리는 괜찮은데 이 엉덩이가
1: 예.
4: 통쇠나지
1: 예. 허리는 어떻게 앞으로 자꾸 구부러집니까? 아니면
4: 그거지는 예, 나는 꼿꼿한다.
1: 아,
4: 꼿꼿한데
1: 예.
4: 조금 없으면 지금 허리 아프고 밤에 뭐에 통새 난다.
1: 예.
4: 이 엉덩이가 허리 한 개 통새 난다.
1: 예, 엉덩이 부위에 지금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래도 그게 예. 허리에 그 신경이 다 이게 엉덩이로 내리통합니다. 그리고
4: 그래서 이 다리도 막 이래 무릎이도 저리고 발목이도 막 저립니다.
1: 그렇습니다. 그게 이 신경은 네. 허리로 쭉 지나가면서 엉덩이, 다리, 장단지에 발바닥, 네.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좌골 신경이
4: 바꼬라고는 큰 바꼬라고는 엄지 바꼬라고는 그건 남의 살이 같습니다.
1: 아, 이게 감각이 못해서의 아,
4: 네.
1: 예, 아무래도 그게 정확히 그 허리 몇 번째에 지금 네. 뼈에 어, 골절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주간판이 밀려 나올 수도 있고 검사는 어쨌든 꼭 해야 됩니다. 예? 네. 검사하지 않고 환자의 말만 듣고 치료는 안 합니다. 그래서 검사 네, 비용 같은 거는 네. 적당히 준비해가지고 예? 예, 그리고 네. 월요일에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병 보지 않습니다.
4: 화요일 날 가겠습니다.
1: 저 265-21 20에다가 먼저 전화 연락을 해야 됩니다.
4: 예, 근데 앞서 번에 전화했습니다.
1: 아, 예. 그러면 됩니다. 예.
4: 예, 앞서 번에 예. 전화했는데 화요일 날 가서, 그랬는데 월요일 날에 오란 건 화요일 날 또 내리는 엄마들이지 또 그래서 볼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화요일 날 가요.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전해드리고 예. 싶으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

0: 안녕하세요.
1: 예. 예. 다시 부를 때는 할머니가의 대장거진에 걸린 지 좀 오랍니다. 다섯 달인지 된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들이 어딜 이병원, 저병원 다니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를 해서 잃었었는데 지금에 한 서너 달 되니까 나 대발인지 그 주위가 벌거스레 하면서 뭐 옷을 입어도 조금 두려운 감이 나며 아무튼 지내는 그렇게 아프지 않는데 조금 감각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습니다. 그분은 방송 잘 듣는답니다.
0: 네.
1: 아, 예, 선생님의 말씀 딱딱에 맞겠으니 누군들이 알아듣겠으니 말씀하세요. 잘, 그 방송을 잘 들어서 안답니다. 그래서 네. 아들이 모시고서 5월 7일 날 가서 부감, 이사를 보이고서 부감 두삼지 맞았답니다.
0: 아, 한번 치료했습니까? 예.
1: 예, 예. 그랬거나 아무래도 재발이라니까 틀랍니다. 그래서 예, 지금 들리 선생님도 좋고 기분도 거기 이사 선생님이 예, 이사 선생님도 영별로 착잡하고 마음이 좋은 것 같으다며 기분이 좋다고 예, 감사하고 예, 조사를 맞았다고 전화 왔습니다. 워낙 예. 까까 한 거에 내 한지서 바깥에서 앉아있으면서 내 거기부터 나도 좋은가 말했지만 그랬거나 확실히 알고서 때까다 갔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위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의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3: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 지금 무료 치료 활동, 즉 허리 질환에 한해서 예, 돈을 받지 않고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립니다. 예, 허리 쭉 펴고 예,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예,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이 허리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제면 남들처럼 허리 쭉 펴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을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척추의 문제로서 척추라는 것은 사람을 받쳐주는 기둥 역할도 하지만 대뇌로부터 나오는 신경이 통하는 신경통로입니다. 이 신경이

0: 대뇌로부터 경추, 흉추, 요추, 예, 미추를 통해서 예, 사지말단 그리고 내장 어디나 운동을 전달하고 예, 또 감각을 전달해서 대뇌로 보내는 이런 신경통로인데 이 신경통로가 자꾸 좋아지는 병 예,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현대병원 265-2120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곤평 국가 수석의 초청으로 따지기수단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광동, 향항, 오문 세 지역이 협동해 국제 인류 광역 도시권과 세계급 도시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문령에 서명했습니다.
0: 정설상 부총리가 기초연구 강화 조담의 정신을 관찰하고 기초연구 수준과 원천적 혁신 능력을 전면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1: 뉴스요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따지키스탄 에모마리 라후몬 대통령이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은 중국에서 개방 수준이 가장 높고 경제 활력이 가장 강한 구역 중의 하나입니다. 습곤평 총서기는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시의 발전구도의 전략적 지탱, 고품질 발전의 시범지, 중국식 현대화의 인솔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에 해 광동, 향항, 오문 세 지역은 일심 협력하여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심화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빠르게 육성하며 다양한 요소의 련통과 접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협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류의 광역도시권과 세계적 도시군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7일 광동 현금 통상구와 공북 통상구가 동시에 차량 인증서 면제 스마트 통관 모드를 도입했습니다. 조건이 맞는 통관 차량 소유자는 통행할 때 지문과 얼굴 대조만으로 광동과 오문 두 지역의 통관 검사 절차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어 두 지역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에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문 주민 린 선생은 자신은 주해 오문을 오가며 일하고 생활한다면서 기존의 스마트 통관 시스템은 주해와 오문을 자주 오가는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향상돼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에 1시간 생활권이 더욱 성숙해짐에 따라 세 지역의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이 일상으로 되어 광역도시권 융합발전의 활력이 흘러넘치는 생생한 조회로 되고 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은 습곤평 총서기가 친히 계획하고 친히 배치하며 친히 추진한 중대한 국가 전략으로 한나라 두 제도 하에서 광동 향항 오문 융합발전의 참신한 탐색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습곤평 총서기는 심수 경제특구 설립 40주년 기념대회에서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에 중대한 역사적 기회를 틀어주고 세 지역의 경제 운영 규칙과 기재 연계를 추진하며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도시간 철도 건설을 다그치고 인력 화물 등 다양한 요소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흐름을 촉진하며 시장 일체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의 관심과 지도 아래 광동 향항 오문 세 지역은 한맘 한뜻으로 활력이 넘치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인류 광역 도시권과 세계적 도시군을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광역 도시권의 기초시설 하도 연결이 다그쳐지고 있습니다. 연간 력약 처리량이 3천만 명에 이를 수 있는 광주 신공항이 정식으로 착공됐고 슈퍼 프로젝트인 사자양 대교가 동서초탑의 상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주강구에는 현재 다섯 갈래의 도로가 강을 건너 바다를 가로지르는 통로를 건설했으며 광역도시권 철도 운영 거리는 3,000km를 초과하고 주요 도시 간에는 기본적으로 1시간 통행권이 형성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규칙과 기재의 연속 연결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면 향항과 오문 주민이 광동에서 보험에 참가한 사람은 연인수로 43만 명에 달하고 198종 고빈도 정무 봉사 사항이 다지역 통합 처리를 실현했으며 광동 향항 오문은 공동으로 광역도시권 표준 270가지를 발표하고 광역도시권 인증증서 356장을 발급했습니다. 올해 광역도시권 표준 실시 분해를 한층도 확장시키고 광역도시권 인증 체납 운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향강 청년 진현하는 광동 향강 오문 광역 도시권은 이 같은 많은 도시들을 연결시켰다면서 모든 생각과 권위, 산업은 매 도시에서 좋은 무대와 발전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광동 향강 오문 광역 도시권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는 건설의 보조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향강에서 온 과학연구진은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의 초강 연산 능력에 의거해 최근 5주 도마는 대표성 독창 성과를 산출해 광역 도시권에서 글로벌 영향력 있는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를 전면 건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늘날의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은 11개 글로벌 첨단 공장과 19개 국가 다골급 지능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능 제조의 본보기를 수립해 놓았습니다. 8개 국가 선진 제조업 집군과 28개 국가급 중소기업 특산 산업 집군은 현대화 산업 체계 반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은 전국 0.6% 미만의 국토 면적으로 전국 9분의 1의 경제 총량을 창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교육 요강은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의 동력원 역할을 다지고 향상할 것과 관련해 중요한 포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동 향강 오문 광역 도시권 건설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혁신, 경제 발전, 공중 봉사 등면의 교칙 접목, 기재 접목을 심화하며 법치 보장을 강화하고 중대 협력 플랫폼의 선행선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제 인류 광역 도시권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일련의 중대한 호재들이 방출되면서 광역 도시권 건설은 더 큰 기회, 더 강화된 조망을 맞이했습니다. 광동성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건설 추진 지도소조 판공실 비서처 소옥방처장은 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기 새 발전 구도의 전략 지점, 고품질 발전의 시범지, 중국식 현대화의 인솔지의 전략적 위치를 긴밀히 둘러싸고 혁신 채권 산업 고지를 함께 구축하고 전방위 상호 연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광역 도시권 시장 일치와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국제 인류 광역 도시권 건설을 다그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보기법 시행 조례를 공포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조례는 행정보기법의 관련 규정을 세분화하고 행정보기 체계와 기재를 건전했으며 행정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법치화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보기 기관이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전면적으로 심사하도록 요구합니다. 행정보기 기관은 행정보기 기구가 법에 따라 조정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행정보기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세분화하고 행정보기 사건 처리 제도를 개선합니다. 행정보기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조례는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행정보기 업무 책임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명확히

0: 되겠습니다.
1: 중공전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문 부총리인 정철상이 최근 복권 상해 북경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기초연구와 관련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수기가 기초연구 강화 자담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하면서 신시대 새로종에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초를 더욱 확고히 다지자는 호소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수기의 종료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새로운 국가체제의 장점을 발휘하여 10년의 단련이라는 끈기와 인내로 기초연구 수준과 원천적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과학원과 회유 국가실험실을 방문하여 원천적 혁신과 핵심 기술 돌파의 성과를 뇌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가지 방향 전략적 지도를 견제하고 기초연구 배치를 최적화하며 독창적이고 전복적인 혁신을 강화하여 과학적 발견과 기술 발명의 상호 촉진을 실현해야 합니다. 정설창 부총리는 고에너지 동기 방사 광원을 현장에서 점검하면서 주요 과학기술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연구 기초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며 기초 연구에 가속화된 돌파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준 높은 연구형 대학은 기초 연구의 주력군이자 인재 양성의 주요 거점입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상해 교통대학과 중국과학원대학을 방문하여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일체적 발전을 추진하고 기초학문 건설과 오수혁신 인재의 자주적 양성을 강화하며 젊은 과학기술 인력이 정책을 맡고 주인공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학원과 원자탄 수소탄과 인공위성 기념관을 방문할 때 정설상 부총리는 정신적 힘이 없다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탄, 수소탄과 인공위성 정신을 대를 이어 전해가면서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이 국가의 사명을 짊어지고 과학기술의 높은 봉에 톱아오르도록 경례해야 합니다. 룡덕시대 신에너지 과학기술 주식회사와 화위 련초어 연구개발센터에서 정설창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도 기업들이 기초 연구를 통해 거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기술 선도 기업이 1에서 100으로의 기술 혁신과 성과 전환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0에서 1로의 독창적인 돌파를 과감히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구, 응용개발, 성과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원천과 기초에서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어 기초연구 능력 향상을 통해 업계의 선두적 위치를 공고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 중에 정설창 부총리는 당중앙이 기초연구 강화 자담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리종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의 전략적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체계적인 배치와 통합 조정을 강화하며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의 선도적 역할과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의 방사 및 견인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부문들이 연계하여 기초연구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견고한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0: 호남성 장사시 류양시 화성 폭죽제조연소유관회사에서 5월 4일 오후 4시 43분경 특별중대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월 12일까지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7명, 실종자 1명,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는 5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리강 총리 등 중앙 지도 동지들의 회시 요구 그리고 국가 관련 법률법규 교정에 따라 공무원은 사고조사조를 설립했습니다. 응급관리부를 선두로 공안부, 세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구, 전국총공회, 호남성 인민정부 등 관련 측이 참가해 호남 장사 류양시 화성 폭죽제조 연소유관회사 5사 특별중대 폭발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8일 오후 공무원 호남 장사 류양시 화성 폭죽제조 연소유관회사 5사 특별중대 폭발사고 조사조가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무원 사고조사조 조장이며 응급관리부 부장인 장성중이 회의를 주재하고 조사 배치를 통보하고 업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 전체는 엄숙하게 기립해 호남 장사 료양시 화성폭죽제조연소유관회사 5사특별종대폭발사고 조단자들을 위해 묵도했습니다. 회의는 사고조사 업무에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정신과 당중앙 공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찰 실시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르고 실사구시적으로 실효성을 중시하는 원칙과 네 가지를 엄금하는 원칙에 따라 사실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더 높은 정치적 책임감으로 사고조사 업무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회의는 지방정부는 교훈을 심각하게 섭취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불꽃 폭죽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중점 업종 분야의 위험 부담에 대한 점검과 정돈을 틀어지고 중특대 사고를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사고조사소 전체 성원과 중앙교류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관련 부문 책임 종지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8일 중국경영환경발전보고 2026을 발표했습니다. 보고는 우리나라의 경영환경 개선과 뚜렷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영환경 구축은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기업의 시장 진입 비용이 더 적고 절차가 더 우수하며 봉쇄가 더 좋아졌습니다. 보고는 시장 진입, 요소 보장, 경영 환경, 분쟁 해결, 기업 철수를 포함한 5개 부분으로 나뉘어 논술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영환경발전촉진센터 오수환 주임은 전국적으로 총 3만 8천여 건의 문서를 정리하고 조사했으며 2,300여 건의 문서를 수정하거나 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특혜의 소규모 대출 잔액은 37조 원에 달하고 전국 금융 신용 플랫폼은 총 41조 2천억 원의 대출을 조응했으며 신용 대출은 10조 3천억 원을 차지하여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것이 더 쉽고 비용도 더 낮아졌습니다. 기업 관련 행정검사는 33% 감소했지만 교정 준수 지침은 많아졌습니다. 일반 폐업 처리 기간은 100일에서 60일로 단축됐고 간이 폐업 비중은 65%에 달했으며 기업 철수 절차가 번거로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보고는 핵심 고리를 중심으로 상시한 데이터를 통해 2025년 경영 환경의 적극적인 진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10개 수치로 보는 14차 5개년 계획 특집을 마련해 관련 분야 5년간의 추세적 변화와 의료적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수환 주임은 첫째는 시간 절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설립 최단 기간은 4일에 불과하고 선간 기업 이전은 한 차례 방문으로 처리되어 기업의 출입 방문 횟수를 100만 건 이상 직접 줄였습니다. 둘째는 비용 절약입니다. 삼령 삼성 전력봉사는 2025년 기업에 70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해줬고 전자보증서는 입찰원가를 40%까지 낮췄습니다. 셋째는 편의성 제고입니다. 2025년 말까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가 모두 신용대체 증명봉사를 개통해 로기로 교육과 지인들에게 특수신용보고 120만 부 이상을 발급했고 대체 증명 발급 건수는 4,400만 개를 초과했습니다.
0: 천주 10호 화물우주선과 장정 7호 요 11 운반 로켓으로 구성된 결합체가 8일 발사구역에서 수직 이송됐습니다. 현재 문창우주발사장의 시설 설비 상태는 양호하며 최근 적절한 시기를 택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8일 오전 8시 힘찬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18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장정 7호 요 11 운반 로켓이 이동식 발사 플랫폼에 실린 채 수직 자세로 서서히 밀려나왔습니다. 천주 10호 화물 우주선은 로켓 상단의 페어링 내부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였고 우주선과 로켓 결합체는 전용 무이음 철도를 따라 발사대를 향해 안정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약 2시간 30분 후 결합체는 무사히 발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천주 10호 발사 임무 01호 지휘관 장남은 화물 우주선과 로켓이 발사장에 진입한 후 우리는 시스템 시험, 우주선과 로켓 간의 연합 조작, 종합검사 테스트 연결 그리고 이송 준비 등을 진행해 로켓과 화물선 발사 시스템이 수직 이송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우주정거장의 화물 우주선 발사 임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신세대 중형 운반 로켓인 장정 7호 로켓은

0: 높은 신뢰성, 높은 안정성, 친환경 무공해 특성을 갖추고 있고 지구 저궤도 운반 능력이 14톤에 달합니다. 이번 임무에서는 최초로 로켓 탑재 고장 진단 및 처리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중국 항천과학기술그룹 왕호령은 로켓이 비행하는 과정에서 발동기 등 고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고장 여부를 판별한 후 임무를 재계획하고 목표 궤도를 새로 설정함으로써 로켓의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약 6.3톤 분량의 보급물자를 운반할 예정인 천주 10호 화물 우주선은 주로 신주 23호와 신주 24호 두 차례 우주비행 승무원의 궤도 내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은 또한 우주정거장 건설 단계에 진입한 이후 탑재 상행 임무 프로젝트 수가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1: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국가 수석의 초청으로 따지키스탄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광동 향항 오문 세 지역이 협동해 국제 인류 광역 도시권과 세계급 도시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리강 총리가 공문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구코 김홍혜였습니다.

0: 오늘은 오스트랄리아 스마트 에너지 쇼에서 선을 보인 중국 혁신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드니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2026 오스트랄리아 스마트 에너지 전시회에서 중국 기업이 선보인 태양광 모듈, 에너지 저장 배터리 및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하이라이트로 됐습니다. 전시관 내에서 중국 기업 부스 앞에는 오스트랄리아 기업 관계자들이 종종 멈춰서서 가정용 전기부터 산업용 에너지 저장, 태양광 발전부터 전기차 충전까지의 종합 솔루션에 대해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2026 오스트랄리아 스마트 에너지 전시회가 6일 시드니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12,000여 명의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대표, 투자자, 정부 관원, 연구진이 참석했습니다. 130여 개의 참가 기업이 태양광, 에너지 저장, 전기화 및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의 최신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전시회에서 에너지 저장이 자주 거론되는 단어로 됐습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전기차 시장의 확대,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 연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현지 기업과 가정이 태양광 전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저장하며 잘 사용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가져온 에너지 저장 장비와 시스템화된 솔루션은 이 시장 변화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사원전기 부총경리 양범은 기자에게 연료 가격 변동이 오스트랄리아 전기차 판매 증가를 자극해 가정용 충전소, 가정용 태양광, 에너지 저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비용이 감소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오스트랄리아 기업과 가정이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코 에너지 대양주 지역 총경리 왕동주는 현지 주민과 기업 사용자들이 전통 에너지 가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코 에너지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자체 개발 시스템을 통해 태양광 저장 일체화 방안을 구축해 다양한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중국 기업은 통합 비용과 공급망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오스트랄리아 등 해외 시장에 현지화팀을 구성해 현지 수요에 더 잘 맞추고 있습니다. 심수시 수항 신에너지 주식회사 전시 부서에서는 가정과 분산된 장면을 위한 인버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기술봉사 경리인 진원설은 기자에게 2015년 수항 신에너지가 오스트랄리아 시장에 진출해 오랫동안 현지에 다양한 태양광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가 현지에서 점점 더 널리 보급됨에 따라 가정용 에너지 저장이 점점 더 많은 가정의 선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공학부 학장 나이드 이킨스 도커스는 오스트랄리아와 중국이 태양광 분야에서 깊은 협력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에너지 시장의 변동이 전기차,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킨스 도커스는 여러 차례 중국 태양광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태양광 실리콘 원료 생산, 제조 자동화, 공급망 통합에서 보여준 혁신이 인상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거대 시장 내부의 충분한 경쟁, 안정적인 산업 정책과 산업 능력의 집결은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대규모 응용을 함께 촉진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스마트 에너지 리사회 최고 경영자 존 그램스는 오스트랄리아와 중국이 스마트 에너지 산업 협력에서 높은 상호 보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해 현지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실행을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랄리아 스마트 에너지쇼에서 선을 보인 중국 혁신기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룡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론안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봄의 운치를 느끼며 꽃놀이를 만끽하는 길림성 연변 화룡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번엔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달성할 수 있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서 한 연설. 2021년 10월 25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 인민은 시종일관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중국과 유엔의 협력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리사국으로서의 직책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국제사무에서의 유엔의 핵심적 역할을 수호해왔습니다. 중국은 정치수단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창도해왔으며 유엔 평화유지 행동의 연인수로 5만여 명을 파견하였으며 유엔 회비와 평화유지 비용 분담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를 제일 먼저 실현하고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데 솔선수범해왔으며 세계 빈곤 감소에 대한 기여도가 70%를 넘었습니다. 중국은 시종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인권의 보편성을 중국의 실제와 결부시켜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이 있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중국의 인권 진보와 국제 인권 사업에 중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벗들, 동지들, 세찬 시대적 조류 속에서 흐름에 순응하는 자는 번창하고 흐름을 거스르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국제정세의 부침 속에서도 세계 각국 인민의 공동한 노력으로 세계는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고 세계 경제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수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성장 발전하였으며 10여억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고 수십억 인구가 끊임없이 현대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평화와 발전과 진보의 역량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대세에 순응하여 대항이 아닌 협력, 폐쇄가 아닌 개방, 제로섬 게임이 아닌 호혜 상생을 견지하면서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적극 고양하며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는데 바람직한 리념적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평화와 발전은 우리의 공동 사업이고

공평과 정의는 우리의 공동 리상이며 민주와 자유는 우리의 공동 추구입니다. 세상은 다채롭습니다. 다양성은 인류 문명의 매력이자 세계 발전의 활력과 동력의 원천입니다. 여러 사람

0: 도 높고 낮음이나 우열의 구분은 없습니다. 문명은 교류를 통하여야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진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나아가는 길의 옳고 그름은 그 길이 자국의 국정에 부합되는지 시대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는지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와 민생 개선과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인민의 지지와 옹호를 얻을 수 있는지 인류 진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으로 번영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인류는 하나의 전일체이며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인류의 삶의 터전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독선 기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서로 돕고 협력하고 공생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은 한 제도를 다른 한 제도로, 한 문명을 다른 한 문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와 의식 형태, 역사 문화와 발전 수준이 다른 국가들이 국제사무에서 함께 리익과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분담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세계를 가꾸어 가기 위한 최대 공약수를 경상하는 것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봄의 운치를 느끼며 꽃놀이를 만끽하는 길림성 연변 화룡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른 들판에 봄바람이 불고 산에 온통 진달래가 피어나는 봄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화룡시는 봄의 운치를 느끼며 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해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5월 1일 2026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꽃놀이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 관광 홍보 시즌인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촌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관광객들이 꽃을 매개로 하고 문화 관광을 다리로 하는 봄날의 축제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추는 연변, 화양 여정과 화룡의 봄을 주제로 화룡시에 가고 붉은 태양 병강 비춘의 창작 60주년 결혈 활동을 종료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월 5일까지 5일간 계속 진행된 행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몰입형 문화 관광 경험을 조성함으로써 연변의 꽃놀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행사 가동식 현장은 다채롭고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족 꽃시즌 문화관광 홍보 영상과 화룡의 봄 행사 안내 홍보 영상물이 방영되면서 연변과 화룡의 봄날 풍경, 문화관광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연변의 진달래 보물 IP가 공식 발표되었고 생동감 넘치는 멜로디와 함께 진달래 보물의 주제가가

0: 관광 홍보 시즌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문화 관광 홍보 시즌은 내용이 풍부하고 업태가 다양했으며 12여 개의 특색 있는 행사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행사는 가야금, 지퍼쇼, 농악무, 민속, 예슬링, 윷놀이, 민속게임, 북춤 공연 등 인기 있는 공연을 정성껏 마련하여 분위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룡 명품 주제 전시는 무형문화유산기술, 문화창작작품 및 화룡 명품 명소를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진달래 보물 주제 활동은 매우 흥미롭고 몰입감 넘쳤습니다. 명태의 고상 문화전 명태주제 장탁연은 화룡특색 미식의 새로운 식사법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운 진달래 시와 가사 게임 가족학습 활동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외에도 서화체험, 정면 플래시몹, 농특산물 공급 및 판매 상담회, 팔진특색 미식 장터, 조선족 민속 관광 촬영 및 의상 체험 등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화룡시는 여러 개의 나들이 및 꽃구경 직통차 전용선을 개통함으로써 주요 관광지들을 연결하고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화룡시는 문화 관광 산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진달래를 특색 있는 IP로 삼아 민속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 관광의 융합과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개최는 연변의 봄날 꽃구경 브랜드를 구축하고 문화 관광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됩니다. 그리고 화룡시가 농업,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병강의 문화 관광 명함을 빛내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생생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화룡시는 꽃놀이꾼을 소비자, 숙박객, 재방문객으로 전환하여 연변 봄날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더욱 추진할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사실과 설명.
1: 오늘은 이번엔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달성할 수 있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이란과의 합의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이란 대표는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양측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 어느 쪽의 핵심 입장이 뚜렷하게 완화되었다는 공개적인 징후는 거의 없습니다. 분석가들은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협상 과정과 합의 이행의 불확실성이 가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 중 하나는 현재의 전쟁도 평화도 없는 교착 상태에서 미국과 이란 중 어느 쪽이 압박을 더 잘 견뎌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협상의 진전과 전망에 대해 미국 정부는 현재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과 6일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좋은 회담을 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낙관적인 신호를 보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가 아마도 큰 가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기존의 양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와 강도의 폭격을 가할 수 있다는 최대의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여러 미국 매체는 6일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양해 각서를 제출했으며 이란이 48시간 내에 응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측은 먼저 전쟁 종식을 발표하고 30일간의 세부사항 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14시 메모에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여 미국이 이란의 선박과 항구에 대한 봉쇄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란이 자국의 핵 계획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이 이란에 대한 부분적 제재와 자산 동결을 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는 고질적입니다. 예를 들어 핵 문제에 대해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최저선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요 핵시설을 해체하며 유엔의 기습 사찰과 위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평화적 핵 이용권 포기와 핵시설 철거를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이란의 현재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양해 각서에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란 이회 국가안전위원회 대변인은 이 부분의 내용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바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한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한하고 이란이 이른바 지역 대리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란은 전쟁 손실과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양측의 입장은 휴전 초기와 비교해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유연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의 최근 공개 반언을 보면 4월 8일 휴전을 발표한 이후 양측 모두 실질적인 양보가 없었고 외교적 노력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 겨루기에서 미국은 결코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은 4월 13일부터 시작된 해상 봉쇄가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협에 갇힌 선박을 유도하는 이른바 자유계획을 내놓은 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둘러 행동을 종료했습니다. 미국 균시 통치 전략 연구소의 공동 창립자 드리타 바르시는 이란 항구 봉쇄의 경제적 비용이 백악관의 예상보다 훨씬 크며 오히려 미국에 더 큰 전략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운 중단이 미국과 이란의 경제 및 정치적 압박 능력에 대한 시험이 되었다면서 양측 모두 무기한 교착 상태를 견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이슬람의회 의장 칼리바프는 6일 이란에게 있어 새로운 군사 공격에 대응하는 것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는 자원 절약을 촉구하고 정부에게는 물가 상승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선거 압박 속에서 트럼프 정부는 국내 통화 팽창을 억제하고 여론 지지를 높이며 이란 전쟁이 공화당 선거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협 개방이라는 성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평의회 수석 고문인 마이손 카파피는 해협을 소통할 수 있을지는 미국 군함에 달려있지 않고 더 나아가 이란 측의 입장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정치학 교수인 니콜라스 그로스만은 현재 상황을 보면 이란이 압력을 더 잘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이란이 승산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더라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시간은 이란 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트럼프가 언급한 포괄적이고 최종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또는 미국 언론이 공개한 바와 같이 먼저 프레임워크 협정을 형성한 후 후속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이란 정세의 향방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이란의 전략적 상호 신뢰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체결될 수 있는 협정은 실행하기 어려운 공격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란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으로 공격을 은폐하면서 은밀히 포석할까 경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깊은 불신 때문에 이란 측은 협정을 체결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행하며 재차 피동적인 국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네, 둘째, 이란은 미국이 중대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해협 봉쇄를 이란의 진정한 핵 옵션이라고 부르며 미국과 이란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든 상황이 변하면 이란이 해협을 다시 봉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문지기가 되었다면서 미국이 단순히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중재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환상이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네, 실제 유해 문제와 함께 미국과 이란이 모두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어 충돌이 재발할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란은 해협 봉쇄가 미국 측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트럼프 정부는 우위는 나에게 있다고 보고 이란을 계속 군사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말처럼 양측이 이길 것으로 예상하는 싸움은 실제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논평에서 마이클 호로위츠 전 국방부 관원의 말을 인용해 역사의 부적이라고 자부하며 세계를 우습게 보던 군대가 환상에 빠져 전멸했다고 전했고 또 역사를 거울로 삼아 지금의 미국은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장수시대 방송 이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서장의 이학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몸의 균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0: 또 평소 불편하셨던 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영길씨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덕길 장약방에서는 5월달에는 예, 어머니 절을 기념하면서 더 큰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우리 수간전환 우대 활동은 한 달 분우 사시면은 두 달 분우 면비로 드리면서 고심달 한 개 료정을 드실 수 있는 약품을 드립니다. 예, 때문에, 아, 나는 간을 치료하기 싶은데, 이때까지 좀, 아, 이 고려하다가 지금 이번 기회에 참가하신다 할 때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화라든가 혹은 만성질환은 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간을 치료한다 할 때에는 다른 심내혈관 질환이라든가 관절 질환 그리고 소화계통 질환 치료에서 예, 아주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주요하게 혈액순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혈액순환이라 할 때에는 노화하고 수명을 결정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바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액순환에는 동맥순환하고 정맥순환도 중요하지만 모세혈관 순환이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 우리 몸속의 혈관이 100분의 99%는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세포의 생명과 연관된 물질 교환은 모세혈관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인체는 모세혈관으로 살아가고 모세혈관이 노화되면은 인체도 노화되면서 나이를 먹어가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심장에서 출발하는 혈액은 이 몸속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예, 이 정도로 빠르지만 그렇게 전신을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예, 바로 우리 폐에 있는 모세혈관하고 세포에서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진행하고 영양소의 흡수도 바로 우리 장점막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예.
2: 저는 예, 그 썰이 안 좋아서 예. 저는 이제 소변이 항상 자주 봅니다.
1: 네.
2: 그리고 낮에도 예, 소변이 색깔도 안 좋고 자주 보면서 예, 항상 배가 무지감이 저녁에 밤잠을 예, 설치고 예, 밤에 또 네 번씩 일어나고 나면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예, 영 힘들어진다.
1: 네.
2: 그리고 그 소변이 색깔도 안 좋고 예, 얼굴이 통통 붓기고 손발도 땡땡 붓기면서 예, 이 지간 수치니 영 높았습니다.
1: 네.
2: 그리고 그래던 중에 이 선생님이 그 방송을 통해서 예, 런지망자하고 허들묘화를 하고 예,
1: 예.
2: 썼습니다.
1: 예. 예.
2: 그런 게 예, 영도 쓴다. 처음에 색깔부터 예, 말수 같고 예. 그다음에 그 손발이고 뭐 이거 땡땡 붓기던 것도 예, 붓기지 않고
1: 맞습니다.
2: 예, 그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1: 예.
2: 그리고 예, 소변 때 예, 그저 저녁에 9시나 9시 반에 보게 되면 4, 4시간 그저 폭 자고 영이 예, 몸이 급분한 감이 나고 예, 영 기분 좋습니다.
1: 네.
2: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영 좋아서 예, 저는 조금 더 쓰려고 합니다.
1: 예, 맞습니다. 이 허즈 리뇨아니가 예, 신장을 보양해 주면서 그런 소변이 불편한 증상 개선합니다. 예, 그래서
2: 우리 형체우던 게 우선 IQ입니다.
1: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런칭망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쓰면은 간하고 콤파치 같이 좋아진다.
2: 아,
1: 그리고 체내 독소도 배출되고 예.
2: 예.
1: 그래서 그저 이 허즈리 영화는 한 3개월 맞으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2: 용도 쓴다. 예. 한 두 달 썼습니다.
1: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망제 런칭망제 맞으면 됩니다. 예, 이런 런칭 망제가 우리 인체에서 작용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 허즐리냐와는 그, 이 소변 문제도 해결되고,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허리 부디상 것도 이렇고, 예, 이래면은 아이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망제 맞으셔.
2: 예.
1: 예. 그래, 또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예.
2: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이 감자 당하고 먹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 지수의 전수 안 하고 하신 구복해서 먹습니다.
1: 예.
3: 어째 먹는가 하면 예, 잠이 아여고 예, 잠을 자지 못하고 예, 어찌되든지 뒤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너무 나서 잠을 못 잤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 허리 흐릿허분한 미소리 정시아에 나고 이 대응한 미소리 이랬습니다. 그래 녹공세 부수가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코리 더 아파가지고 정신 구멍 덩하며 이러고요. 그 다음에 손발이 제리고 시리고 예. 이래서 아파가지고 그래 용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 어지럼증도 나고 이래 약을 많이 썼습니다. 기수의 전도 안 하고 저기 화신 구복액이 좋다고 그래 선생님이 내 원래 그거 먹었댔는데 기수의 전도 안 먹었댔는데 방송 듣고 5일 전에 한 10일 전에 이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10일 동안 먹었는데 좋은 효과 좋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 부위에 대해 그러는지 그리고 화신 전화 구복액이가 미세순환을 저기 통화시키고 저기 맥힌 혈관을 뚫는다 하던 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3: 먹자마자 큰 효과 나지 않겠습니까?
1: 네.
3: 예, 코리 아프고 정신 땡하던 게 나사지고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예, 뒤에서 소리 나는지 그게 소리가 점차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손발이 시리고 데려서 용 불편해서 그랬던지 그거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네.
3: 예, 그래 녹공세 부수 있어가지고 예, 머리 어지럽고 코리 아프고 시행한 미소리 정신 안 나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확실히 이게 새로운 약이라고 하고 이 약이 본신이가 이 미세혈관을 통과시킨다든지 정말 설명서가 딱 같이 먹어보니까 예,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예,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눈도 환해지는 것 같고.
1: 예.
3: 예, 그게 미세혈관을 고르 그래 그러는지 간을 그래 그러는지 눈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약은 저기 명약입니다.
1: 네.
3: 이렇게 약이 좋으니까 계속 쓰겠는데 어머니 저렇게 길에서 뭐 활동이 있다니까 내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계속 쓰겠습니다. 용약이 좋으니 한 10일 쓴 게 엄청 효과 납니다.
1: 네. 이 치수의하고 화신코프에를 같이 쓰면은 치수의 효과도 예. 또 납니다. 예, 그리고 이 화신코프의 효과도 더 빠르게 나고 그 치료 범위가 많이 높습니다. 예, 이제처럼 예. 이 미세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미세 순환으로서 이 막히면은 병이 나고 미세 순환이 좋으면은 또 몸이 건강합니다. 예, 그래서 예, 모세 혈관이란 게 우리 인체의 99%가 모세 혈관입니다. 정맥하고 동맥처럼 그렇게 쭉쭉 뻗은 게 아니라 그물처럼 돼 있습니다. 이것이가 막히면은 이 세포에서 물질 경화는 못하기 때문에 병이 납니다. 예,
3: 그래 우리 무슨 몇 혈관이 무슨 미천 개 뻗어져 있다든지
1: 예.
3: 뭐고 그러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든지 소리 나는 게 이거는 완전히 없으나 다름없습니다.
1: 예.
3: 소리 안 나니까 잠을 잘 잡니다.
1: 맞습니다. 그래 두 가지를 예. 그냥 결합해 쓰십시오.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
1: 예.
4: 지금 몇 년째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아니면 아프다를 먹어야 잠을 잔다.
1: 예.
4: 그래서 지금 이 치수의 전두화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이전에는 예, 저녁에 이전에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 그저 용 잠다.
1: 예.
4: 이전에는 아프더라면 앉아 먹어야 자는데 잠 잔다는 게 잔창 것도 악몽이 나서 예, 죽은 사람 계속 꿈에 나오고 또 예, 잠에서 깨어나면 예, 아예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1: 네.
4: 예, 지금은 예, 꿈을 꾸지 않고 혹시 서번벌라 일어난다 뒤에 다시 잠을 또 용서할 잠입니다.
1: 네.
4: 예. 어, 이 약을 딴 약을 내 써보던 중에 최고 약입니다. 용서입니다.
1: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수면제를 쓰던 분들이 그 세 가지를 쓰면서 점차적으로 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수면제를 끊는다 할 때는 예, 이 뇌신경 퇴화에서 아주 좋은 조치입니다. 예. 그래서 예,
4: 수면제를 계속 먹으면 치매 온다든지 방법을 써먹은 데서는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살짝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예.
4: 예, 그, 김 선생님, 또 예, 다달바다 나는 병 공부하자고 또 쓰자 그래요.
1: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좀, 저, 어쨌든 이 심대 혈관에 병이 있어서 좀 고생했습니다.
1: 네.
5: 어떻게 주로 그런가, 뇌경색도 한번 왔다 가고, 깨고 혈압도 오르고 내리고 하고, 예, 이렇게 발전했을 때는,
1: 빨리,
5: 네. 맞다나, 발작했을 때는,
1: 네.
5: 예. 지금 뭐 쓰는가, 시수의 전조화, 깨고 천샹화, 바위 천샹화, 장샹화, 이 세 가지를 지금 결합해 계속 썼는데, 지금 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혈압이 수록 우선 온전히 되고, 예, 약은 먹는데, 저 온전히 되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증상이 없고, 그리고 머리가 항상 흐리터문하고, 그렇던 게 이걸 먹으니까, 지금 이 머리가 좀, 점점, 예.
1: 맑아지죠, 예.
5: 어떤 게, 예, 맑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저 심자에 항상 어디 떨은 것처럼 후두두 하고 험하이 붙은 같은
1: 감이
5: 나면서, 예. 요, 그렇던 게, 심장도 좀, 예, 어떤해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 어쨌든 이렇게, 이 약이 효과를 볼 때에 좀 더 써야 되겠습니다.
1: 예. 이 에스바오의 장상화는 고혈압, 신지췌쇄, 관심병, 협심증 이런 순환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 다 치료한다. 결국 이 혈압은
5: 한 대 세 가지를 써서 그런도 지금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1: 그 천상화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심장병이 있는 환자분들이 써야 되는 이런 질병 저 약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천샹화는 여러 가지 이런 작용한다. 그 심장도 든든하게 하면서 이 신경도 또 도와준다. 예, 그리고 심정도 안정시키고, 예, 불면증도 개선하고 세 가지 결합하면은 심뇌혈관 질환, 신경계통 질환 다 좋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이, 어쨌든 손발이 다 저리고 이러던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1: 맞습니다. 예.
5: 예, 예.
1: 그 천샹화로는 예, 그 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해서
6: 둔둔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계속 그 배를 계속 이렇게 안마처럼 문지르고 계속 이랬습니다.
1: 예.
6: 그러면 소화해내고 변비 있었습니다. 변비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1: 예.
6: 예. 당약을 쓴 다음부터는 변비도 없어지고 배에 둔둔한 게 다 풀렸습니다.
1: 예.
6: 지금 소화도 잘 되고 계속 맥이 없었는데 지금 맥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1: 예.
6: 아, 소장약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잘 다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로장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6: 좋습니다.
1: 예.
6: 예. 그래 좀 더 쓰자고 내 약을 더 사서 쓰겠습니다.
1: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6: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0: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이렇게 우리 인체가 섭취한 영양소라든가 약물도 이 장내 점막에 존재하는 모세 혈관에서 흡수가 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이 체내 노폐물이가 모세 혈관 혈액이 순환으로서 회수해서 간이라든가 신장이 모세 혈관에서 류화되면서 소변과 대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또 뚜렷한 거는 이 혈액 내 면역 세포하고 면역 물질을 모세 혈관을 통해서 감염된 부위에 발견돼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과 싸워서 인체를 보호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1: 네.
2: 예, 모든 인체 유리한 이런 기능은 다 모세 혈관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호르몬이라든가 이 표적 장기 모세 혈관 내의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체표인 모세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통해서 또 체온이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예, 지금 어떤 러인 분들은 조금 있으면 덥고 조금 있으면 차갑고 이것도 이 표피에 있는 모세 혈관의 수축하고 이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모세 혈관은 신체의 모든 생명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면서 또 다양한 기능까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모세 혈관을 보면은 나이와 함께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예, 45세부터 모세 혈관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혈관이 탄성도 떨어지고 혈액이 노폐물로 인해서 혈관이가 좁아지다가 막히게 되면은 혈관은 있지만 혈액이 흐르지 않는 이런 유형 혈관이 되면서 결국은 퇴화하게 됩니다.
1: 네.
2: 예. 또 우리 건강한 모세 혈관이 세포는 한 천날, 천일이 되면은 한 개 주기로서 새롭게 교체됩니다.
1: 네.
2: 예, 하지만 40세부터는 이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혈관 내피 세포가 증가하다가 60대가 되면은 모세 혈관이 수가 40% 정도가 감소됩니다.
1: 네.
2: 예, 그만큼 우리 인체에서 이 섭취한 영양소라든가 약물로 세포까지 전달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1: 네.
2: 한 60%를 전달하고 40%는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째 약을 먹어도 효과 없다 하는 분들은 이 모세 혈관 순환부터 시켜줘야 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이 일부 또 이 동맥하고 정맥은 나이가 들어도 수가 변하지 않지만 모세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그 수가 감소하면서 결국은 인체 각 부위의 산소하고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노폐물하고 수분은 배출하지 못하면서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1: 네.
2: 예, 이렇게 쌓이면 주요 장기 신진대사가 저하되다가 각종 질병하고 증상을 초래합니다.
1: 네.
2: 예, 때문에 이 모세 혈관이 노화되면은 증상을 보면은 이 머리숱이 먼저 적어집니다.
1: 아, 네.
2: 예. 이 지금 우리 모세 혈관이 노화가 진행되면은 사소한 이런 증상에서 많이 알깁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갑자기 흰머리가 많아지거나 혹은 얼굴 세기가 나빠지면서 또 검버섯이라든가 잔주름도 생기고 또 눈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색소 침착이라든가 피부 탄력도 저하되면서 또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1: 네.
2: 얼굴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고 충혈이 되는 증상도 생기고 입이 마르고 입냄새가 나거나 치주염이 잘 생기는 증상 그리고 이명하고 코피가 나거나 콧물이

0: 자주 흐르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두통이라든가 어깨 결림도 나타나고 이 목 결림, 예, 항상 목이 좀 뻣뻣한 이런 분들도 모세 혈관이 수가 줄어들면서 어혈이 있는 거 말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허리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건망증이라든가 또 화도 자주 나면서 짜증도 나고 때로는 우울해지는 증상도 여전히 모세 혈관 순환이 안 되는 거 말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불면증이라든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현기증,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되거나 좀 속이 더부룩하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곤하고 나른한 증상도 생기고 이 갱년기 종합증, 사실상 이 갱년기 종합증도 예, 이 미세순환 장애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발기부전하고 수족냉증, 좀 저림증이 자꾸 생기거나 부종 등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예,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런 증상들을 본다 할 때에는 모세 혈관 순환하고 많이 관계됩니다. 예, 그래서 거의 모두가 이러한 증상들이 거의 모두가 모세 혈관이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 우리 덕혈 장약방에서는 지금 환자분들이 오랜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예, 치수의 전주완하고 요즘 새로 들어온 예, 이 화진 커후에 예, 같이 쓴다 할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에서 모두 다 효과를 봅니다.
1: 네.
0: 그리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는 증상은 두통하고 편두통, 어지럼증, 예, 이런 증상들이 효과를 잘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 열흘씩 넘었은 분들은 이 불면증 개선에서도 효과를 잘 봅니다.
1: 네.
0: 예, 그 외에도 혈압을 온정시키거나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 효능에 예,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효과 본 증상은 예, 이러한 증상들이 효과를 보기 때문에 예, 이런 모세 혈관 순환 장애가 있는 있다 하는 분들은 예, 직접 덕길 장약방에 가서 상담 받고 약을 잘 배합했으면 됩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 잘 보냈죠? 오늘은 5.4 청년절 특집으로 이 날이 가진 뜻깊은 의미와 함께 꿈과 용기 그리고 청소년들의 책임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0: 5.4 청년절은 애국, 진보, 민주, 과학의 애국주의 정신을 계승 발행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도록 호소하기 위해 제정된 곳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꿈과 희망, 용기와 책임을 기리는 아주 소중한 날이죠. 그럼 먼저 5.4 청년절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와 의미를 함께 알아볼까요?
1: 1919년 5월 4일 북경에서 3천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는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군중들이 함께 참여한 반제, 반봉건 애국혁명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마음을 보여줬고 중국 청년들에게 큰 힘과 희망을 주었지요. 이 운동을 우리는 5.4 운동이라고 불러요.
0: 5.4 청년절은 1949년 12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중국 청년절로 제정됐어요. 이 명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5.4 운동을 기념하는 것이고 둘째는 청년들의 꿈과 용기와 희망을 응원하는 것이에요.
1: 5.4 청년절의 애국주의 정신은 혁명시대, 건설시대, 개혁개방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줄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멋진 청년들이 정말 많죠. 나라의 과학기술을 위해 힘쓰는 청년, 고향 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청년, 교육과 봉사에 힘쓰는 청년 모두 5.4 정신을 이어받아 밝은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0: 맞아요. 친구들도 아직 어리지만 꿈을 품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친구를 돕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도 5.4 정신을 키우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꿈과 용기와 책임감을 알려주는 우리나라 새 시대 청년 모범들의 멋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1: 첫 번째 주인공은 국산 무인기에 중국의 힘찬 심장을 선물한 류신 아저씨예요. 류신 아저씨는 1988년에 태어났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하늘과 비행기와 로켓을 무척 사랑했다고 해요.
0: 그는 북경 항공항천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항공과학에 대한 깊은 열정을 키웠고 장차 항공기술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꿈을 가슴에 늘 품었어요.
1: 그는 우리나라 무인기 엔진 기술이 외국에 비해 뒤처지고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중국만의 강력한 항공 엔진, 즉 중국심을 직접 만들어 국산 무인기에 달아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0: 그는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항공 엔진 전문 회사를 설립해 소형 항공 엔진을 직접 연구하는 데 온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연구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항공 엔진은 현대공업의 왕관우의 진주라 불릴 만큼 기술 난이도가 아주 높고 연구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1: 기술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자금이 부족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류신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자동차까지 팔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며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0: 류신 아저씨의 끈기와 헌신을 본 팀원들도 모두 감동받고 자발적으로 월급을 줄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고 서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뎠어요.
1: 마침내 그는 끝없는 노력과 끈기를 통해 어려운 기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국산 무인기에 필요한 강력한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어요.
0: 이 엔진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자체 연구 개발한

0: 1년 류신 아저씨는 제7회 중국국제 인터넷 플러스 대학생 창업 혁신대회에 참가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와 지역에 200여만 개의 프로젝트를 뚫고 당당히 2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어요.
1: 상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항공엔진 사업에 관심을 갖고 나라의 항공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0: 열정을 멈출 줄 모르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힘쓰는 류신 아저씨의 모습 정말 멋지죠. 친구들도 과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키워나가며 나라의 힘이 되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1: 두 번째 주인공은 고향 마을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변신시킨 리오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리오 아저씨는 군대를 제대한 후 자신의 고향인 아복성 낙정현 판각촌의 지부석이 겸 초민위원회 주임으로 일했어요.
0: 그가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기반시설이 낙후하고 농업 발전도 느렸으며 주민들의 수입은 적고 마을 전체에는 10여만 원의 빚까지 있었어요.
1: 하지만 리오 아저씨는 군인 특유의 용기와 책임감으로 내가 반드시 고향을 바꿔보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는 먼저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편의 조치를 시행해 주민들의 믿음을 얻었어요.
0: 마을에 농사를 짓고 물건을 운반할 길이 없자 리오 아저씨는 자비로 3,000m나 되는 농지기를 만들었어요.
1: 공사 기간 내내 그는 매일 10시간 이상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일했는데 길이 완공될 때쯤 훨씬 곰고 야위었어요. 그 뒤 리오 아저씨는 또 자금을 모아 마을에 남아있던 빚을 모두 갚고 수돗물 공사, 변압기 보수, 아스팔트 길 정비, 태양광 가로등 등 기반시설을 차례로 정비했어요.
0: 그의 노력으로 2019년에 이 마을은 지역 최초로 천연가스 난방을 도입해 주민들이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리오 아저씨는 식수, 화장실 개조 등 마을 경관 개선에도 힘써 마을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변신시켰어요.
1: 주민 생활이 편리해진 뒤에도 그는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 구조를 개선했어요. 그는 고표준 농지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업 기반 시설을 크게 개선했어요.
0: 더욱 멋진 것은 친환경 순환농업 프로젝트를 도입해 여러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그 제품을 홍콩 시장에까지 진출시킨 것이에요. 또 생태 관광과 집채 농업을 발전시켜 1억 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도 유치했어요.
1: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이 영예는 더욱 노력하라는 경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도 고향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어요.

0: 친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고향을 위해 헌신하고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마을을 아름답게 변신시킨 리오 아저씨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고 존경스럽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정말 값진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1: 류신 아저씨는 하늘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리오 아저씨는 고향을 위해 책임을 다했어요. 이 두 분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나라와 사회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힘쓴 오사정신을 실천하는 멋진 모범이에요.
0: 맞아요. 이것이 바로 오사청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0: 소중한 교훈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꿈을 향한 끈질긴 노력,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마음.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1: 네, 친구들. 우리도 이분들을 본받아 작은 꿈부터 품고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성실하게 공부하고 주변 친구들을 돕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5.4 청년제를 계기로 마음속 작은 꿈을 키우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며 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해보자고요.
0: 네, 이제 조국의 봄날을 밝힐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동요 한 곡 들려드릴게요. 소년 소년 조국의 봄날 함께 들어요.

0: 오늘은 5.4 청년절 특집으로 이날의 의미와 꿈, 용기, 책임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멋진 청년 모범들의 실제 이야기도 함께 들었는데요. 정말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죠.
1: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5.4 청년절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미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한홍자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엄마의 행복을 준비했습니다.

뽀뽀하면요 울엄마 얼굴에 생기 넘쳐요. 넘어진 꼬마 동생 일으켜주면 울엄마 장나다고 박수 쳐줘요. 나는야 엄마의 기쁨이래요.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만들래.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사하면요 울엄마 입가에 미소 어려요. 할머니 무거운 짐 들어드리면 울엄마 기특하다 보듬어 줘요. 나는야 엄마의 희망이래요. 우리 엄마 행복은요.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

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조당의 서기인 후가복이 8일 연결해서 길림대학 교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장희마, 중국공정원사 왕옥충, 중국과학원 원사 마의광 등 2026년 구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년학자 학술교류에 참가하는 원사들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하여 원사 일행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길림대학이 장기적으로 연변경제사회 발전에 보내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년학자 학술교류회는 개최된 이래 고분자 학과의 교차 융합과 발전을 힘써 촉진했고 많은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 후배 역량을 양성 발굴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고차원 학술 교류 플랫폼으로 되었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생태 환경이 우량하며 자원 천품이 독특하고 산업 특색이 선명하여 거대한 발전 우세와 광활한 발전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상하나 습근병 총서기가 성당의 성정부 사회부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1극 2지 3구 구축 목표의

0: 방향을 맞추어 교육, 과학, 기술, 인재, 산업, 일체법 발전을 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고 승격하며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심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연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고 연변의 학술 연구를 전개하는 중요한 기지로 삼아 학술적 조예와 과학연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과학연구 성과가 연변에서 낙착 전화되고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연변에서 혁신 창업하도록 추동을 하여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지력적 지탱을 제공해주기를 바랍니다. 장인어 여러 과학자들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고 산업 토대가 견실하며 발전 추세가 강력합니다. 향후 연변 발전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중점 산업 육성, 과학 혁신 플랫폼 건설, 과학 연구 성과 전화, 혁신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 강화하여 지방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냅니다. 연변 대학 당위 서기 두예, 연변 대학 부교장 손종기,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이 9일 룡정 만목화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2: 我现在所在的位置呢是龙井的万亩苹果梨园内。
1: 여기는 룡정 만목화원입니다. 만무의 사과배 꽃이 만발해 공기 중에 꽃향기가 그윽합니다. 이번 꽃구경 시즌은 이틀간 진행됩니다. 활동은 문화관광 혜민, 산업 연동을 핵심으로 사과배 고향의 생태 자원과 조선족 민속 문화 내포를 심층 발굴하고 개막식, 문예 공연, 체험 활동, 매력 전시, 도보 답사 등 내용을 정성껏 마련했으며 자연 경관, 민속 문화, 가문 주제, 소비 전경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주제 문예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종목은 조선족 민속 요소와 무형 문화재를 융합하고 가무, 기악 연주 등 형식으로 고향의 춘광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전해 화목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3선녀 NPC 순회 공연은 현장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옛 복장을 차려입은 12월 화신과 백꽃선녀가 관광객들과 소통하면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백꽃 경관이 서로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을 했습니다. 연결 주민 양설입니다. 날씨도 좋고 백꽃도 다 피어서 일부러 민족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사진도 정말 잘 나와서 참 기쁩니다. 현장에서는 미식 체험구, 특산품 전시 판매구를 내왔는데 조선족 특색 간식, 본토 농 특산물이 집결돼 관광객들이 룡정 미식을 맛보고 전통식품도 만들어보며 일괄식으로 변강 도시의 민속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활동기간 과수원 도보 답사 활동도 동시 진행됐습니다. 도보 애호가들은 원내 보도를 따라 과수 사회를 걸리면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한편 건강도 챙겼습니다. 도나 관광객 양계영입니다. 예전부터 룡정 만목화원이 아주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차를 타고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정말 장관이고 꽃도 아주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다 경치라 정말 기쁩니다.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룡정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관광발전봉사중심 주임 손혜란입니다. 관광객이 백꽃바다 속에서 가족의 정과 변강 도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 문화관광혜민과 산업연동을 핵심으로 룡정시 특색문화관광자원과 민속풍정, 량질의 봉사를 집중 전시하고 봄철, 여름철 문화관광시장을 전면 활성화해 룡정시 문화관광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룡정체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꽃구경 시즌 기간 과수원 화려한 복장, 무형문화재 복장쇼와 재미있는 거품쇼 체험 활동도 선보입니다. 다채롭고 풍부한 활동은 룡정의 독특한 생태문화 관광 자원과 민속문화 내포를 보여주었습니다.

0: 활동은 또 5.1절 연휴 기간 후 관광 소비 잠재력을 더 활성화하고 문화관광산업과 민속산업, 특색농업의 심층 연동을 추진해 연변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장춘 2027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2027년 1월 장춘시와 길림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62여 개 나라와 지역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릴 이번 대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 조에서 정식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판매 중인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특색이 뚜렷합니다. 공식 특허 상품에는 기념휘장과 주제 팔찌, 문화창의 가방, 의류 송화석 공예 장식품 등 여러 캐리어가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빙설 운동을 주제로 길림 민속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 대회 기념적 의의와 지역 문화의 깊이를 완벽하게 결합했으며 소장 가치와 실용적 가치, 문화 특색을 두루 갖췄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특허 상품 판매 구역에는 다양한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특허 상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설계 품격과 짙은 빙설 분위기는 많은 조민과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구매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빙설 운동 열기와 길림 민속 풍정을 담은 이 상품들은 주민들이 가까이서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대회의 특별한 기억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연결 주민 조예정입니다.
2: 저도 좋아하는 저 조비.
1: 이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엽네요. 이 상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전성 빙설 경제 발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번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 조에서 판매되는 것은 빙설 플러스 민속 문화 관광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이자 대회의 열기를 바탕으로 지역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중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조치로 연변 빙설 문화 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더 힘을 보태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 주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인대 대표인 백근봉은 향촌에 뿌리내려 직책리행 답안지를 밭두렁에서 쓰고 인민을 위한 초심을 향촌진흥에 융합하며 실제적인 사업과 담당으로 대중에 봉사하는 련심교를 놓고 있습니다. 백근봉은 2021년에 선으로 안도현 인대 대표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부 서기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백근봉은 시종 고품질 발전 추동을 직책리행 핵심으로 간주하고 당 건설을 인솔로 실무로 난제를 해결하면서 룡천촌이 향촌진흥의 길에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백근봉은 정원 작은 당수업, 쪼끌상 회의 등 형식으로 당의 정책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기층 당 조직을 강하게 건설하고 젊은 당원과 지부 능수를 촌 두 개 위원회 지도부에 받아들여 당 조직이 향촌 진흥의 견강한 전투 보루로 되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백근봉입니다. 일상사업에서 향촌진흥 재반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동적으로 반머리에 나갔으며 주민들을 방문해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들을 요해했습니다. 민정 민의를 참답게 수집하고 그들의 기대를 직책 리행에 녹여 적극 건언 헌책했습니다. 백근봉은 촌 실정에 입각해 발전 계획을 솔선적으로 제정했습니다. 백근봉은 학당구 전병, 빙천 입살, 과연 귀버섯 등 특색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병 가공 공장, 생태 입살 농장, 귀버섯 재배 기지와 태양광 온실을 건설했으며 당지부 플러스 촌기업 플러스 농호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넓혀 촌민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백근봉입니다. 촌 집체경제 고품질 발전을 둘러싸고 저는 당원 군중들을 이끌고 실속있게 일하면서 산업 대상을 힘써 발전시키고 촌 집체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촌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었습니다. 근일내 촌 집체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도합 35가구 촌민들의 취업을 이끌었는데 평균 수입이 3만

0: 3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백금봉은 또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농촌 환경 정돈, 인터넷 신호 피복, 소방 안전 등 대중 관심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실속있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구 련합 감독, 점수 구매 상점을 내오고 모순 분쟁을 해결하며 문명 향풍을 육성했으며 룡천촌이 성급 민주법치 시범촌, 문명 촌진으로 평이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백금봉입니다. 향후 저는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초심을 더 굳게 지키고 대중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향촌 일선에 뿌리내리고 산업 발전, 주거 환경, 민생 보장 등 중점 사업에 초점을 두며 인대 대표 직책을 실속 있게 이행하고 민생 실사를 정성껏 처리하며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해 대중의 신임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밭도랑에서 주민, 가정, 산업 발전에서 민생 개선에 이르기까지 백금봉은 청춘을 향토에 바치고 직책 리행으로 초심을 실천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기층 인대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줘 향촌 전면 진흥에 청춘의 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용암 매체의 간추를 이뤘습니다. 연결식 공안구 교통관리대대는 1전, 2륜, 3륜, 4륜 저속 전동차 정돈 단계별 관리 배치 회의를 열고 당면 형세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회의 요구에 따라서 연결시에서는 정밀하게 대응을 하여 로미온 관리 통제 효능을 높이고 협력 강화하여 근원에서의 공동 치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광범한 선전으로 짙은 준법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0: 룡정시 인민검찰원 청년 법률지식 보급선전단 성원들이 일전 동성용진 분복진달래 꽃바다 풍경구에 가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주제 법률지식 보급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문화와 관광발전에 심층융합을 추동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법치환경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1: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는 24번째 전국 직업병 예방퇴치법 선전주간입니다. 선전주 기간, 주민 연결시 위생건강, 질병예방통제 등 여러 부문에서는 연결시 영상연력위원회사를 찾아 직업건강지켜 건강중국 함께 건설 주제 선전활동을 가동을 했습니다. 연결시 공원 409역 위생봉사원, 연결시 소용진 중심위생원 의물꾼들이 기업 종업원들에게 혈당 혈압 측정과 중위 진찰 봉사를 제공하며 기업 종업원들의 직업 건강 방어 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0: 도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일 공안, 시장 감독 관리, 석현진 정부와 연합으로 풍경구, 향촌 관광 경영 단위, 민박 호텔 등을 대상해 특정 검사와 정돈을 했습니다. 기업의 경영 자격과 소방 안전, 위생 상황, 가격 행위 등을 전면 검사해 감독 관리 함력을 이루고 사각지대가 없게 확보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 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시대. 석양 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107세 장수를 누린 향강영화사 사장 소옥부의 장수 이야기와 함께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장악영화 산업을 장악하고 100년의 상업사를 누비며 107세 장수를 누린 전설적인 부사를 아십니까? 바로 소옥부입니다. 네, 소씨 영화사 향양TVP 창립자이자 향양 최고의 부자로서 향양 영화의 황금기를 직접 창조했습니다. 그는 100세 나이에도 머리가 맑고 정력이 왕성했으며 말투는 차분하고 사고는 명료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상업계와 연예계의 이중전설입니다. 그의 장수 비결은 엄청나게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건강관리법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하고 따를 수 있는 일상적인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극단적인 자기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소옥부의 자기관리는 수십 년간 이어온 규칙적인 생활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시절 창업할 때부터 100세의 나이로 편안히 돈을 보낼 때까지 그는 자신에 대한 관리를 하루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정각에 기상하고 밤 11시 정각에 취침했고 새끼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먹었고 밤을 새지 않고 늦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출장 중이거나 일이 바빠도 이 생활 패턴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건강관리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은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밤새 스마트폰을 보거나 낮과 밤을 바꿔 살거나 제때 식사하지 않는 것은 기혈을 소모하고 장기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몸의 기본 체력은 이렇게 서서히 바닥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굳이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고 다음 두 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자신의 취침 및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 잠들며 새끼 식사를 제때하고 폭식하지 말고 굶거나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체 리듬을 따르는 것이 몸의 가장 좋은 역량이며 기혈이 안정되면 몸의 기본 체력은 자연스럽게 튼튼해지게 됩니다.

소옥부의 식습관은 다른 장수로인들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담백하고 절제하며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담백한 음식을 즐겼고 기름, 소금, 설탕을 적게 사용했으며 조리법은 주로 찌거나 삶는 방식을 선호하고 기름지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거부했습니다. 일상 세끼는 제철 채소와 잡곡죽을 많이 먹고 가끔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공제품으로 영양을 보충했으며 편식하지 않았고 과도하게 보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식습관 원칙은 바로 배부르지 않을 때까지 70%만 먹는 것입니다. 입맛을 탐하지 않고 폭식하지 않으며 위장에 소화를 위한 여유 공간을 남겨서 신체 온화 기능이 항상 가볍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부담 없고 음식이 취하지 않으며 비상과 위가 건강하면 기혈이 충족되고 몸은 자연히 병이 적고 통증도 적어집니다. 네, 건강관리는 결코 의도적으로 채식하거나 금기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은 단지 다음 상만 기억하면 됩니다. 튀김이나 인스턴트 음식, 단음료나 디저트는 적게 먹고 찌거나 삶은 가정식, 잡곡, 제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매끼니 배고프지 않도록 부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위장에 부담이 줄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가장 단순한 이 식습관이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소옥부는 세상 사람들에게 동방의 자선대왕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억만의 재산을 가졌지만 그중 100억이 넘는 재산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그가 기부해 세워진 교사동 병문 복지관은 3만 동이 넘으며 수많은 사람을 도와 후세에 혜택을 남겼습니다. 그는 항상 남을 돕는 것이 즐거움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큰 사랑을 품고 눈에는 선의를 담았으며 평생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고 이를 만나면 담담하고 여유로웠으며 고집이나 시기, 원한이나 번뇌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활달하고 시원한 심경은 그의 내면을 항상 평화롭게 만들어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마음을 한치 넓히면 병이 한자 물러가고 마음이 순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기분의 좋고 나쁨은 건강의 기본 상태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장기적인 불안, 옳고 그름 가리기, 억울한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장기에 뭉쳐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반면 선한 마음을 품고 원망과 분노를 적게 하며 포용 아닌 법을 알면 마음이 밝아지고 몸의 경락과 기혈도 원활해집니다. 네, 일반인은 굳이 대단한 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작은 선행은 손쉬운 일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한 번 더 포용하며 이를 만나면 한 번 덜 따지고 내려놓고 담담하게 보는 법을 배우며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기리는 것이고 생명을 기리는 것이며 좋은 마음가짐이 가장 효과적이고 값진 장수의 약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복이 두텁고 마음이 넓으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107세 소옥부는 말년에도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일을 처리하고 정신도 왕성했습니다. 이는 그가 노동과 휴식의 균형, 움직임과 정제 조화라는 생활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부지런이라고 결코 편안함이 안 좋았거나 게으름을 표지 않았으며 백세 고령에도 여전히 사업을 관리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또 오래 앉아있는 것이 몸을 해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어 사물을 볼 때 한 시간 앉아있으면 반드시 일어나 움직이고 몸을 풀어줘서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산책 천천히 걷는 것이 기본이었고 머리를 쓰고 손을 움직여 몸과 마음이 항상 적절한 활기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게을리하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는 그저 누워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체 생명력은 항상 움직임과 활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을수록 더 쉽게 곧고 쇠퇴하며 뇌를 쓰지 않을수록 더 쉽게 둔해지고 건망증이 생깁니다. 오래 앉아 움직이지 않은 게으름은 생명력을 서서히 잃게 하지만 적절한 활동과 사고는 몸과 마음을 항상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굳이 고강도 운동을 추구할 필요 없이 다음 사항만 실천하면 됩니다. 한 시간 앉아있을 때마다 일어나 서고 몇 걸음 걷고 스트레칭을 하며 매일 20분씩 산책하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여가 시간에 책을 몇 페이지 읽거나 새로운 지식을 조금 배웁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한가하게 지내지 않으며 오래 앉아 있었으면 반드시 움직이고 노동과 휴식을 균형 있게 해서 몸에 활력을 주고 뇌가 생각을 하게 하면 생명력은 쉽게 쇠퇴되지 않으며 컨디션도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네, 소옥부의 백세 장소 전설은 결코 타고난 좋은 체력이나 고가의 보충제, 복잡한 건강관리 기술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수 비밀은 네 가지. 규칙적인 생활로 기혈을 기르고 담백한 식습관으로 비상과 위를 보호하며 활달한 선행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노동과 휴식의 균형으로 활력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일 중에 돈 드는 일은 하나도 없고 어려운 일도 하나도 없으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네, 107세 고령의 소옥구는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관리는 결코 고난도의 기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일을 극한까지 해내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장수는 결코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새끼 식사, 생활습관, 마음가짐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새끼를 절제하고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하며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고 몸에 활기를 줘서 몸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지키면서 억지로 백세를 바랄 필요 없이 다만 해마다 건강하고 편안하며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은 가장 기본적인 조미료지만 종류에 따라 성분과 용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전일염, 정제염, 곶소금,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까지 가격도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나트륨 함량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더 건강한 소금이라는 말만 믿고 고르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고혈압, 부종, 신장 건강을 고려한다면 소금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제조 방식, 나트륨 함량, 첨가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네랄이 많다는 광고 문구보다 실제 영양 성분표를 먼저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금은 종류보다 총 섭취량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정제해 염화 나트륨 순도가 대부분 99% 내외인 소금입니다. 불순물이 적고 립자가 고르죠. 가격이 저렴하고 요리에 무난하게 사용됩니다. 다만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은 거의 제거됐습니다. 천일염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만듭니다. 나트륨 외에 칼륨, 마그네슘 등이 소량 포함됩니다. 다만 소금으로 섭취하는 미네랄 양은 극히 적어서 건강상 큰 차이를 만들 정도가 아닙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서 보관이 까다롭기도 합니다. 곶소금은 천일염을 다시 녹였다가 재결정한 제품입니다. 불순물을 제거

특유의 곤향과 단맛이 감칠맛을 더해 여러 고급 음식이나 무침 요리의 풍미를 높이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항산화 해독 효과를 주장하지만 나트륨 섭취량 자체는 일반 소금과 큰 차이가 없고 가격은 일반 소금보다 몇 배 비쌉니다. 히말라야 핑크 설트는 철분 등 미네랄 함량 때문에 분홍색을 띱니다. 하지만 나트륨 비율은 일반 소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영양적 오세는 적지만 결정이 씹히는 특유의 식감과 마일드한 짠맛 덕분에 스테이크 등의 마무리용 소금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소금 1g에는 평균 약 39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종류가 달라도 큰 차이는 없죠.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이 하루 소금 섭취를 5g 미만으로 권고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소금을 찾기보다는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곡물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 나트륨을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건강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양성분표의 나트륨 함량입니다. 저염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첨가물이 있는지를 봅니다. 일부 정제염에는 고결 방지제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용도에 맞는 립자를 고릅니다. 굵은 소금은 절임용, 고운 소금은 국, 찌개용으로 적합합니다. 네, 결국 소금은 어떤 제품을 사느냐보다는 얼마나 적게 쓰느냐가 핵심인 거죠. 종류를 따지기 전에 섭취량부터 점검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겠죠.

돼지갈비, 닭날개, 소고기.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좀처럼 줄지 않은 냉동고기가 있죠. 사오자마자 냉동시키고는 냉동하면 어차피 상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몇 달이 지난 후 꺼내 먹곤 합니다. 하지만 냉동은 영구적으로 신선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바 냉장고 안의 고기도 품질 유지 시간이 있습니다. 중국 주민 식사 지침서에 따르면 영하 18도의 냉동을 유지할 경우 가금류 및 가축류 냉동고기의 대략적인 유통기한은 4개월에서 12개월이며 소산류 냉동고기의 대략적인 유통시간은 2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적절한 보관기관의 초과한 냉동고기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완전히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먹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용류는 비타민 B군을 보충하는 공급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해동 시 일부 수용성 비타민이 육즙과 함께 손실돼서 영양분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장기간 얼려두면 인체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돼서 감소하며 심지어 알데히드, 케톤 등 유해물질이 생성돼서 장기간 대량으로 섭취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기 자체 지방이 산화되고 부패하면 쩐내 또는 냉장고 냄새가 나서 본래 육향을 잃게 됩니다. 냉동 시 고기 속 육즙이 작은 얼음 결정이 돼서 세포막을 뚫게 되고 이로 인해 고기의 세포 구조가 손상되어 맛이 떨어집니다. 가급적 요리할 때마다 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봄철은 나들이, 꽃 구경, 관광하기 좋은 계절로 야외 운동이 많아지면서 뼈의 칼슘 흡수와 리용도 함께 강화됩니다. 네, 또한 봄철에는 햇빛이 충분하기 때문에 햇빛을 쬐면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서 칼슘 흡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봄철 칼슘 보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유는 칼슘 함량이 비교적 높은 식품이자 중요한 칼슘 공급원으로 우유 100g당 107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채소들은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더 높습니다. 냉이는 100g당 칼슘 함량이 294mg으로 우유 100g당 칼슘의 약 3배에 달합니다. 냉이는 또한 칼슘, 식이섬유, 카로틴 및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압, 면역, 피부 및 시력에 좋습니다.

갓 100g에는 23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우유 100g의 칼슘 함량의 두 배가 넘습니다. 봄철은 갓을 먹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유의 칼슘 함량은 냉이 갓만큼 좋지 않지만 우유는 소화 흡수가 용기에 칼슘 보충식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채소는 균형 잡힌 식단에서 없어서는 안 되며 채소 섭취와 더불어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서 칼슘 보충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과자, 비스킷, 탄산 음료처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초가공 식품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하루 섭취 횟수가 많아질수록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치명적 질환의 위험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가공 식품은 방부제, 감미료, 향미 증진제 등 다양한 첨가물이 포함된 식품군으로 감자칩, 비스킷,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슬라이스 빵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9.3회 초가공 식품을 섭취한 그룹은 하루 1.1회 수준으로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관삭동맥질환 뇌졸중으로 사망하거나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를 경험한 위험이 6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가공 식품 섭취가 하루 1회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이상 사건 발생 위험은 약 5.1%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흑인 참가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위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열량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의 가공 정도 자체가 심혈관 위험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총 섭취 열량이나 전반적인 식단의 질과 관계없이 초가공 식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위험은 묘사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초가공 식품은 일상에서 많이 섭취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칩 1회 제공량은 약 30g이지만 일반적인 한 봉지 용량은 150g으로 권장량을 크게 초과하기 쉽습니다. 연구진은 초가공 식품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 가수분해 단백질, 인공색소 및 감미료, 점증제 등이 대표적인 데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긴 제품이나 즉석, 간편식 역시 초가공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가공식품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통곡물 식빵이나 후무스와 같이 일정 수준 가공된 식품도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식단의 약 80%를 신선한 식품이나 최소 가공식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머리를 빗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거나 백여우의 수복이 쌓인 머리카락을 보면 누구나 겁이 들컥 나죠. 한때는 풍성하고 윤기 나던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다면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모든 탈모가 곧바로 영구 탈모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원인을 방치할 경우 되돌릴 수 있었던 손상이 점차 고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영국 매체 더선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소개한 영구 탈모로 이어지기 전 점검해볼 생활습관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드라이어나 고데기 사용 등으로 매일같이 모발에 열을 가는 습관은 모발 손상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높은 온도는 모발의 바깥층인 큐티클을 손상시키고 내부 단백질 결합 구조까지 약화시켜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머리를 감은 뒤에는 모발 내부에 수분이 스며든 상태인데 이때 강한 열을 가하면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면서 구조 손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열을 가하는 기기는 가능한 낮은 온도로 사용하고 자연건조와 전건조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건조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을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두피 환경이 습해져서 비듬이나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되고 이는 모낭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은 젖었을 때 가장 약합니다. 이때 꽉 묶거나 젖은 채로 잠자리에 들면 물리적 손상이 커집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세게 비비는 행동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는 매일 감기보다 2, 3일 간격으로 두피 상태에 맞춰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너무 세게 묶는 습관은 또 너무 자주 묶는 습관은 견인성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발 뿌리에 지속적으로 장력이 가해지면 모낭이 위축돼서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느낄 당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없었다고 해서 무관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많은 모낭이 휴지기에 들어가는데 이 변화가 눈에 띄는 탈모로 나타나기까지는 약 8주에서 12주의 시차를 거칩니다. 휴지기는 모발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빠질 준비를 하는 단계로 보통 약 3개월 뒤 새 모발에 의해서 밀려 빠집니다. 한꺼번에 많은 모낭이 휴지기로 전환되면 하루 평균 100개보다 훨씬 많은 모발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지만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유전적인 탈모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영양 결핍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연은 모낭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닭고기, 붉은 고기, 유제품, 호박씨에 풍부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부서집니다. 철분은 붉은 고기, 달걀, 콩류 등이 만들어 있습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두부, 콩류, 그릭 요구르트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특히 영양 균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 급격한 체중 감소도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 섭취가 크게 줄면 신체는 에너지 보존 모드로 전환되고 생존에 직접적이지 않은 모발 성장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또한 음식 섭취가 줄면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경우 탈모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양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자라지만 체중 감량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식단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거나 두피가 눈에 띄게 혼이 보이거나 모발 밀도가 급격히 줄었거나 6주에서 8주 이상 탈락이 지속되면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탈모는 조기 개입이 중요한데요.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겠습니다만 방치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풍성한 모발을 위해서 오늘부터 나쁜 생활습관들 고쳐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시간에는 배칠세 장수를 노린 향랑갑부 소옥부의 장수 이야기에 이어서 각종 건강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보와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명목, 제작의 선규혁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아주 가끔씩 제가 사무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작은 선물을 놓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커피 한 잔일 때도 있고 작게 포장된 디저트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게 받은 선물은요, 늘 큰 기쁨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한가슴 가득 감동이 차오르는 그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인생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물이란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일이죠.

저도 가끔씩 누군가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가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나도 큰 행복을 가지게 되니까요. 네, 오늘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작은 선물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갑절의 행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구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고단백 채소입니다. 다이어트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요, 다이어트 식탁으로 안성맞춤인 닭가슴살보다 더 높은 고단백 채소를 소개해드리려 해요. 한감에도 좋은 고단백 채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데칠 때는요, 끓는 물에 살짝만 넣었다가 빼는 게 좋다는 사실. 칼로리는 낮으면서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라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카로틴은요,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C도 풍부해서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랍니다.

또 다른 채소로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요, 섬유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으면서 고단백입니다.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먹어줘야 하는데요. 아스파라거스를 스테이크나 베이컨 마리로 흔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요, 아스파라긴산, 아스파라트산, 비타민 B와 C, 칼슘, 린, 칼륨, 무기질이 풍부해서 동물성 단백질과 같이 먹게 되면 영양학으로 우수한 식단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피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손상되기는 쉬워도 회복하기가 어려운 부위 중 하나가 피입니다. 미세먼지는요, 대기 중에 떠다니는 각종 유해 물질들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폐를 통해서 혈관에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하기 어려운 우리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피 건강 관련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어서 폐 기능이 최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또한 폐 건강을 유지시켜주는데요, 가장 효과가 좋은 배리류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요,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유해산소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브로콜리입니다. 네, 브로콜리는 혈액을 청소해주고 형성시키는 효과가 있는 엽록소가 많으며 각종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십자화가 채소는요, 폐암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폐암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섭취해줌으로써 폐암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추 또한 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배추에는 펩사이신이 풍부합니다. 매운 맛만 내는 성분인 것이 아니라 캡사이신은요, 혈류를 개선시켜주며 점막을 활성화해주고 감염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이 돼 있어서 폐의 오염물질 제거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폐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다음으로 감각이 행복해지는 인테리어 요령입니다.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그 생명력이 바로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컨셉을 정할 때는요, 가족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도 나의 개성을 충분히 담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컨셉을 정했다면요, 그 컨셉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요소 하나하나를 조합해 완성시켜줘야 합니다. 벽지, 장판, 뭐 이 가구 등 모든 인테리어가 뭐 시각적이라고 생각했지만은요, 생각보다 시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다양한 감각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각, 이 시각적 감각을 채우는 인테리어는 사이즈, 텍스처, 컬러 혹은 재료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요, 특정한 분위기의 사진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도 많지요.

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모던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예쁘다고 생각한 사진을 보고 유채색에 다양한 컬러를 조합한다면 어떨까요? 네, 처음에는 예뻐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눈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공간의 사이즈를 정하고 그 공간의 컬러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서 채워보면 어떨까요?

둘째로 후각. 냄새만큼 사람의 기분을 좌우지하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까? 냄새는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직접 뇌로 연결이 되는 유일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뇌로 전달된 냄새는요, 감정과 심장 박동, 혈압과 호흡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좋은 냄새는요, 흔히 뭐 냄새보다 향기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향기는 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향초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향을 집 구석구석 놓으면은요, 내가 행복해지는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아이의 냄새로 엄마는 행복 지수가 몇 배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겠죠. 또 향초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져다 놓을 수도 있지만은요, 내 컨디션에 맞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향초를 놓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로 미각. 미각 인테리어로 하게 되면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각 하니까. 말 그대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음식을 일상생활에서 멋진 인테리어로 생활화하는 것이 바로 미각 인테리어입니다. 예로 차나 커피를 좋아하는 나라면은요, 멋진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큰 행복이 될 텐데요. 카페 컨셉 인테리어를 완성한다거나 고즈넉한 찻집 인테리어를 완성하거나 테라스에서 가볍게 즐기는 티 테이블을 놓는 것만으로도 미각이 행복해지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촉각. 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인테리어는요, 풍성한 느낌을 전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만지며 느끼는 촉각 역시 내 삶을 매우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지요. 내가 좋아하는 재질을 소재로 화려한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로 메탈, 유리, 대리석, 나무, 천 등등 각기 다른 물질들은요, 깔깔하거나 또 매끄럽거나 부드러운 느낌은 물론 차갑거나 따뜻한 온도를 전하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해하는 소재로 인테리어를 완성해 본다면요, 바로 촉각이 행복하게 하는 인테리어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집안 벽지 바닥과 같은 부분은요,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다소 어렵겠지만 가구나 소모품들은요, 다양한 재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단은 아니지만 공간의 포인트 요소를 적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촉각이 행복해진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삶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항일무장 대우였던 신사군 제3사 간호원 및 여전사 고정란입니다. 고정란은 1925년 5월 23일 강서성 무양현 축장촌의 한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때로는 끼니조차 입기 어려웠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그녀의 아버지는 고정란을 밀대 메고 주변 마을로 국을 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 노국요 사변이 발발하며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고정란이 처음 항일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오빠 고증경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만년에 이르러 오빠란 고향을 침략한 적들을 몹시 증오했다. 현지 당조직의 지도 아래 고향의 가난한 군중들을 모아 항일무장단체를 조직하였고 항일 유격대 대장을 맡아 적들과 싸웠다라고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이어서 그때 나는 이미 철든 처녀였는데 유격대 대장인 오빠를 도와서 대원들의 가족을 돌보고 물과 밥을 나르는 등 지금의 말로 하자면은 군인을 옹호하고 가족을 우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오빠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섭지 않으셨나요? 라는 기자의 호기심 어린 조금은 천진한 질문에 고종란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마을로 소탕 작전을 하러 들어올 때면은 내 머릿속에 가장 또렷이 남은 기억은 그저 계속해서 도망치던 거야. 어른들 속에 이끌려 정신없이 뛰었지. 낮에는 밀밭에 숨어 지내고 밤에는 몰래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찾아다니었고 그러다 보니 무서운 게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정도였지요. 1945년 2월 고종란이 20살이 되던 해 신사군 제3사는 젊은이들에게 항일대오에 가입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고종란의 눈은 번쩍 뜨였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마침내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고종란은 신사군에 입대를 하여 영광스러운 항일 전사가 되었습니다. 입대 초기 그는 야전병원에 배치되어 전선에서 호송된 부상병들을 돌보는 간호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전쟁 중인지라 팔다리가 잘리는 등 참혹한 부상을 입은 전사들이 많아서 매우 무서운 광경이기도 했습니다. 조직에서는 당시 고종란의 나이가

그리고 이제 막 항전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네를 신사군 제3사 보급부대로 이동시켜 군복 및 피복관리 업무를 맡기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은 전우가 내 곁에서 총에 맞아 희생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고장나는 회상을 했습니다. 일본군과 큰 전투를 치른 후였습니다. 부대 상관의 명령으로 저와 다른 두 명의 전사가 함께 전장의 잔해를 수습하러 가게 되었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막 돌아가던 참이었는데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하던 나누던 중에 곁에 전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종란과 동료 전사가 그를 일으키려 했을 때 쓰러진 전우의 등에 총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날아온 총탄인지 알 길조차도 없었습니다. 고종란과 다른 전우는요, 긴급히 부상당한 전우를 근처 나무에 기대게 했습니다. 총에 맞은 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종란 일행에게 어서 대피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다시 총성이 울리었고 고종란과 동료는 일본군 섬멸 당시 도망쳤던 잔당들이 쏜 저격탄일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통함을 억누르며 눈물을 흘리며 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희생된 전우는 아주 젊었는데 항일 승리를 목전에 두고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를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고종란의 눈가에 얇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요요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고종란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나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함란의 글입니다. 같이 우지는 고향에서 살자. 참으로 오랜만의 행차이다. 하루에 한 번씩 통하는 버스를 타도 한 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데, 아니 지금은 굳이 버스가 아니어도 길에만 나서면 손을 쳐들기도 바쁘게 택시들이 쌩나고 눈앞에 와서 대령하는데도 오랫동안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눈만 뜨면 시장에 나가서 고춧가루 마대를 들었다 놨다 해야 수입이 있다지만, 반나절 자리를 비운다 해서 생계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면서도 쉽사리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굳건하게 자리에 붙박쳐 있다가 오늘에는 무슨 생각에 훌쩍 차를 탔는지 모르겠다. 시원하게 쫙 뻗은 고속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니 어느새 싹 다 바뀐 풍경들이 눈에 안겨왔다. 도대체 어느 동네였던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길 옆에 세워진 간판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가 앉은 차는 어느새 옛날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 10대 시절의 활무대였던 좁다란 길에 들어섰다. 그 전날에 울퉁불퉁해진 흙길이 이제는 아스팔트길로 바뀌어 있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귀에 쨍쨍 눈에 삼삼한 이곳 봉미라 강변의 물소리와 돌방천, 감자골의 천방지축들은 학교를 가다 말고 물놀이에 신이 나곤 했었다. 손끝에 닿던 돌의 감촉과 종아리를 휘감던 물의 느낌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다. 막디 맑은 봉미라에서 풍덩거리며 물장구를 치다가도 둥둥 시름없이 흘러가던 뭉게구름을 지켜보기도 했었다. 물놀이가 끝나면 젖은 옷을 햇볕에 뜨거워진 돌 위에 늘어놓고는 빙 둘러앉아서 집에서 싸준 도시락을 먹곤 했다. 하얗게 회취를 한 처마 밑에 대롱대롱 매달린 빨간 고추며 빨래줄에 널린 빨래들이 바람에 팔락이는 모습은 참으로 예쁜 한 폭의 그림이었다. 비워둔 지 10여 년 되는 집은 무심하게 떠나버린 집주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친 모양인지 평행 사변형 모양으로 삐딱하게 드러누웠다. 겨울의 추위를 막으려고 아버지가 덧대놓은 문풍지는 햇볕에 사가서 세월을 거듭하면서 너덜너덜해졌고, 바람을 막느라 잠옷을 가득 박아 누워서 한쪽 귀퉁이만 남아있는 포대기는 색이 바래져 있었다. 알른알른하던 이불장이며 꽃무늬 소래를 줄 세워 얹어두었던 식장은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형체만은 그대로였다. 돈이 좀 되는 쇠가마와 물봉품마저 다 팔아버린 바람에 감아먹은 행등그려 했다. 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경이로움이라 할까. 언제 멈춰섰는지 모르는 벽시계가 정확히 3시 50분에 멈춰선 채 걸려있다. 우리 오붓했던 다섯 식구들과 일상을 함께했던 두톤 거미줄이 얼기설기 뒤엎인 벽시계를 쳐다보니 명심해서 보름에 한 번씩 시계탑을 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또 잠깐 스쳐 지나간다. 쌀을 저장해 두었던 괴는 쥐들이 다 쓸어놓아서 완전한 골동품이 되었고, 문틀에 박아놓은 대못도 다 사가서 손이 언뜻 스치오니

더욱 끊어졌다. 아랫집 새댁이었던 명철 엄마가 해마다 집을 칠하고 남은 뺑기를 들고 와서 칠해두었던 반들반들한 마루는 파란색이 싹 바래져서 그냥 널판자가 되어버렸다. 동네를 돌면서 시루떡 심부름을 하다가 구멍가게 수탁한테 쫓겨와서 무릎방아를 지었던 철길도 어느새 기다리 쑥들이 꽉 박아서서 좁다란 오솔길이 되었고 후독소소 따다가 구워먹던 달콤한 추억이 깃든 담배 건조실도 지붕이 싹 날아가고 없었다. 민들레꽃 노랗게 핀 들판에서 소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진달래꽃 살구꽃이 곱게 피어 그림 같던 동네. 철길을 따라 펼쳐진 딸기밭에서 따먹던 탐스러운 딸기며 빨갛게 익은 가시 열매로 손목걸이를 만들던 일들이 어지런 듯 생생하다. 어렸을 때에는 못 떠나서 안달이던 고향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라는 말에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사느라 바빠서 얼굴마저 가물가물해진 그 시절의 10대들은 너나 없이 이제 나이가 들면 고운 추억을 묻어둔 감자골에 와서 살자면서 고향 사람들 위챗방에서 중구난방으로 떠들곤 하는데 정작 이렇게 온기마저 사라진 동네를 와서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서글플까. 세월이 많이 흘러 기억이 흐리마레해지기 전에 다들 힘을 합쳐서 저기 샘물이 퐁퐁 솟는 약수터 곁에 길다랗게 집을 짓고 다같이 모여 살 수는 없을까. 도랑물 옆 미나리를 낫으로 쓱쓱 베어다가 조물조물 묻히고 톡톡 터지는 감자에 돌각담에 호박이랑 가지랑 고추를 된장에다 푹 쪄서 먹으며 모닥불 피워놓고 서로서로 감춰두었던 애틋한 첫사랑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활짝 피어있을 고향 친구들의 얼굴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난다. 그 전날 감자골 청춘들이 하루빨리 금이 환영하여 산 좋고 물 좋고 공기도 좋은 이곳을 무릉도원으로 가꾸고 이곳에서 천륜지락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본다. 애매모호한 꿈이지만 이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같이 우지는 고향에서 함께 살자꾸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하여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 리경애. 새하얀 조갓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동네. 푸른 논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조용히 서 있던 느티나무 한 그루. 잊지 못해라 고향마을 동구 밖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묵묵히 말없는 느티나무 한 그루. 양지바른 언덕 아래 햇빛 반짝이며 흐르는 시냇물을 굽어보고 울퉁불퉁한 흙길로 오가는 수레를 바라며 외로이 서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 사시상철 한자리에 서서 봄을 맞고 가을을 보내며 세월의 나이를 새기며 고향의 변화를 기록하는 느티나무 한 그루.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얼굴까지,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모습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 한 그루. 선조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하얀 옷의 농군들이 이 땅에 첫 모습 되는 것도 지켜본 언제 한번 고향을 떠난 적 없는 느티나무 한 그루.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펼쳐주고 비가 오면 큰 우산이 되어주고 동네 개구쟁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준 동구박 느티나무 한 그루. 동력의 때는 아침해를 마중하고 저녁에 지는 해를 바라며 초나 초동 한자리 지켜온 고향 마을의 느티나무 한 그루. 고향 떠난 사람들 언제 오나 고갯길에 한시도 눈길 떼지 않고 혹시나 면목이는 사람들 오나 허리 구부정한 고향의 느티나무 한 그루.

0: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노동은 평범하지만 모든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싱그한 노동으로 행복의 꽃을 활짝 피워갑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날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5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조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2-555번, 3352-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 하기도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 자체로서 그 공능 주체로 놓고만 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구하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는데요. 지금 심장병은 제일 밀접한 연대성이 직접적으로 강한 장기로 놓고 말하게 되면 폐경락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도 제가 공동주체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폐경락을 떠나서 뭐 심장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으로서 치료 하나만 한 그 경우에 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포함됐는가 하면 심폐가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는데요. 심장과 폐혈이 심하다. 중에서는 보통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각도로부터 그 손대게 되었는가 하면 열이 심한가 심하지 않는가 평균 뭐 체온기로 재서 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심폐혈이 심한 구체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긋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악취가 납니다.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기침을 거의 하루에 한두 마디 제일 작아도 한두 마디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적을 겁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성내서 오징어난 그 쓰레기통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뱉어놓은 가래의 그 종이가 얼마 가지 않으면 한 통을 차게 되어 있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심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인이 방송 가운데 말씀 주셨지만 해도 본 제품을 쓰시기 전에는 입에서 너무 심한 냄새가 나서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어 있고 본인 가족들한테 가족은 제일 허물없이 뭐 실소리를 해주게 됐으니까 가족한테 하체에서 물어보면 뒤처참할 정도로서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제품을 견제해서 한계치료 가정자오 그 전에 벌써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던 게 기본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분들이 기본 퍼센트는 거의 만 퍼센트 상당할 정도로서 입에 많은 짙은 냄새가 없어졌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치절질 남이 두 번 할 때면 세 번, 네 번 하고 남이 지분을 한 났을 때게 답나는 두 개, 세 개 써도 입에 냄새는 늘 나서 참 답답했는데 본 치료하고 나니까 그 점이 완전히 개선돼서 지금은 정

0: 정상인으로 돼서 대인관계도 활발하게 하고 자기도 위축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제의 기관이기 때문에 황제는 구석구석 내가 관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든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장은 황제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증상 자체가 일단 심장병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보온 제품을 쓰시고 지금 거의 그 심장병 때문에 원래는 혈압이 높았는데 지금은 정상은 돌아와서 혈압약을 끊었다, 적게 드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소원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는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기 손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예, 예,
2: 이거 어제는 석달 남았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0: 아, 예.
2: 예. 그 다음에 심률도 빠르던 게 심률도 정상이 되고요.
0: 예.
2: 그 다음에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단단 키우던 것도 많이 나고.
0: 아, 그럼요.
2: 자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여러 가지 심장병 예?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예.
2: 예. 그러고, 정말 얼음내리증 그전에는 몇 번씩 쳤다 얼음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그냥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을 거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쓰시고 심장병 치료에 특수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요정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김현님 신고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네, 지금 내일 저만 10만 원 먹고 여기 먹은 지 한 10달입니다.
0: 아, 그래요?
3: 네, 저는 지금 맨날 계속 신조금 용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 딸이 주시고 입이 용만세 났습니다.
0: 여기. 예.
3: 네, 김계팀에서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0: 아, 그럼요.
3: 네, 제가 예, 용답니다. 최근에 또 어떤 전에 제가 나는 어제 집단들이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었는데 지금 그 증상도 없어졌어요.
0: 아, 심장병으로 나타난 증상 가운데 그런 증상이 포함됩니다. 예.
3: 네, 그 외에 아래 딸이 용심에 자다가 일어나서, 치다서 일어났습니다. 아래 딸이 치면서.
0: 아, 예, 예.
3: 네. 근데 지금 예, 그 증상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있잖아요. 예, 하여튼, 아홉 달 치료도 싸다리가 아홉 가고.
0: 예, 여기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335-5555번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4: 그도 톤 턴스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야, 톤 턴스만 정말 썼었구만. 나를 살고 왔었구만.
0: 아, 그래요?
4: 저는 톤 턴스만 쓰기 전에는 이 손이 다 걸지 못했어.
0: 예.
4: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놀라서.
0: 예.
4: 그 딱 집에서 문을 닫아도 부들부들 떨고 내 전화 바로 소리 나도 떨고 이랬었구만.
0: 예.
4: 그래든지 이 톤톤심하는 속 달 남아먹을까 떨기던지 이렇고 얘 놀라던 게 많이 도왔었었구만.
0: 아, 예.
4: 놀라도 이거 조금 놀라다 부들부들 떨던 그 증상이 없어졌어.
0: 예, 예.
4: 그러니까 얼마 돈도 모르겠었구만.
0: 예.
4: 그래 왜? 하폐 먹고도 자꾸 잡으려고 자고 나도 하폐면 자꾸 했어.
0: 예.
4: 그건 어째 그랬는고?
0: 어째 그런가 하면 심장혈의 산소 부족입니다. 심장혈에는 예, 산소가 만파 상태 98% 이상 100%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모자라 자꾸 하폐만 합니다. 예.
4: 그러던 게 속달 남았고 넉달 되니까 하폐는 어디로 갔었구나.
0: 아, 그렇죠. 예, 예.
4: 그래 얼마서 그래서 이렇게 돌 때에 나는 그냥 이 약을 견지래 먹자고 서로 또 아홉 가지 싸면 또 세 가지 더 주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죠. 예, 예. 예.
4: 그래.

0: 알아서 그 약을 계속 견지려면 먹겠었구만.
1: 예, 그렇게 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거나 건강에 상당한 이상이 생기는 거 기본으로 막아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정말 감사합니다.
1: 아, 예. 예. 어떠세요?
3: 저들이 점심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지금 정말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지네.
1: 어, 그래요. 예. 예. 예.
3: 또뭐 바깥 출입은 금방 못했습니다.
1: 어, 그 정도 심각하셨네요.
3: 예, 이 계단으로 내려가자면 이게 발에서 사람이 붙잡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금방 무슨 한 계단 뒤지고 올라오고 한 계단 뒤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려가도 슬슬 혼자 내려간다.
1: 아, 예.
3: 예, 그리고 예, 바깥에도 예, 나가 댕깁니다 지금.
1: 원래는 바깥 출입도 힘드셨네요.
3: 예, 바깥 출입도 못하고 또 막 무슨 거 나 다 이렇게 남이 신세에 먹고 살았는데.
1: 아, 그래요?
3: 예, 예. 지금은 예,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예, 밤에 잔 때는 반드시 못 넣어봤습니다. 키워서.
1: 아, 예, 예, 그렇죠.
3: 그래가지고서 예, 이따 한 떡이 요구리 잔돌이 어떻게 키웠는지 검사 못했어요.
1: 예.
3: 근데 지금 이게 키우는 게 없습니다, 지금.
1: 예,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견제가 예. 중요합니다. 예.
3: 예, 용이 지금 좋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 혈압 도돌이도 용 잘 된다.
1: 예.
3: 그리고 이 심혈, 혈압이 그냥.
2: 네.
3: 예. 예요. 예. 그러더니 지금 혈압 도돌이 용 잘 된다.
1: 아, 그렇죠.
3: 예,
1: 예. 예. 예.
3: 그리고 입에서 세게 냄새 나던 것도 이렇게 잃었고
1: 예,
3: 예, 예. 예, 이렇게 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지금 더 싸먹어야 되겠어.
1: 그렇게 하셔. 좋다 예. 해서 홀 단번에 끊지 마시고 일정한 예. 여성을 따라서 견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3: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계속 싸먹어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예. 늘 건강하세요.
3: 예, 네.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좋은 증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는데 몇 년 되니까 또다시 가슴 키고 숨이 찹니다.
1: 예.
4: 그래서 좋은 증시원을 먹으니까 지금 가슴을 키우지 않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1: 예.
4: 그래서 지금 목소리에 놀라던 게 지금 왜 놀라지 않고.
1: 예.
4: 잠을 잘 자지 못하니 지금 잠을 안 잡니다.
1: 예.
4: 그래서 이 효과가 오는 거예요. 배달받아 접수다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시름 넣고 쓰실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5: 네, 저는 처음 점심을 문의하자 그랬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5: 예, 저희 조카가 예, 저자를 두 번 했습니다.
1: 예.
5: 예. 그런데 며칠 전부터 예, 가슴이 답답하고 예,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한숨, 예, 한숨 쉬면 시원하다 합니다.
1: 산소 부족입니다. 예, 예. 예.
5: 그리고 예, 혀 끝이나 해 옆파리에 그 앞으로 해서 옆파리에
1: 예.
5: 어떤 게 쏙쏙 찔러버릴 것 같아서 이빨로 꽉 씹어넣으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1: 심장열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예. 심장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5: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런 이것 쓰고서 예, 효과 좋은 거 보고서 예, 또 저도 예, 좋다고 했습니다.
1: 네.
5: 그래 예, 제가 좋은 거 보고서 예, 이 저기 주제를 한 사람이 이 정신만 쓰면 어떻게든가 내 선생님과 문의한답니다.
1: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제라는 예. 것은 이미 두 개를 이었으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주자가 그리고 심장병 치료의 전부가 아니고 그 퍼센트가 너무 높아서 방법이 없어 구급하는 일정 방법에 속하는데 좋기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창시반이 집에 조카분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주자를 뭐 3개, 4개 그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주자는 관상동맥의 금속 구멍을 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MRI 같은 거 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치료법 가운데서

0: 저온 창시마는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아주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부신 몽약입니다. 몽약이 우리 동북지구의 사람들한테는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 빨리 시작하게 되면 다시 또 세 번째, 네 번째로 주제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주제한 그 부분도 온전하게 잘 보정할 수 있고 이러니까 집에 조카분한테 이 제품을 빨리 소개해서 한 분이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것이 치말라 한두 달은 이렇게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끄떡 세 번째 뭐 주제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1: 예, 선생님이 이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0: 아, 예.
1: 예, 예, 오늘 쌀게입니다. 들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강경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계속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너무 숨이 차서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심장병으로 해서 너무 숨이 차다며 내가 호흡계통의 문제로만 단순 인정할 수 있는데요. 심장병으로서 많이 숨이 찰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혈액 가운데는 꼭 산소가 100분제 97, 8% 그 이상 만파 생태의 산소가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 부족이 벌써 100분제 40이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100분제 70이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가운데 무엇 때문에 늘 폐경락하고 심장경락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혈액이 세 개의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적혈구는 전문 산소를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산소가 모자라게 되면 숨이 찹니다. 벌써 하품을 대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병 환자들은 자고 많이 자고 일어나는 것 같던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품을 하는 게 온종일 다른 사람이 두 배, 세 배 그 이상으로서 하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락은 심장경락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다는 건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전 한 단계에 그 국제적인 전염병이 돌 때 산소 파워를 측정하는 이기가 손톱 눈에다 딱 꽂는 그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벌써 100분제 96이라는 그게 나오게 되면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98% 이상 만파 상태의 산소가 심장혈의 파화 상태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여러 가지 여기에 요관되는 증상에 하품을 하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숨이 너무 차고 이런 거는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초온 창시만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자연적으로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했다가 나오시는 그때 그 진단을 보겠네. 팡찬이라면 집이라는 팡에 찬이라는 건 흔든다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나눕니다.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데 속하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에 속하는데요. 또 피가 들어오는 심방도 좌심방, 우심방 그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심실도 좌심실, 우심실 판막이 있고 심방의 피가 심실로 나가자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의 얼잔방, 산잔방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수축이완할 때 심장이 수축이완할 때 이 판막이 10만 차 열렸다 닫겠다 하는 이걸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은 누가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이런 역할을 하게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 판막이 너무 닫혀 있거나 너무 열려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혼미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번에 확 도랑물이 완전히 나오는 것처럼 수재가 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에서는 피가 그게 조절되어야 되는 게 조절하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꽉 닫혀있게 되면 피가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문제는 모두 관상동맥이 관리하게 되는

있는데요. 관상동맥은 전반 심장 근육안에 왕자행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관상동맥이 전반 심장 근육을 제대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상동맥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판막을 포함해서 이래서 지금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주사를 하거나 혹은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면 뇌혈전으로, 심장의 혈전이 뇌까지 올라가는 어간에 뇌동맥경화, 경동맥, 그게 많이 빵块이 생겨서 막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뇌출혈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뇌출혈은 뇌혈전을 모두어서 뇌졸중이라 하게 되는데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이미 주사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보온제품이 더 필요합니다. 4개리였던 5개리였던 주사를 몇 개리였던 지간에 이 제품 자체는 100%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놓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 뒤끝에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심장 근육에는 보통 세균으로 박테리아라서 오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그런데 뭘 오는가 하면 바이러스, 병독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병독성 감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독성 감기 뒤끝에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본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보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너무 많이 차면 심장내과에서 그거 천천히 방법으로서 물을 빼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연속해서 일정한 정도로 쌓여있다면 기본으로서 심장 공능이 정상 역할을 많이 방해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란 건 뭘 말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이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근육은 군살이 되고 맙니다. 군살이 되게 되면 정상 심장 근육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하는 이걸 방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면적이 점점 줄어들거나 다시 더 생성되지 않게 돼야 되는데 이걸 말해 비후성 심근증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바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이 유효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요하게 지금 심장병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어 부정맥은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균 심률은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정하면 됩니다. 떨어져서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심증,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 뒤 잔등이까지 아파납니다. 심근경색 중도로 중악에 막혔다. 중도는 40 내지 70%, 중악에는 70 내지 90%, 100% 막힌 거는 보통 뭐 주제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칼슘에 심장 가슴을 딱이고 거기에 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펑션도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만한 걸 비춰내자면 체력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료법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에서는 기본으로서 평생 들 수 있는 보건 제품 몇 가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청심환을 함께 견제해서 복용하시되 아스피린 작용편 100mg짜리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장용편이라 하면 장에서 용해하지 위에서 용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Q10에다가 오메가3 위유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아스피린 장용편이 잘 맞지 않는다면 아토바타딘, 루이스바타딘 가운데서 아토바타딘, 루이스바타딘 깡궁이거나 성궁 여기에 대해서 좀 일정한 주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기본 제품으로 하면서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길게 견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심장

0: 건강병을 범하기 쉽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가 있는 분들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을 범함에 있어서 너무 그 혈지가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이러한 분들이 쉽게 범하게 되어 있고,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차고 이런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은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위험한 질병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변이 너무 작거나 소변이 많이 한 번에 나가는 양은 작고 차수는 많이 작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심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니까 여러모로서 엉뚱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청단백 도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조혈 공급을 도와주고 백자양심화는 손을 떨거나 이런 분들한테 우수한 성분으로 네. 알려집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2: 저원 정심화는 징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욕도구, 복사삼 등 진...

0: 늘 회자되는 말이 있다. 재채기를 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거나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마치 그 속설이 들어맞는 것처럼 매소와 강청재가 아보와 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은 연이어 재채기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아보는 달리는 차 안에서 연이어 재채기를 했고 그 옆에 앉은 호생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 재채기를 했다. 이때 차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매우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도도도 함께 타고 있었다. 도도는 뒷좌석에서 앞좌석을 향해 종이를 건네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1: 우와, 정말 드물게 둘이 모두 연달아 재채기를 하네.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도 해야 하는데 몸 조심해.
0: 도도의 바로 옆에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한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이들의 중요한 투자 고객인 우 씨였다. 우 씨 역시 종이를 한 장 꺼내 코앞에 대고 힘차게 콧물을 풀며 짜증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밖에는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는데 일행은 소주로 가는 길이었다. 차 안의 일행은 소주에 도착할 때쯤 비가 조금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도는 이번 여정에 동행한 우 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도도는 우 씨를 향해 말했다.
1: 금방 비가 그칠 거고 모든 일정과 준비는 제가 다 마쳐뒀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하지만 우 씨는 도도를 보며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비 오는 날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다. 우 씨는 도도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2: 이번에 소주에 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무작정 데리고 가는 겁니까?
0: 도도는 순진한 척하며 그냥 교류 모임에 참석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우 씨는 전혀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우 씨는 손을 흔들며 도도의 말을 끊었고 그 사이 몇 통의 전화를 받고는 매우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했다.
2: 정말 짜증나네요. 갑자기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생기다니.
0: 도도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1: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요?
0: 우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도도는 인생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앞좌석의 호생도 좋게 받아들여라고 덧붙여 말했다. 우 씨는 그제야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호생과 아보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고 했다. 앞좌석의 아보는 재빨리 고맙다고 정중하게 대답했고 도도는 억울한 듯이 말했다.
1: 나도 얼굴이 있는데요. 저도 보고 기분 나아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0: 우 씨가 말했다. 나는 도도가 제일 싫어요. 도도는 사업할 때 목적성이 너무 강해서 전혀 순수하지 않아요.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주의 호텔에 도착했다. 도도의 예측이 꽤 정확했던 것인지 이때 밖에서 내리던 비는 이미 완전히 그쳤다. 아보, 호생, 도도, 우 씨 네 사람은 차에서 내려 호텔 객실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0: 있던 소수측 총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모두들 자리에 맞춰 나누어 앉았다. 소주측 총재는 일행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1: 아, 여러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해에서 서수까지 오는 길 정말 길고 힘들었죠? 아, 도도는 제 오랜 형제이니 편안하게 앉으시고 제가 먼저 한 잔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0: 모두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소주 총재는 참으로 쾌활한 성격이었고 주량도 매우 좋았다. 그 외에 동행한 봄 총재가 함께 있었는데 이 봄 총재 역시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한 차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주 총재는 오직 하나의 내부 개발 계획만을 언급했다. 그 내용은 너무나 황당하고 과장된 이야기로 참여하기만 하면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매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었다. 어쨌든 이 식사 시간 내내 소주 총재는 밖에 지인들이 모인 별도의 테이블에서 자리를 돌아다니며 매우 바빴고 계속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들어와 총재

0: 네 사람은 그 호텔 로비에 들어섰고 이제 막 식사를 마친 후라 그저 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 호생이 도도를 보며 말했다.
1: 식사 자체는 괜찮았는데 이 호텔은 마치 초대성에서
2: 절대 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갈 겁니다.
0: 도도는 급히 우씨 앞에 다가가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일 다시 자세히 얘기하고 장소를 바꾸겠다고 간청했다. 우씨는 콧소리를 내며 비웃었다.
2: 연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0: 도도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1: 아,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세요?
0: 우씨는 더욱 크게 말했다.
2: 내가 분명히 말해주겠습니다. 이런 낡은 침대, 낡은 이불, 낡은 베개, 나는 절대 이런 물건을 만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갈 겁니다.
0: 도도는 다가가 우씨의 팔을 붙잡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우씨는 도도를 힘껏 밀어냈다. 우씨는 호생과 아보를 향해 말했다.
2: 호생씨, 아보 청재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상해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0: 이때 침착한 아보가 도도를 조용히 끌고 복도로 나와 짧게 상의했고 마침내 도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보와 호생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옆방에서는 여전히 우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는 웃는 소리와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호생이 의아하며 아보를 보고 물었다.
1: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0: 아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1: 방금 내가 생각한 방법이야. 우씨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가 4성급이나 5성급 고급 호텔에 따로 묵도록 조치했어.
0: 호생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1: 아, 그렇구나. 이 우씨는 다투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참으로 독특하고 드문 인물이네. 이런 투자자는 절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분이야.
0: 아버는 도도의 잘못을 지적하며 말했다.
1: 도도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을 주장했어. 이런 불분명한 회의에 일행을 데리고 온 것이 잘못이었어.
0: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아 수다를 떨다가 아보가 조용히 백평의 소식에 대해 물었다.
1: 편지도 거의 오지 않아. 1989년에 회사 관계로 출국했을 때 명확히 3개월만 있다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벌써 5년 3개월이 넘었어. 백평이 가고 난 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차가워졌고 난 결국 따로 이사를 나왔지. 그 후 1991년 어느 날 장모님께서 나를 집에 부르셨어. 그리고 서랍을 열고 채무증서 한 장을 꺼내주셨는데 그 금액은 무려 인민폐 22,200원이었어. 장모님은 백평이 출국하기 전에 빌린 돈이니 내가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백평이 나에게 갚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드렸고 나머지 금액은 일주일 후에 가져다 드리기로 약속했어.
0: 허생은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1: 아휴,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금액이 2만 여원이었지만 만약 22만 원이었다면 어쩌나 싶어. 그때는 정말 어떻게 감당했을까? 나는 그때마다 백평이 전화로도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과는커녕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가끔

0: 전화가 와도 이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 아버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고, 후쟁은 텔레비전을 켜서 두 사람은 몇 가지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때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가 문을 열어보니 도도와 소주 범청재가 서 있었다. 아버는 의아하며 우 씨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도도는 우 씨는 이미 소주 대호텔에 안전하게 입주했으니 이제부터 세상이 완전히 평화로워졌다고 기쁘게 외쳤다. 그 옆에 있던 소주 범청재는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했다. 범청재는 오랫동안 남방에 살았지만 북방 사람이었기에 말할 때 가끔씩은 북방 억양이 드러나곤 했다. 범청재는 고개를 숙이며 접대가 잘 되지 않았다며 미안함을 전했고, 도도 역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가 이렇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아버가 직접 돈을 내서 우 씨를 고급 호텔에 따로 묵혔기 때문이었다. 범청재는 우 씨의 숙박비는 꼭 자신이 전액 지불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아버는 괜찮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네 사람은 다시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약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호생이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다. 호생이 시간을 말하자 도도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1: 시간이 정말 늦었네. 함께 밖에 나갈 의향 있어?
0: 아버는 피곤한 듯이 쉬고 싶다고 말했다. 도도는 야식을 먹으러 나가자고 제안했고, 호생은 그냥 호텔에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도는 말하고 나니 오히려 배가 더 고프다며 근처에 음식을 맛있게 하는 작은 식당이 있는데 먹고 돌아와 쉬자고 했다. 범청재도 함께 나가서 마음을 풀어보자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도도와 범청재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네 사람은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한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미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호텔 대문에는 무려 두 개의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고 범청재는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다. 한참을 부르고 나서야 문이 조금 열리며 여성의 목소리가 소주 방언으로 느리게 들려왔다.
2: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밤중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0: 도도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자는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여자는 이곳의 규정은 한밤중에는 손님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도는 호텔이 한밤중에 문을 잠그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빨리 문을 열으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이곳이 작은 숙박소인 줄 모르냐고 되물었다. 이 말에 범청재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오늘 일행을 모신 주최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 학교 전임 부회장 림금장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단행간 우왕청에서의 교원 사업을 하면서 문학창작을 견제해온 황희숙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황희숙 시인의 프로필부터 부탁드립니다.
1: 예, 황희숙 시인은 1959년에 길림성 훈춘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왕청형 서위자 소학교 또 거기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1986년에 연변 사범학교를 나왔습니다. 길림성 교육학원 또 그 문헌문 전업 또 수료했고 1977년에 교육사업에 참가해서 2014년 퇴직할 때까지 줄곧 교직사업에 종사했습니다. 연변작가협회 문학강습반도 또 수료했고 2009년에 연변작가협회도 가입하고 연변교원시조문학회 부회장, 시몽문학회 부회장, 연변동북아문학연구회 회원, 그리고 2023년 6월에는 또 해외에서의 동시대상의 수상작품집으로 동시집 성의꽃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시집 지워진 글씨 이런 책도 출간했습니다. 세계 동시문학상 그리고 리우문학상 등 여러 가지 상을 수상했습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이 황희숙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1: 예, 일전에 위신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언어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일상 언어를 미학적 언어로 조합해서 새롭게 창작한 것이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을 동심으로 표현한 것이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동심이 맑은 하늘을 닦아가면서 맑고 깨끗한 마음과 자세로 동시를 썼으며 앞으로 아동문학의 길이 더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니 2023년 6월에 출판한 동시집 성의 꽃이 머리말에서의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글 쓴다는 것은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돈벌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야 합니다. 하지만 책 읽기를 좋아했기에 저는 단연 문학이 언덕길에 올라섰습니다. 교사직에 근무할 때 도서관리를 한 적이 있는데 짬짬이 도서실에 있는 책들을 한 권 한 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하게 문삼석 시인이 동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짤막한 동시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었습니다.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재미있는 동시를 쓸 수 있을까? 나도 동시를 쓰고 싶었다. 그래서 동시란 웅덩이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한 수, 두 수 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제법 상도 두루 받아안고

0: 숫자도 몇 개 내게 되었습니다. 동시를 쓸수록 동심이 맑은 하늘을 닦아가면서 자신의 소양을 자주 돌이켜보게 됩니다. 동심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과 자세로 아동문학의 길에 충실하겠습니다. 은사 최령관 시인님과 시 바른길로 이끌어준 시몽문학회 김현순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해외 동시문학상으로 뽑아주신 고마운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 네, 그래 말에 황희숙 시인의 구체의 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빗방울입니다.
2: 빗방울 황희숙. 방울새들이 빨래줄에 조롱조롱 앉아 노래 부른다. 개구쟁이 바람이 휙휙 휘파람 불면 하얀 새들 놀라서 포르르 포르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네.
0: 예, 이 동시의 포인트는 이 빨랫줄에 지금 조롱조롱 앉아 노래 부르는 그 빗방울을 방울새로 본 것입니다. 즉 빗방울이 그 상관물이 새입니다. 그런데 개구쟁이 바람이 휙휙 휘파람 불면 하얀 새들이 놀라서 포르르 포르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고 씁니다. 아주 그 형상적으로 썼습니다. 비가 와서 빨랫줄에 매달린 빗방울들이 바람이 불자 떨어져 버리는 것을 하얀 새들이 놀라서 포르르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한낮의 빗방울인데 이렇게 살아서 숨쉬게 쓴 게 바로 황시인이 재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소낙비입니다.
2: 소낙비 황희숙. 하늘 할아버지 노하여 대통 두드리며 호통쳐요. 덜덜덜 떨던 구름나라 아기들 하나둘 호수에 뛰어내려요. 아, 저걸 어쩌나. 호수가 품벌려 받아주지요.
0: 이 동시에서는 또 소나기가 꽈르릉 터지는 소리를 할아버지가 대통 두드리며 호통치는 소리로 들은 것이 아주 기발합니다. 즉 소나기 상과물을 할아버지 대통 두드리는 소리로 찾았죠. 장난이 심한 애들을 보고 이놈들아 하며 대통을 두드리는 우리들 할아버지를 눈앞에 무섭게 보는 듯합니다. 할아버지 그 으름장 놓는 소리와 꽈르릉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나기 소리를 그것 같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더니 구름나라 아기들 하나 둘 호수에 뛰어내린다고 또 썼습니다. 더구나 기발한 것은 뛰어내린 아이들 즉 빗방울을 말하죠. 즉 빗방울을 보고 저걸 어쩌나 근심하던 호수가 그 넓은 품을 한껏 벌려 안아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나기를 대통 두드리는 할아버지 호통치는 소리를 그 소나기 우는 소리로 듣고 빗방울이 뛰어내리는 걸 또 호수가 받아 안아주는 것 모두의 기발한 그 시인이 상상으로 완성한 게 돋보입니다. 시가 할아버지와 하늘과 구름과 호수가 한데에 엉켜서 새로운 아름답고 멋진 화면을 우리들 눈앞에 펼쳐줍니다. 참 멋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다음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2: 첫눈 황희숙. 산골짜기 하얀 종이장에 다람쥐랑 오소리랑 까토리랑 출근 도장 꾹꾹 찍네. 삐뚤삐뚤 빼뚤빼뚤 누가 출석하지 않았나 바람이 왔다 갔다 확인합니다.
0: 이번에는 또 첫눈을 식감으로 택했는데 장소는 산골짜기입니다. 즉 산골짜기에 내린 첫눈을 쓴 거죠. 먼저는 첫눈을 하얀 종이장으로 본 겁니다. 다음 먹잇감을 찾느라 분주히 쏟아낸 다람쥐랑 오소리랑 까투리랑 이런 것들이 발자국을 하얀 종이 위에 철근 도장 꾹꾹 찍는다고 썼습니다. 하얗게 눈이 내렸으니 먹이가 다 눈 속에 파묻어 버렸겠죠. 그래서 먹이 찾아 쏟아낸 동물

사람들을 지금 들춰낸 겁니다. 저도 처음 읽을 때 왜서 하필이면 첫눈이 내린 곳을 산골짜기로 택했을까 의문스러운데 읽어나려 가면 볼까? 다람쥐랑 오소리랑 까투리랑은 아마도 산골짜기 같은 데서야 있음직하죠. 그래서 시는 일부러 첫눈이 내린 곳을 산골짜기로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삐뚤삐뚤 빼뚤빼뚤이라는 상징부사를 선택한 것도 좋았지만 더구나 그걸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출근 안 했나 확인한다고 썼습니다. 바람까지도 의인화해서 잘 표현했습니다. 역시 형상이 잘 살아난 좋은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주차장입니다.
1: 주차장 황희수. 주차장은 커다란 그릇이다. 검은 참깨로 빚은 까만 빵 담고 하얀 밀가루로 만든 과자도 담고 빨간 딸기 꽃무늬 단슬기도 담았다.
2: 예, 이번에는 이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주차장의 상관물은 이 그릇으로 찾았습니다. 검은 차는 검은 참깨로 빚은 까만 빵, 이런 것으로 상관물을 찾았고, 하얀색 차는 또 하얀 밀가루로 만든 과자로 상관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차는 빨간 딸기로. 지금 이 그런 차들이 지금 커다란 그릇에 담기는 거죠. 주차장을 그릇으로 본 거나 차량들을 빵이나 과자로 또 딸기로 본 것은 아마도 황희숙 시인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착상이 기발하고 동시가 빵이나 딸기처럼 싱싱하게 살아났습니다. 황 시인이 현대동시 창작 기술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병아리입니다.
1: 병아리 황희수. 노란 털실 뭉치 대굴대굴 굴러가며 삐약삐약. 노란 탁구공 톡톡톡 튀며 삐약삐약. 노란 꽃송이 한들한들 춤추며 삐약삐약.
2: 예, 이번에는 그 흔히 볼 수 있는 병아리를 쓰고 있는데, 천연에서는 병아리를 대굴대굴 굴러가며 삐약삐약 노래하는 노란 털뭉치로 보았고, 두 번째 연에서는 병아리를 톡톡 튀며 삐약삐약 노래하는 노란 탁구공으로 보았으며, 그것도 모자라서의 마지막 연에서는 병아리를 한들한들 춤추며 삐약삐약 노래하는 노란 꽃송이로 보았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예.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초인종입니다.
2: 초인종, 황희수. 하늘집에 초인종 두 개 있다. 낮이면 구름들이 딩동딩동. 햇님 댁에 초인종 살짝 눌러보고. 밤이면 별들이 딩동댕동. 달림 댁에 초인종 가만히 눌러본다.
0: 예, 이 동심리 하늘나라 햇님과 달림을 지금 초인종으로 본 것이 그 포인트입니다. 낮에는 구름들이 햇님 초인종 살짝 눌러보고 밤에는 별들이 달림 초인종을 가만히 눌러본다고 썼습니다. 그 무슨 교육적 가치 같은 것은 직접 드러나진 않았지만 때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사물을 묘사한 것도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햇님 달림을 초인종으로 본 자체가 기발한 상상입니다. 이렇게 우주 속 대자연 속 이끌 노래하면서도 또 살짝이나 가만히 등 형용사를 쓴 것은 시인이 세심한 글솜씨를 잘 말해줍니다. 남이 집 초인종을 누르니까 예, 좀 조심스럽겠죠.
1: 예, 아마 여기서 그 초인종, 예, 뭐 햇님 달림에서 초인종을 누른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는 좀 그 개발적인 역할을 일으키는 또
0: 아 그렇죠. 예. 예. 어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1: 예.
0: 감히 하늘이 나타나도 예. 아 이거 조그만 초인종을 또 눌러서 그 아래 이야기들 예, 전개시키는.
1: 그러니까 이 애들은 또 집에서 그 내 생활 속에서 초인종을 많이 보니까
0: 그렇죠.
1: 아 초인종을 예. 아 이분은 이렇게 햇님과 달림을 연계시켰는데 어, 나는 또 초인종을 뭐 달리 또 다른 그걸로 전화해서 또 그 상상을 펼쳐볼 수도 있겠는가.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상상의 공간을 더 확대시켜줘.
1: 네. 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호수 1입니다.
1: 호수 1 황희수. 잠자리가 꽁지로 동그라미 그려놓고 골라놓은 금붕어 하나둘 놓아주며 쬐꼬만 기포 평평 띄우며 요술 피운다. 햇살은 물에 빠진 구름을 건진다.
2: 이 동시는 한 폭의 수채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시인이 북끝에서 그려진 수채화를

0: 한번 들여다본다면 먼저에 잠자리가 날면서 꽁치로 톡톡 호수물을 다치면서 파문을 그려놓는데 그걸 동그라미 그려놓고라고 붙질했고 다음 팔팔한 걸 골라놓은 금붕어들이 노를 젓는다고 또 노를 젓으면서 놀고 있다고 붓끝을 놀리는가 하면 기포까지 퐁퐁 띄워 올리며 엿을 피운다고 또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햇살이 물에 빠진 구름을 건진다고 붓을 놀렸습니다. 즉 햇살이 물에 빠져서 물속에 빗긴 하얀 구름을 건진다고 묘사했습니다. 진짜 호수를 한 폭이 그 아름다운 수채화로 우리들 눈앞에 펼쳐놓았습니다.
1: 네. 이번에는 호수 2입니다.
2: 호수 2 황희수 동그란 웅덩이에 낮으면 동동 떠가던 구름이 쿵 하고 뛰어내리고 밤이면 숨바꼭질 놀던 달과 별들이 퐁퐁 뛰어내린다. 웅덩이는 친구도 많다.
0: 이 동시에 방금 위에서 살펴본 호수 1과 자매편을 할 수 있는데 역시 호수를 쓴 것인데 우이 호수와는 완전 다른 각도로 이번에는 이 호수를 동그란 웅덩이로 보고 낮에는 동동 떠가던 구름이 쿵 하고 뛰어내린다고 하고 이런에서는 이 밤이면 숨바꼭질 놀던 달과 별들이 펑펑 뛰어내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구름, 달, 별들이 모두 뛰어드니까 결론은 이 웅덩이는 친구도 많다라고 정결했습니다. 한날이 웅덩이 떠가던 구름이랑 달과 별이랑 인입해 놓으니까 동시가 한결 그 아름다워졌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청소기입니다.
2: 청소기 황희숙 우리 집 다먹거리 머리카락은 쩝쩝 씹어먹고 종잇장은 사락사락 갉아먹어라. 오물오물 먼지도 냠냠 맛있게 먹어라.
0: 예, 이 동시는 그냥 그 평범한 청소기 즉 그 흡진기 시천치 그 흡진기가 우리 집 바닥의 쓰레기를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은 쩝쩝 씹어먹고 종이장은 사락사락 갉아먹고 그 다음에 먼지는 또 오물오물 냠냠 맛있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 먹어버리는 게 맞죠. 한낱 흡진기를 이렇게 깨끗함을 추구하는 멋진 청소공으로 표현하니 흡진기 한테서도 소중한 면이 보이게 함으로써 자라난 아이들로 하여금 사물이 우점을 가려볼 줄 알게 하고 흡진기란 노동도구를 한결 소중히 여기고 아끼도록 하는 그런 그 교양적 가치도 살짝 부여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0: 네, 이분의 감상을 동시 제목은 필통입니다.
1: 필통, 황희숙. 빨간 층집에 재간둥이들이 살고 있어요. 우층에는 미끈한 자노나 거리 측량하고, 아래층에는 연필오빠 사락사락 기록을 하고, 고무지옥의 동생

0: 조심조심 연필 오빠뒤 따라다녀요.
1: 예, 언제부턴가에 필통도 2층짜리 3층짜리 필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서 쓰다시피 우층 아래층에 각기 그 알맞는 것들을 담아두죠. 이 작품에서 본 것처럼 우층에는 잣대, 아래층에는 연필, 고무지우개, 예, 그 연필말 따라다니니까. 그 다음에 연필이 틀리게 쓴 글자들도 지어줄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서 역시 의인화 수법이 잘 사용되었는데 잣대는 누나라 했습니다. 잣대 누나. 거리랑 측량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그 연필은 또 오빠. 연필 오빠는 사락사락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고무주기는 또 동생으로 봤습니다. 고무주기와 동생은 조심조심 연필 오빠 뒤만 따라다니면서 틀린 것이 없냐 살펴본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인격화함으로써 시가 더욱 다정하게 아이들 곁에 다가가게 만들었죠. 사실 이 의인화란 수법은 아주 간단하고 정하기 좀 쉬운 수법인데 적당하게 작품에서 사용하면 놀라운 효과를 발생합니다. 작품을 더욱 입체감이 나게 하고 더욱 형상적으로 우리들 가까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2: 네, 다음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밧줄 당기기입니다.
0: 밧줄 당기기 황희수. 해와 달은 줄 당기기 해요. 해는 동산 뒤에서 얼굴 빨개서 당기고, 달은 서산에서 얼굴 노랗게 물들어 당겨요. 아차, 달은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1: 예, 이 동시도 참 재밌게 엮었습니다. 지금 밧줄 당기를 하는데 그 주인공은 해와 달이라고 썼습니다. 해는 동산 뒤에서 얼굴을 빨개서 당기고, 달은 서산에서 얼굴을 노랗게 물들어 당겨요. 근데 달이 아차 벌렁 넘어졌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해가 동산에서 솟아오르니까 동산 뒤에서 당긴다고 하고, 또 해가 빨가니까 얼굴을 빨개서 당긴다고 했고, 또 달은 서산으로 넘어가니까 서산에서 당긴다고 했고, 저녁달이 노란 색깔이니까 얼굴 노랗게 물들어 당긴다고 했습니다. 벌렁 뒤로 넘어졌다는 거니 달이 서산에 꼴깍 넘어간 걸 말하는 거죠. 참 그 자연이 해와 달이 생활계적을 따와서 멋진 동시를 엮어내는데 참 관찰력과 상상력이 기발하고 엉뚱한, 감히 해와 달을 밧줄 당기기 시키다는 자체가 큰 상상의 공간이죠. 시인의 눈길이 아니라면 이런 걸 발견할 수 없겠죠.
2: 네. 다음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팽이입니다.
0: 팽이 황희숙. 하얀 무대에서 공연 시작했어요. 잔잔히 흐르는 바이올린 연주곡에 칠세곳 단장한 애들 뱅글뱅글 물동이 춤추어요. 빙빙 귀맞전 소리에 바람도 손잡고 함께 춤추네요.
1: 예, 지금이 팽이가 얼음 위에서 막 뱅글뱅글 돌아가며 도도를 하는 걸 하얀 무대에서 공연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파는 팽이는 보통 알록달록한 색채를 한 건데 시인은 그걸 칠색 옷 단장한 애들이라고, 그런 애들이 뱅글뱅글 물동이 춤을 춘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신통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빙빙 김맛전 노래에 바람도 손잡고 함께 춤춘다고 했습니다. 얼음에서 돌아가는 팽이를 하얀 무도에서 물동이 춤을 추는 애들로 본 것이 참 신통하고 기발합니다.
2: 네, 이번에 감상할 동시 제목은 우박입니다.
0: 우박 황희수. 구름이 삐그덕삐그덕 풍구 돌리어 불꽃 튕긴다. 팡팡팡 옥수수 튀기 좌르르 좌르르 하얗게 하얗게 쏟아져 내린다.

0: 예, 이 동시는 엉뚱하게도 우박이 내린 장면을 이 옥수수 튀우는 모습으로 비유한 것이 엉뚱하고 기발합니다. 어릴 적에 옥수수 튀우는 사람 옆에 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옥수수 알이 일정한 정도로 가열되면 빵 하고 양철통 같은 그 안에서 터지는데 터진 다음에는 좔 소리가 나죠. 그 다음 주머니를 아구리에 대고 또 좔 쏟아내면 김이 문문하는 옥수수 튀우개가 한가마니씩 나오죠. 지금 좀 보기 드문 그런 그 풍경인데 저는 어렸을 때 자주 봤댔어. 시인도 아마 저와 나이가 비슷하니까 자주 본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우박이 내린 장면과 옥수수 튀우개를 만드는 장면을 연결시킨 것이 묘합니다. 역시 시인만이 상상해낼 수 있는 시적 예민함이요, 생활의 처치에서 시를 발견해낸 그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황희숙 시인의 기발하고 알찬 현대동시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여행과 같죠? 허복순 작사, 오용란 작곡으로 된 인생은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향기를 담은 멜로디, 최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 향기를 들려드립니다.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인 부부의 그 깊은 사랑을 노래한 가요.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으로 된 부부를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기억은 향기로 남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죠. 김인덕 작사, 윤금남 작곡으로 된 그대의 향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신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 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개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최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5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기한이 5일절 좌우로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5월 10일까지 우대활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요 시간을 바짝 잘 파악하시고 제때 이용하시겠다며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퍼센트를 적게 써도 높게 주는 이런 우대활동이 진행되면서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는 15각에 15각 결국 세신이라는 10각에 10각을 주면서 그게 홍광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눈병치료약품은 12각에 12각을 주면서 안부치료이기가 따라가는데요. 이번에 특히 홍광치료이기라는 것은 특수한 치료이기입니다. 지금 새 시대에 들어서서 여러모 다각도로서 치료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이기들도 나타나고 치료 방법도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전에는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거기를 직접 수술칼로 가르고 그 안에 거부 지워내고 이렇게 했지만 해도 지금은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우수한 방법이 생기면서 전자칼로 떼내는 이런 방법들인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수한 치료 방법 가운데서 홍광치료이기라는 이런 새로운 그 전자치료이기가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광치료이기는 쓰기도 편리하고 비교적 그 쓰는 범위가 광범합니다. 만약에 어디 콩팥질 문제가 생긴다면 콩팥 그 부위에다 딱 광선을 비추게다면 우리가 소외되는 600 내지 700 남이 그 안에 속하는 홍광이 딱 거기에 세포를 통해서 침투가 되게다면 어느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어느 부위 세포 대사가 정상으로 되지 못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런다면 그 부위에 대고 이 홍광을 딱 비추게다면 우리 사람들이 가시광선 안에 속하는데 흡수할 수 있는 광선 이 제품 자체는 죄악에 세균성 염증과 무균성 염증 모두 해결해주는 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리로실에 가게 되면 홍광치료기를 이용해서 주약에 우리 여러 개 기관을 물리치료를 해주게 되었는데 이 홍광치료기는 기실에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하버드대학의 이학부 주임인 딴마의 이사가 이 제품을 연구에 발명 성공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제품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지광치료이기라는 게 그러니까 지광치료이기가 많이 보편적으로서 어디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지어 어디에 우리 노인방 같은 게 생겨도 그 피부에 어느 짐 같은 게 생겨도 지광료법으로 그거 즉각 그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광치료료법을 초과하는 바로 광학치료이기, 홍광치료이기가 더 보편적으로서 지광치료이기를 대체하게 되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균성 염증이라 하게 되면 콩팥질 염증이 생겼거나 폐염증이 생겼거나 이럴 때게 되면 항균소를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균소를 쓰게 되면 바로 간에 부담이 가고 부작용이 큰데 이 제품 자체는 항균소를 쓸 필요 없이 이거 딱 조이게 되면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확실하고 그런다면은 그 어디 상처 자국도 없고 이렇게 우수한 치료기가 발명되었는데요. 그의 무균성 염증이라면 관절통으로 나타나는 관절염이라 이렇게 하게 되었죠. 네. 이 관절염은 직접적으로서 항균소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균성 염증인데 이걸 치료하는데 바로 홍광치료이기를 쓰게 되면 과성용의 거의 4,980원에 해당하는 이 1억이기를 하나만 딱 안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는 이거 세신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위아프고에 속이 그냥 더불어 가면 소화 안 되고, 어느 하루 가도 돼, 배가 아픈가 하면 몰랐습니다.
1: 예.
2: 그래 놓으니까 밤은 머리에 사람 매고 했는데, 예, 이게 세심히를 쓰고서, 예, 위 아프지 않고 소화 잘 되니, 예, 밥 맛이 당기고, 예,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아, 그렇죠.
2: 예, 그리고 이게 콩팥이 좋지 않고 또 이게 방광염이 여덟염이 있어 나가지고 예, 소변 볼 때는 아프고 이게 뭔가 소리도 소변이 나오고 재채기에도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그래 놓으니까 예, 유출하면 예, 이 실수할까봐 유출하기나 연거를 했습니다.
1: 그렇죠. 콩팥이 하니까 예. 그럴 수밖에요. 예.
2: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심히로 먹은 다음 또 야,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니까 예, 지금 시료 놓고 유출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그렇죠.
2: 와서 보니 예, 효과 영 빠릅니다. 이야기가 영 좋습니다. 예. 지금 그래 예, 이거 전이방사를 지금 문의하자는데 우리 언니가 예, 장인에게 내경세워 하는데 어제 지금도 혈압이 파동이 심하지 심리도 예, 어쨌든 또 영 빨리 뛰고 또 계속 어제 안전하서나 하품을 다 그 하면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전이방사를 쓰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지금 문의해달라 그럽니다.
1: 아, 잘 문의하셨는데요. 언니분이 이미 뇌졸중 위험에 지금 정도에서 새롭게 또 노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어 있고 그런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에 있어서는 천이박사 그리고 그 외 40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한다는 천이박사 이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쓰게 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느 부분에 지금 어긋나는 이런 대사가 진행된다면 그걸 신호 전달해서 규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반신 제대로 못 쓰거나 이렇다면 그걸 바로 이 세포 내 신호를 그 받아들여가지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이게 장숙이고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라는데 중코웬에 이런 처방으로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첫째 2차로서 체포해 오는 걸 막아주게 되어 있고 이 두 번째는 중풍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데는 이 제품을 능가할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황차 이번에 좀 양을 조절해서 쓰게 되면 여기에 홍광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건 딱 그게 다 모든 조절 그 공동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에 혹은 뇌에 특히 콩팥에 이렇게 콩팥이 좋아야 심장이 좋아지게 되는데 홍강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천합니다.
2: 아, 그럼 예, 오늘 배달받아 예, 쓰겠다는 거랍니다.
1: 예. 예.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번입니다.
2: 501-7766,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이게 이제 갱생 후부터 혈압이 온정화되고 항상 그래 놓으니 머리 아프고 어제는 찢어져 납니다. 기억력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심장도 이런 여러 가지 약 먹었는데 큰 호도 못 보다 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전염박사 듣고 먹고 있는데 머리 아프지 않고 어정쩡이 안 납니다.
1: 그럼요.
3: 예, 기억력이 좋아지고 아 그렇게 심장에 후두떨김에 식은땀 나는 게 조금 예, 떨림도 없고 식은땀도 완전 안 납니다. 난.
1: 어,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내가 이게 서신을 물어봅시다. 우리 형님이 이게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예, 기름진 음식 좀 먹으면 설사리 자주 합니다.
1: 예.
3: 예, 그래, 거기다, 아, 전리세 비단에 고생한데, 이 서신으로 맞을 것 같은데, 문의한데, 어떻습니까?
1: 어, 이제 말씀한 그 형님의 몇 가지 그 증상 자체는, 이, 세신일호가 너무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한테는 이 제품이 전립선의 문제가 전립선, 거기에다가 딱 이거 비축해다면, 자기절로 전립선이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전열선이 위축되고 정상으로서 콩팥 공능이 유지되게 되었는데 특히 이번에 홍광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전열선에 문제가 있거나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여성 남성 포함해서 이 제품이 지금 대량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노벨상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이 이번에 따라가니까 최신이라를 구복하시면서 홍광치료기를 쓰게 되면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여기에 또 32가지 좋은 중약제 전로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분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리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번에 우리한테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이번에 배달 받아서 좀 쓰자고 합니다. 그래, 예.
1: 예, 예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저는 명소방에서 왔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눈이 항상 깔깔하고요. 바람 맞으면 또 눈물 납니다. 그게 이런 사람 많이 좋아서 입었으니까.
1: 예.
4: 그리고 무지하다 뿌옇게 보이고, 예. 그것도 좋고, 예. 그 다음 물처 두 개, 어떤 데 두 개도 보인다 말이면.
1: 예.
4: 이것도 많이 좀, 그럴 때, 저도 변호사에서는 물처가 핸드폰을 보면 남들이 반하다 내년에는 심리하게 보이더라고요.
1: 계속 뿌옇죠.
4: 예, 예. 근데 예. 이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4: 이렇게 보면. 예. 이게 사람 먼저 사람 잘 못 봅니다. 한 10m 예. 밖에 사람인데, 요, 아껴다 와야 뭐든, 아, 이게 잘 모아라 보죠.
1: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4: 예, 많이 예. 떨어졌는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제 눈약은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명서봤으니까 좀, 약간 효과 봅니다.
1: 명서방은 알아줍니다. 눈병치료에서 예, 그래, 긍정적인 효과를 봅니다.
4: 예. 예. 또 이분 활동하네요. 12화 싸고, 예. 하나 물어보고는, 천이 박사, 저희 누나가, 예. 갑상선에, 류가 있다, 종류가 있답니다. 이런 사람 쓰면 어떻습니까?
1: 그거 포함해서 좋습니다. 이게, 심지어 여기 설명된 데 이야기하다면, 항종양 이런 효과도 보고, 항암 효과에서 많은 보조적인 치료 효과도 보게 되어 있다. 이런 설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에 류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심장 功能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이 제품 빨리 시작하라 하세요. 그러면서 이번에 홍광 치료이기가 그게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에다 그거 딱 비추게 되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질 겁니다. 이번에 이게 기회입니다. 천희 박사 쓰면서 이번에 홍광 치료이기가 따라가니까 이 두 가지 결합하면 기본 큰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호전이 올 수 있을 겁니다.
4: 예, 그럼 천희 박사와 이제 그 명수방은 주문하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녀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 천희 박사를 얻은 한 반년 썼습니다. 왜 썼는가 하게 되면 한 3년 전에 예, 부위 한번 왔었습니다. 받았습니다.
1: 아, 예.
5: 예, 그 후부터는, 자꾸만 혈압이가 미네, 저기, 온정 안 되고,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리고 머리가 항상 어지러워서, 예, 곧장 못 하고, 그리고 이 반신이, 이쪽 한쪽 팔에하고, 한쪽 다리에, 미네, 소위, 저래서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저리다 하고, 그 다음 밤에 뭐, 이게, 마모기 막 오고, 자꾸만, 예, 그리고 이게, 손발이 너무 차갑, 냉해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 차갑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1: 얼음장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5: 예, 예 얼음장 같아서 두꺼운, 그 야마도 두꺼운 거 신고, 옷도 두꺼운 거 입는 것도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밤잠 못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임 박사 갔다가 지금 한 반년 얻은 구도 있었는데, 예, 지금 혈압 조절은 그 뭐 완전 잘 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1: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천희 박사를 써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지금 손발이 잠깐만 마음 이렇게 저려나고 차갑던 것도 지금 많이 온화온해나고 이런 증세도 완전 이렇습니다. 저는.
1: 음양 조절하고 서의적으로 말하면 순환장애 신경말초 부분까지 피가 갔다 기혈부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콤파지 예. 양이 부족해서 직접 심장에 영향 주는 겁니다.
5: 그리고 잠이네 못 자면서 내 이렇게 그래도 것도 잠도 지금 잘 자고 지금 어제 아침에 하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한 반시간씩 활동도 하고
1: 그러면 됩니다. 활동해야 됩니다. 예, 예
5: 지금 잘 좋아졌습니다.
1: 예.
5: 예, 그래 이런 좋은 약에 이렇게 써서 효과가 잘 볼지 좀 한 구두약 더 싸서 올해 더 쓰려고요. 오늘 저 이모님께 15가 더 야달 박히시다, 선생님.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성적이 10일까지 진행되는데, 특수한 우대 활동이니까 잘 이용만 하신다면, 이제 누님분이 다시 2차, 3차로 증폐 오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게 또, 그, 홍광 치료이가 좋은 이가 따라가는가,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 없고, 콤파체 문제가 없고, 혈압의 문제가 없고, 새로운 증폐 오는 걸 막아주는 데는 이 제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이기까지 좋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거에 세신이로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이 전열선염이 너무 심해서 한날 밤에 소변은 한 일에 뿜뿜다. 제가 밤이 잘 쉬지 못한다.
1: 잘 수 없죠. 하루 종일 네 대 번 일어나고 나면 잠 잘 수 없죠.
2: 제가 밤이 자지 못할까. 또 매기 없고에 그리고 아래 다리도 매기 없고 다리도 저리고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 잘 못 쉬거나 매기 없고에 식사도 잘 못하고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신이로를 쓴다면 어두노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일을 안 한다. 그래 놓거나 얘 살 것 같단다. 정신하고 얘 그리고 이 다리도 맥이 난단다. 이 무릎 관절이 항상 기어올라오고 그렇던 게 그것도 일 없어지고 와용 신기하단다.
1: 그렇죠.
2: 그리고 소리에 이번에 그 세신이로로 어쨌든 남자들이 한번 걸리면 잘 말아야 듣습니다.
1: 그렇죠.
2: 낫긴 나사도 그래서 이번에 그 열과고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게인다.
1: 그래 가세요. 예예. 이번에 우달떠에서 오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도 지금 이 저기 천이 박사를 지금 주는 난 주약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이래면 썼는데 야, 이 약 정말 명약이겠다.
1: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으니까 예, 비교가 되지 않죠.
6: 정말 따옵니다. 예. 이 경우 예. 단계가. 예, 어쨌든 이 머리가 저 신앙의 입장과 그 정신이 해결되면서 경력이 차, 경력이 좋아 차단합니다. 이래, 이래 잠이 들어서 아, 양을 저기 나실까 벌써 양을 잔적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 저기 이게 내 물건 입장과 이런 목적지 갔다가는 고단에 가면 잊어먹는다고 합니다. 가면서 고관을 걸 때 알면데 이렇게 영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하더라고 합니다. 이래서 내 이거 선생 강의 듣고 이거 또 이야기 여러분들 쓰기가 이 밤에 좋대 썼는데 안 그랬을 게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저 세심이로는 집사람과 야 소변이 어찌 빈번한지 그래도 뭐, 아 40분이나 반시간이 안 넘으면 소변 넣고 하면 잘 수 없다고 합니다. 낮에는 눈 두드려놔가니까 낮 잠에 전화기는 못 잔다고 합니다. 잠 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 세신으로 쓰면서 아 귀에서 직접 소리락이 나지 허리 아프다지 아 이래서 썼는데 야 정말 벌써 두 달 됐거니 이 소변 차수가 완전히 쪼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 넣었다 썼는데 지금 내 기관상 해결 받았다고
1: 예.
6: 이 약이 어쨌든 이 두 알 잘 명약인데 이거 논의에 들어가서 이거 이 약은 어떤 장기적으로 좀 극복해 쓰인다고 합니다.
1: 그렇죠.
6: 예, 이 그 대장이 정말 간단치 않다 이게. 예, 우리 이번에 이 활동에서 어떻게 좀 두 아이 다 빼다봤다.
1: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분이 전열선의 남자들이 저녁에 잠 자기 힘들어지고 소변 차수가 작고 이렇다 하게 되면 전열선의 문제는 홍강치료기가 해결합니다. 제가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홍강치료기가 이번에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남성들이 전열선은 따로 뭐 큰 병원의 리더실에 찾아가서 돈만 내고 할 필요가 없이 이번에 선물로 주게 돼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쓰면서 약을 세신이로 드시고 하게 되면 남성들은 어지간한 건강의 이상은 여기에서 거의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특히 세신이로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쓰면서 드시면서 홍강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완매한 새로운 청춘 이 또 처방이 쭉커맨 원사의 처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건데 열심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예, 잘 알았습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천이박사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코웬이라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오. 보통 이학계통에서 자연과학에서는 제일 첨단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처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세신 1호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건파 功능이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뭐 여러 개 기관이 다 그 공능이 저하되고 여러 개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심장의 문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를 많이 직접적으로 영향받게 되었는데 기신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권팥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랜 그 만성 질병, 왕거성 질병, 오랜 질병 이런

0: 기술은 건파츠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건파츠 이해하게 되면 뭐 물론 건파츠 직접 하는 역할 자체를 신주골 신주수 건파츠도 가이처의 귀까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골격에 문제가 생기고 소변에 문제가 생기고 귀가 슬들리고 건파츠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황차 건파츠 문제가 생기게 되면 1분에 건파츠에 들어오는 혈액이랑이 두근 1분에 두근 능이야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혈액이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데 지금 심장 功能이 약화는 누가 부르게 되어 있는가? 건파츠 약화가 심장 功能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고 심장 功能의 약화가 뇌혈관을 부르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녹혈증은 그러니까 뭐 녹혈증이라는 건 사슴이 피인데 사슴이 피면 혈압이 오르면 어떻게 하겠는가? 문제 없습니다. 이쪽에 제왕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전녹근하고 32가지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나흘 복용하고 세신이로 하루 복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곰팡 문제, 오진간은 소화계통의 문제, 호흡계통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간과 곰팡체의 영향을 받는 게 항상 두려워지고 있는데요. 간과 곰팡체를 도와주는 성분이 전녹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장진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녹근 사슴이 전반은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처방에 이 사슴이 전반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슴이 피가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효과성을 항상 보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다른 처방에서 쓸 수 없는 특수 처방이 바로 그러니까 중코웬의 처방 세신이로에 여기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치료이기도 좋고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0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3월 스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미녀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도도와 범총재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네 사람은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한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미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호텔 대문에는 무려 두 개의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고 범총재는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다. 한참을 부르고 나서야 문이 조금 열리며 여성의 목소리가 소주 방언으로 느리게 들려왔다.
1: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밤중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0: 도도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자는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여자는 이곳의 규정은 한밤중에는 손님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도는 호텔이 한밤중에 문을 잠그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빨리 문을 열으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이곳이 작은 숙박소인 줄 모르냐고 되물었다. 이 말에 범총재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오늘 일행을 모신 주최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범총재는 짙은 북방 억양으로 강하게 말했다.
2: 우리에게 정말 긴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빨리 문을 여세요.
0: 아버는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중재하려 했지만

0: 법원 총재는 이곳에서 잘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도도는 너무 급해져서 1층의 책상을 두드리고 문을 흔들며 소란을 피웠다.
1: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0: 하지만 안에 있던 여자는 도도를 무시하고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범 총재도 정말 화가 났다.
1: 이런 서비스 태도는 뭐예요? 다시 안 열면 나는 이 문을 발로 차버릴 겁니다.
0: 아보와 호생도 그 뒤에서 함께 소리치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참이 지난 후 문틈 사이에서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도 되지만 나가면 다시는 이 호텔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도도는 짜증을 내며 어떤 조건이든지 다 받아들일 테니 빨리 문을 열어라고 했다. 이렇게 또 잠시 기다린 끝에 딸랑딸랑 열쇠 소리가 울렸고 머리를 엉망으로 한 여자가 겨우 문을 열어주었다. 네 사람이 차례로 밖으로 나오니 밖의 공기는 매우 청량하고 상쾌했다. 꽃이 무성하게 피어있고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거리는 완전히 고요했다. 도도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호텔에서 다툰 바람에 더욱 배가 텅 비었다고 말했다. 범 총재도 이런 호텔은 정말 감옥 같다라고 하며 푸념했다. 호생이 음식점은 얼마나 먼 곳에 있냐고 물었고 도도는 세계의 교차로만 지나면 바로 도착한다며 안내했다. 한밤중에 고요한 거리에서 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하지만 벌써 다섯, 여섯 개의 교차로를 지났음에도 목적지를 찾지 못하자 범 총재가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해했다. 겨우 목적지 건물을 찾았지만 가게의 불은 이미 모두 꺼져 있었고 유리문은 꽉 닫혀 있었으며 문 위에는 재공사 중이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모두들 헛수고를 했다는 생각에 실망했다. 아보가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에 가까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난감해했다. 이때 범 총재가 함께 목욕하러 가자고 제안했고 도도는 기쁘게 동의했다. 하지만 아보는 그냥 다시 호텔로 돌아가자며 반대했고 호생도 돌아가고 싶다고 하며 정말 목욕하러 가고 싶으면 범 총재랑 둘이 따로 가라고 말했다. 이에 범 총재가 말했다.
2: 그럴 수가 있나요? 목욕하러 우리 둘만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가려면 모두 함께 가거나 아니면 아예 가지 말아야죠.
0: 도도는 밖에 나왔는데 돌아가기 정말 싫다고 투덜댔고 아버는 이미 늦었으니 차라리 방으로 돌아가서 쉬는 게 최선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네 사람은 다시 그 호텔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걷는 동안 아버는 범 총재가 이 지역에 대해 전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텔로 뒤돌아가는 사이에 여러 번 길을 잘못 들어섰다. 이런 상황에 도도는 매우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겨우 호텔로 돌아왔을 때 1층의 불은 모두 완전히 꺼져 있었고 캄캄했다. 도도는 대문을 힘껏 위로 보았지만 안에는 무려 3개의 자물쇠가 걸려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며 손님이 돌아왔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0: 봄 총재는 원래 급한 성격이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외투를 벗고 대문 옆에 철창에 올라가 2층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예상 밖에 삐걱하는 소리가 나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철창의 가시에 바지를 찢겨 큰 구멍이 나고 말았다. 그 황당하고 우스운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시간은 벌써 새벽 2시에 가까웠다. 가로등은 옅은 노란색 빛을 내고 밤 공기는 차가웠다. 봄 총재는 찢어진 바지를 들고 처량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길을 방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다. 모두 다른 곳을 찾아 다시 묵을지 어쩔지 고민했다. 아버는 봄 총재를 보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조용히 제안했다. 하지만 봄 총재는 계속 거절했다. 두더는 차라리 목욕탕에 가서 몇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뜨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에 아버가 말했다.
1: 저는 지금 방에 들어가도 잠들 수 없을 것 같고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봄 총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세요.
0: 허생도 이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봄 총재는 체면 때문에 고개를 계속 흔들며 찢어진 바지 조각을 들고 계속해서 세 사람을 따라 걷고 있었다. 사실 허생은 아버의 진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봄 총재는 이번 일정에 대해 전혀 준비가 부족했고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이런 어색하고 황당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었다. 계속 그를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마치 봄 총재에게 모든 비용을 강요하는 것과 같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다. 이어 허생이 말했다.
1: 봄 총재님은 먼저 돌아가세요. 도도는 소주 대호텔로 가서 우 씨를 찾고 나와 아보 총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0: 하지만 도도가 말했다.
2: 그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혼자 우 씨를 찾을 수가 있어. 차라리 함께 기루에서 자더라도 우 씨를 찾지는 않아.
0: 이렇게 도도가 끝까지 반박하는 바람에 세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쟁론을 그치지 않았고 봄 총재는 앞장서서 마치 주술에 걸린 듯 정신이 혼미하고 아무 말도 없이 걸었다. 네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끝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네 사람은 갈 곳을 잃고 호텔에도 돌아갈 수 없었으며 식당 하나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벽 3시까지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마침내 물웅덩이가 펼쳐진 곳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는 돌다리가 있고 다리 양쪽에는 폭넓고 긴 돌난간 두 줄이 길게 있었다. 드디어 쉴 곳을 찾은 이들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돌난간에 앉았다. 하늘은 아직 짙은 어둠에 쌓여있지만 눈앞의 맑은 물 표면에는 희미한 빛이 번쩍이며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버는 예전에 이곳에 왔던 듯한 익숙한 느낌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풍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함께한 호생도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들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힌 현판에 창당정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게 된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도도는 상해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명한 면집을 떠올리며 의아해하고 아보는 이 이름이 상해 특유의 것인데 소주에 존재한다는 점에 놀라움을 느꼈다. 이때 함께한 봄총재는 이곳이 북송시대에 지어진 서주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임을 알려줬다. 다들 말없이 검은 칠이 된 두 문짝을 마주보고 서 있는데 발밑에는 물결이 연이어 일고 있었다. 네 사람은 돌랑간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부드럽게 흘러가며 바람은 고요하고 달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느끼게 되었다. 정원 안의 나무는 겹겹이 쌓여 깊은 검은색을 띠고 룡각이 흐릿하여 자세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지만 긴 분홍색 담벼락은 하늘빛의 변화에 따라 점차 색조가 바뀌며 천천히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황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달은 더욱 희미해지며 하늘은 점점 밝아져간다. 그러던 중 새소리가 갑자기 커지며 마침내 활기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고대 정원과 오래된 나무에 기대어 조용히 앉아 멀리 바라보면 소주의 희미한 집들이 보이고 소주 미술관의 로마식 기둥들도 점차 선명해진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은 곱게 일고 있었다.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운동을 하며 상인들은 채소 바구니를 물에 담갔다가 젖은 채로 들고 나오기도 했다. 모두들 주위를 구경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구름과 노을로 가득 차며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시간은 1995년으로 흘러간다. 리리가 운영하는 식당은 몇 차례 옮긴 끝에 마침내 규모를 갖춘 새 가게로 거듭나게 되었다. 리리는 오랜 친구인 아보와 호생, 갱경 부부, 강청재 부부를 새 식당에 초대했다. 이날 식당에는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명품 치마를 차려입은 리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왕아 씨는 아보와 호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자 살짝 의아해했다. 리리는 이런 상황을 가볍게 넘기며 예쁜 두 명의 여성 친구를 추가 초대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다. 시간이 지난 뒤 리리는 두 명의 여성을 데리고 돌아왔다. 한 명은 회사의 회계사인 오회계이고 다른 한 명은 외자회사의 사무원인 장아 씨다. 새로운 여성들을 본 아버는 마음이 살짝 흔들림을 느꼈다. 아버는 여러 식당 사장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리리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리리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버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아버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당 운영자 친구들은 영업을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다. 리리도 가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면 아버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문의하고 조리 방식까지 확인하는 친절을 보였다. 아버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하면 리리는 언제나 예전 규칙대로 두상을 정성껏 차렸다. 아버가 손님을 모시거나 손님이 아버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리리는 거의 말없이 조용히 시중을 들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바꿔갑시다.
6: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네 인생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으로 된 우리네 인생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연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은 가요, 안홍천 작사 작곡으로 된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행복이 노동실 피어나는 시간, 황은희 가수가 부른 우리 행복 노동실과 함께 달콤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김치의 매력과 정겨운 맛을 담은 노래, 림성철 가수가 부른 김치맛 자랑 1세를 함께 들어보시죠. 김상군 작사, 리태허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일태총기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전층 잘 치료

0: 하기 위해서 우리 길대중의 문진부에서는 북경의 이름난 진맥 전문가의 염지강 선생을 특별히 요청해 옵니다.
1: 네.
0: 염지강 선생의 길대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돌아오는 5월 10일 오후 1시부터 문진을 시작하는데 12일이라는 온군 하루를 문진하고요. 13일에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 9시 반까지 문진을 합니다.
1: 네.
0: 어째서 이분을 진맥 전문가라 하는가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알겠죠. 중의를 하는 분들이 보통 환자를 볼 때 진맥을 하거든요. 이분이 진맥을 하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칠보 진맥법이라 하는데 제가 말이죠. 문헌을 찾아보니까 칠보 진맥법이라는 것은 강시 3년도에 1664년도입니다. 편찬된 맥결회변에서 나온 말이죠. 이런 진맥법입니다. 이 진맥법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 중의 선생님들이 진맥하는 방법보다 조금 틀립니다. 능히 말이죠. 이 진맥법을 통해서 어느 부위에 어떤 성질이 띈 어떠한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이죠. 더 말이죠. 심도 있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중의학의 특색을 알려서 변증론치하고 정체관념으로 변증론치를 하는 이 방법을 쓰는데 처방을 또 내드립니다. 그 처방이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말죠. 박수가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도대체 염지강 다이프가 말이죠. 무슨 병들을 잘 치료하는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어지럼증, 쉐윈이라 합니다. 두통증, 완고성, 불면증, 건망증, 심뇌혈관 질환, 여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그리고 노중풍의 중풍의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환, 그리고 결절성 질병,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 폐내 결절, 그리고 여러 가지 종양성 질병, 당뇨병, 당뇨병 합병증, 말초 신경염,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신장병, 선장지병에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만성신염, 간담질환, 여기에 보게 되면 간염이라든가 담낭염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관절계통에 발생하는 질병,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자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변비, 설사, 부인과 질병, 통풍, 정맥곡장, 불안장애, 우울증, 상고증이라 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지방간,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허리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절연하고 냉해지는 이러한 병증,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서 소변이 늘상 작고 급하고 절연하는 이런 병증에 원인불명으로 말이죠. 맨안에 맥이 떨어지는 무기력증,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원인은 이분이 이번 달에 5월 11일에 오전에 오셔서 오후 1시부터 문진을 하는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진찰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뇌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념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뇌혈관 질병이라 하게 되면 이름 그대로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뇌혈관에 말이죠. 병변이 발생해가지고 생기는 말이죠. 뇌 공능장애로 일으키는 이러한 질병들입니다. 우리 지구촌에서 놓고 본다 때 매년 먹이 되면 대략 1,500만 정도로 말이죠. 나타납니다.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중국에는 인구가 많고 대국이기 때문에 또 자질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3분의 1 정도로 말이죠. 자질합니다.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10만 명에서 보게 되면 300명 정도로 말이죠.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치료도 잘 되지도 못하고 사망률이 또 아주 높습니다. 10만 명 정도에서 보게 되면 근 말이죠. 150명 정도가 말이죠. 이 뇌혈관 질병으로 사망이 됩니다. 아주 그 무서운 질병이죠. 어떤 질병들을 포괄하는가 하게 되면 뇌동맥 주강경화, 뇌혈전, 뇌전색, 그리고 출혈성 질병에 뇌혈관이 발열돼가지고 출혈한단 말입니다.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 그리고 뇌혈관에 생기는 협착증에 고혈압에 뇌에 생기는 동맥의 종류에 그리고 노근스란 뇌경, 뇌경색 이런 질병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아주 말이죠. 고통스럽거든요. 병신의 주찬이란데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절룩거리는 현상 혹은 말이죠. 전선 탄환에 온몸을 쓰지 못하는 분들에 거기다가 또 말이죠. 치료가 되지 못하고 사망률이 아주 높은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중시를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 주성 위험도 있는데 옷에 대장하는 소리에 이 가스도 통화되고 그 다음에 대장하니까 숨도 차고 그리고 거기다 또 바쁜 거는 있잖아.
0: 예.
2: 이 차림이 자꾸 굽하면서 예. 아, 불씨를 어디 옆을 들어와서 이것도 자꾸 옷을 죽시고. 이래서 예.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어제 아이 낳고. 그리고 예. 예, 김태문진의 그 북경 전문가 선생님 약을 지금 전부 따로 썼는데.
0: 예.
2: 이게 배 쑥 꺼지면 가스도 잘 통하고. 용 숨도 아예 차고 예?
0: 예.
2: 밤만도 좀 돌아서 오고 그리고 그렇게 여실금이 있어서 그 자꾸 옷을 적시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지금 옷을 아예 적신다.
0: 좋은 일입니다. 예예.
2: 선생님 용하신다. 나 이걸 내서 예, 다른 선생도 보이고 약을 많이 썼는데 알게된 게 예. 이번에 선생님 예, 말을 만나서 지금 예. 용 좋습니다.
0: 예예.
2: 예, 시비 날로 용 복잡해서 시비 날로 미루 예약하기시오.
0: 예, 그럽시다. 그날에 오십시오.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뇌혈관 질병에서 가장 말이죠 치료하기 바쁘고 진단은 말이죠 내기 허란데. 치료하기 바쁘고 혹은 말이죠 주찬이라 하는데 병신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 중풍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중풍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이식이 가는 분들도 있고 이스스티어에 그 다음에 편탄이 오는 분들의 반신불수에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는 전선 당황 온몸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 중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경에 부지이빙 지외빙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병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하겠지만 이 병이 오는 걸 예방하는 것이 말이죠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큰 병원에서는 지금의 지외빙 그런 이런 과실을 많이 내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중풍을 어떻게 예방하

0: 그럼 예방하자기 되면 먼저 말이죠. 중피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대장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이 혈압도 지금 조절 안 되고.

0: 합니다 지금.
1: 예예예. 예, 예.
0: 이분이 12날 한 번 더 예약해 배우자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날에 오십시오. 예, 예.
0: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저기 국회에서 온 저기 엽지강 선사의 치료를 이미 두번 받았습니다.
1: 예, 예, 예.
3: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축하드립니다.
3: 에너지 나던 것도 많이 났고요.
1: 예, 예.
3: 그 다음에 저기 혈압이 혈압이 높던 것도 혈압 조절도 잘 됩니다 지금.
1: 예, 예, 예. 예.
3: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염지광 선생 지금 한번 더 별로 예약을 하고 그럽니다.
1: 예. 연결해 계십니까?
3: 예.
1: 그러면 11일 오후로 우리 연락합시다.
3: 11일 오후. 예,
1: 예, 예.
3: 예예.
1: 예.
3: 그렇게
1: 예.
3: 네, 그렇게 합시다.
1: 예. 예. 그날에 오시면 됩니다. 예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중풍의 예방 계속 설명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중풍에 걸리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은데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예, 중풍에 걸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 속에서 많이 생기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 예방 조치를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중풍에 올 위험성이 많습니다. 예. 중풍의 주요한 위험 인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내분비계통의 질병인데 당뇨병 환자들이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 속에서 말이죠. 혈관병변으로 인해서 출혈성 중풍이라든가 혹은 결혈성 중풍 이 기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고수혈절 하는데 하늘로 당구춘이라든가 간유산지라든가 이런 지표가 말이죠 많이 높은 분들 이 지표를 말이죠 제때 말이죠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이 수고하십니다.
1: 예, 나입니다. 예.
4: 이제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예, 오랜 당뇨병 환자입니다.
1: 예, 예, 예.
4: 그래, 예, 어디나 온몸이 아픈데 없고, 예. 그 목이도 마르지만은, 어떨 때는 또 눈도 잘 안 보이지. 그 여러 가지 원인을 해서 한번 더기 원장 선생님이하고 저다 먹은데 조금 낫습니다.
1: 예예예. 예.
4: 그래 한번 더 가보자 그럽니다.
1: 오늘 오시겠습니까?
4: 예.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예 다골 신경통을 해서 영 갈타가 이번에 이 그런 중의원의 그 방송을 듣고서리. 거기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신경외과 박윤덕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받고 예 중약을 써다 먹었는데
1: 예예
5: 두 번 써다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예 축하드립니다.
5: 예예 예.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써다 먹으려고 하는데요. 예약이 가능하시죠?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전번에 위가 많이 아프고 시큰물이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그게 식도도 아팠습니다.
1: 예.
6: 그래서 친구 소개로서 저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천약과 죄다 먹으라 해서 거기 가서 두 번 죄다 먹었는데 아주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예.
6: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또 다시 천약을 더 쓰려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을 예약하자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아, 예. 저는 예. 요지간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7: 가슴이 답답하고.
1: 예.
7: 미숙없고, 예.
1: 어.
7: 아, 그리고 어떻게, 그때, 무슨, 저, 수면제를 조금 어떤 때는 먹어도 소용이 없고요.
1: 예, 예, 심하구만. 예,
7: 예. 그래서, 그, 저,
2: 네.
7: 몇 달 전에 그저

0: 박인덕 그 선생님이 그 약을 예, 참약을 먹었습니다.
1: 예예예. 예,
0: 예. 예, 걔 그때는 효과 봤는데 예. 근데 또 이래놓을까 이게 좀 그래서 그저 박인덕 그 선생님이 약을 조금 먹으려고 그래요.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은 어전만 문진합니다.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네. 예, 예. 주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3: 저는 저 장춘에서 오신 선생님의 환자인데요.
1: 예, 예, 예.
3: 네, 어제 그저께 전화했는데 좀 일이 저 접대어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1: 예, 예, 예.
3: 그 정 여사님한테 홍익 하시는 정유부 선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1: 네.
3: 어제 도망가 사문으로 병 보이고
1: 네, 예.
3: 예, 약거지 정여사님이 여기를 오늘 택배를 붙여준다니까
1: 예.
3: 아니 너무 고마워서
1: 예, 응나죠 예.
3: 예, 그나마 앉아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더
1: 돈이죠
3: 세월입니까
1: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3: 감사해서 좀 어디 또 진정한 각도에서 저 뭔가 방송 드리겠습니다.
1: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진상하셔서.
3: 네, 고맙습니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나는 어째 요새 마투수 있는데다가 항상 다리 어째 이렇게 저리 나고 거서 걸지도 못하고 뽀뽀대 나니 자가로 10년 토해놨대다.
1: 예, 예, 예.
4: 사실 요새 마투수 돈 4번째, 5번째 나왔지. 예리 저리서 꼼짝 걸지 못하고.
1: 아, 심하구만, 예.
4: 예, 심한다. 그래, 예. 바깥에 틀면 집안에서 약간 거서 예, 걸어댕기 밥을 재고 해먹는 환자인데, 예. 그 북경에서 오신 염지관 선생님이 잘함까, 이러고.
1: 예, 예, 예, 그렇죠. 예.
4: 12날에 예약이 되니까.
1: 예, 됩니다. 예약이 다 예, 됐습니다.
4: 한 사람이 또 예, 한 사람 더 예약하겠단다. 한 사람이 또 예, 머리 어지럽고 혈압 높고 같이 가자고 두 분 예. 예약해 주시오.
1: 예, 예.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4: 예.
1: 예.
4: 예.
1: 예.
4: 예.
2: 예. 예. 예.
4: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 저번에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했는데.
1: 예.
5: 수술하라고 합니다. 그, 심장병이 있어서 그, 가봤는데.
1: 예, 예.
5: 근데 나이를 생각해보니까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1: 예.
5: 그 박상호, 저기, 주임 선생님이 방송에서 치료를 잘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예, 예, 예.
5: 그래. 저번에 저 약을 몇 턱 그 써보았는데 효과가 좋고 해서 오늘 또 박상호 선생님을 예약하려고 있잖아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예.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오늘이 그 강철수 주임이 예약됩니까?
1: 예, 어전에 오세요.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7: 예, 그 발이 있잖까. 그 견주염 때문에 발은 못 올리고 머리도 어지럽고 막 잘 때 돌아도 못 놓고.
1: 야, 심하구만. 예.
7: 예.
1: 예.
7: 아직도 막 못 쳐요, 어땠습니다.
1: 예, 예, 예, 예.
7: 그 강철수 주임이 그 침무하고
1: 예,
7: 그... 힘도 맞고 전약도 이렇게 먹은 게 효과가 많이 좋아갖고.
1: 예.
7: 오늘 가서 조금 더 침 맞고 전약 한번 더 지려고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7: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맞습니다.
8: 예. 예, 예. 내가 예수 북경의 그 영지강 선생님이 저 지도를 받았습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8: 아빠가 많습니다, 지금.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예, 예.
8: 정말 뭐 어떻게 말 지대병이 많으니까
1: 예.
8: 예, 그러게 그래서 이 치료가 많이 돼서 지금 또 가려고 합니다.
1: 예.
8: 언제쯤 가게 돼?
1: 연기를 계십니까?
8: 아닙니다. 도문입니다.
1: 예, 뭐 도문이 뭐 그러면 12일로 예약합시다.
8: 11일?
1: 예, 12.
8: 아, 12.
1: 예, 화요일 됩니다.
8: 예, 아 그때면 저 하루 볼 수 있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예.
8: 예, 나는 이 도움이 되는
1: 예, 내 아미.
8: 도 예, 기다리기로 애납니다.
1: 예, 예, 그렇죠.
8: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이 고혈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이 고혈지 상태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내게 되면 예. 예, 혈액이가 말이죠. 예. 하늘로 냉초두라는데, 우리 일이 애락이 십착하게 되면 진득진득한 면이 말이죠. 증가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관 내에서 말이죠. 혈전이 생깁니다. 이 혈전이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혈관에 저색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저도 모르게 말이죠. 중풍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신장에 예, 심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예, 관심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예, 하나도 심방창동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서 예, 점차적으로 마저 혈전이 형성되는 기회가 있는데 이 혈전이가 일전에 마저 예, 예, 탈락되게 되면 떨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게 되면 혈액을 따라서 말죠. 유동돼가지고 뇌혈관에 도달해서 말죠. 뇌혈관은 두쇄합니다. 예, 저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중풍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예, 많은 분들 얘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예, 담배를 말죠. 특별히 좋아하는 분들이 예, 우리 조선족 남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말이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 속에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가 말이죠. 손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액 중에 말이죠.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혈소판이가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러게 되면 혈액이 말이죠. 냉초도가 또 증가되기 때문에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혈전이 쉽게 말이죠. 형성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혈전이 말이죠. 뇌혈관을 말이죠. 저색하게 되면 중풍이 올 기회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또 체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예. 뚱뚱한 분들, 예,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림상학에서 보게 되면 검사를 해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한다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당뇨병의 고혈당 이런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이러면서 산고증으로 고생하면서 이 중풍이 인기될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 가족사가 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이 중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다 하는 경우에는 그 자제분들 속에서 이 중풍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예방조치를 말죠. 미연에 강구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사람이 말이죠. 정서상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정서 상태에서 보게 되면 또 두 가지 경우에서 이 중풍이 말이죠 올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우울해지는 분들의 우울증으로 고생한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중풍이 올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성질이 조폭한 분들의 저 가만 말이죠. 신경질 쓰고, 예, 배를 쓴단 말입니다. 예. 예. 이런

0: 분들이 또 말이죠. 간의 양기가 동하면서 말이죠. 출혈성 중풍이 올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림상학에서 단잔식 노출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중의학에서는 쇼중풍이라 합니다. 이런 분들 속에서 치료를 말이죠. 제때 하지 않게 되면 1년 내지 5년간에 말이죠. 중풍이 올 기회가 많은데 대략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냉령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냉령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혈관이 점차적으로 어떻습니까? 노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풍이 올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뇌혈관 질병에서 중풍에 대한 상식들을 교대하는데 예방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송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조당의 서기인 후가복이 8일 연결해서 길림대학 교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장희마, 중국공정원사 왕옥충, 중국과학원 원사 마의광 등 2026년 구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년학자 학술교류에 참가하는 원사들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위와 조정부를 대표하여 원사 일행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길림대학이 장기적으로 연변경제사회 발전에 보내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년학자 학술교류회는 개최된 이래 고분자 학과의 교차융합과 발전을 힘써 촉진했고 많은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 후배 역량을 양성 발굴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고차원 학술 교류 플랫폼으로 되었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생태 환경이 우량하며 자원 천품이 독특하고 산업 특색이 선명하여 거대한 발전 우세와 광활한 발전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상하나 습근병 총서기가 성당이 성정부 사회부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1극 2지 3구 구축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과학, 기술, 인재, 산업 일체화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고 승격하며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힘써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연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고 연변의 학술 연구를 전개하는 중요한 기지로 삼아 학술적 조예와 과학연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과학연구 성과가 연변에서 낙착 전화되고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연변에서 혁신 창업하도록 추동을 하여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지력적 지탱을 제공해주기를 바랍니다. 장희라 여러 과학자들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고 산업 토대가 견실하며 발전 추세가 강력합니다. 향후 연변 발전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중점 산업 육성, 과학혁신 플랫폼 건설, 과학연구 성과 전화, 혁신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냅니다. 연변대학 당위 서기 2회, 연변대학 부교장 손종기, 부주장 정권,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이 9일 룡정 만목화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3: 我现在所在的位置呢是龙井的万木苹果梨园内。
1: 여기는 룡정 만무과원입니다. 만무의 사과배 꽃이 만발해 공기 중에 꽃향기가 그윽합니다. 이번 꽃구경 시즌은 이틀간 진행됩니다. 활동은 문화관광혜민, 산업연동을 핵심으로 사과배 고향의 생태자원과 조선족 민속문화 내포를 심층 발굴하고 개막식, 문예공연, 체험활동, 매력전시, 도보답사 등 내용을 정성껏 마련했으며 자연경관, 민속문화, 가문주제, 소비전경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주제문예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종목은 조선족 민속요소와 무형문화재를 융합하고 가무, 기악, 연주 등 형식으로 고향의 춘광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전해 화목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3선녀 NPC 순회공연은 현장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옛 복장을 차려입은 12월 화신과 백꽃 선녀가 관광객들과 소통하면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백꽃 경관이 서로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을 했습니다. 연결 주민 양설입니다. 날씨도 좋고 백꽃도 다 피어서 일부러 민족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사진도 정말 잘 나와서 참 기쁩니다. 현장에서는 미식 체험구, 특산품 전시 판매구를 내왔는데 조선족 특색 간식, 본토 농특산물이 집결돼 관광객들이 룡정 미식을 맛보고 전통식품도 만들어보며 일괄식으로 변강 도시의 민속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활동기간 과수원 도보 답사 활동도 동시 진행됐습니다. 도보 애호가들은 원내 보도를 따라 과수 사회를 거닐면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한편 건강도 챙겼습니다. 도나 관광객 양계영입니다. 예전부터 룡정 만무과원이 아주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차를 타고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정말 장관이고 꽃도 아주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다 경치라 정말 기쁩니다.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룡정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관광발전봉사중심 주임 손혜란입니다. 관광객이 백꽃바다 속에서 가족의 정과 변강 도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 문화관광혜민과 산업연동을 핵심으로 룡정시 특색문화관광자원과 민속풍정, 량질의 봉사를 집중 전시하고 봄철, 여름철 문화관광시장을 전면 활성화해 룡정시 문화관광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룡정체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꽃 구경 시즌 기간 과수원 화려한 복장, 무형문화재 복장쇼와 재미있는 거품쇼 체험 활동도 선보입니다. 다채롭고 풍부한 활동은 룡정의 독특한 생태 문화 관광 자원과 민속 문화 내포를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은 또 5.1절 연휴 기간 후 관광 소비 잠재력을 더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 산업과 민속 산업, 특색 농업의 심층 연동을 추진해 연변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 장춘 2027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2027년 1월 장춘시와 길림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62여 개 나라와 지역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날 이번 대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 조에서 정식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판매 중인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특색이 뚜렷합니다. 공식 특허 상품에는 기념휘장과 주제 팔찌, 문화창의 가방, 의류 송화석 공예 상식품 등 여러 계열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빙설운동을 주제로

0: 신림 민속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 대회 기념적 의의와 지역 문화의 깊이를 완벽하게 결합했으며 소장 가치와 실용적 가치, 문화 특색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특허 상품 판매 구역이나 다양한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특허 상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었습니다. 독특한 설계 품격과 짙은 빙설 분위기는 많은 조민과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구매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빙설 운동 열기와 길림 민속 풍정을 담은 이 상품들은 주민들이 가까이서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대회의 특별한 기억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연결 주민 조예정입니다.
1: 저도 좋아하는 저 조비.
0: 이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엽네요. 이 상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전성 빙설 경제 발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번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조에서 판매되는 것은 빙설 플러스 민속 문화 관광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이자 대회의 열기를 바탕으로 지역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중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조치로 연변 빙설 문화 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더 힘을 보태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 주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인대 대표인 백금봉은 향촌에 뿌리내려 직책리행 답안지를 밭두렁에서 쓰고 인민을 위한 초심을 향촌진흥에 융합하며 실제적인 사업과 담당으로 대중에 봉사하는 련심교를 놓고 있습니다. 백금봉은 2021년에 선으로 안도현 인대 대표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백금봉은 시종 고품질 발전 추동을 직책리행 핵심으로 간주하고 당 건설을 인솔로 실무로 난제를 해결하면서 룡천촌이 향촌진흥의 길에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백금봉은 정원 작은 당수업, 쪼끌상 회의 등 형식으로 당의 정책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기층 당 조직을 강하게 건설하고 젊은 당원과 지부 능수를 촌 2개 위원회 지도부에 받아들여 당 조직이 향촌 진흥의 견강한 전투 보루로 되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백금봉입니다. 일상사업에서 향촌진흥 재반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동적으로 반머리에 나갔으며 주민들을 방문해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들을 요해했습니다. 민정 민의를 참답게 수집하고 그들의 기대를 직책 리행에 녹여 적극 건언 헌책했습니다. 백금봉은 촌 실정에 입각해 발전 계획을 솔선적으로 제정했습니다. 백금봉은 학당구 전병, 빙천 입살, 과연 귀버섯 등 특색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병 가공 공장, 생태 입살 농장, 귀버섯 재배 기지와 태양광 온실을 건설했으며 당지부 플러스 촌기업 플러스 농호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넓혀 촌민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백금봉입니다. 촌 집체경제 고품질 발전을 둘러싸고 저는 당원 군중들을 이끌고 실속있게 일하면서 산업 대상을 힘써 발전시키고 촌 집체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촌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었습니다. 근일내 촌 집체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도합 35가구 촌민들의 취업을 이끌었는데 평균 수입이 3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백금봉은 또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농촌 환경 정돈, 인터넷 신호 피복, 소방 안전 등 대중 관심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실속 있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구 련합 감독, 점수 구매 상점을 내오고 모순 분쟁을 해결하며 문명 향풍을 육성했으며 룡천촌이 성급 민주법치 시범촌, 문명촌진으로 평이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백금봉입니다. 향후 저는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초심을 더 굳게 지키고 대중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향촌 일선에 뿌리내리고 산업 발전, 주거 환경, 민생 보장 등 중점 사업에 초점을 두며 인대 대표 직책을 실속 있게 이행하고 민생 실사를 정성껏 처리하며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해 대중의 신임과 기대를

0: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밭도랑에서 주민, 가정, 산업 발전에서 민생 개선에 이르기까지 백근봉은 청춘을 향토에 바치고 직책 리행으로 초심을 실천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기층 인대 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줘 향촌 전면 진흥에 청춘의 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용암 매체의 간추린 이었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1전, 2륜, 3륜, 4륜 저속 전동차 정돈 단계별 관리 배치 회의를 열고 당면 형세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회의 요구에 따라서 연결시에서는 정밀하게 대응을 하여 로미온 관리 통제 효능을 높이고 협력 강화하여 근원에서의 공동 치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광범한 선전으로 짙은 준법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0: 룡정시 인민검찰원 청년 법률지식 보급선전단 성원들이 일전 동성용진 분복진달래 꽃바다 풍경구에 가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주제 법률지식 보급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문화와 관광발전에 심층융합을 추동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법치환경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1: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는 24번째 전국 직업병 예방퇴치법 선전주간입니다. 선전주 기간, 주민 연결시 위생건강, 질병예방통제 등 여러 부문에서는 연결시 영상연력위원회사를 찾아 직업건강지켜 건강중국 함께 건설 주제 선전활동을 가동을 했습니다. 연결시 공원 409여 위생봉사원, 연결시 소용진 중심위생원 의물꾼들이 기업 종업원들에게 혈당 혈압 측정과 중위 진찰 봉사를 제공하며 기업 종업원들의 직업 건강 방어 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0: 도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일 공안, 시장 감독 관리, 석현진 정부와 연합으로 풍경구, 향촌 관광 경영 단위, 민박 호텔 등을 대상해 특정 검사와 정돈을 했습니다. 기업의 경영 자격과 소방 안전, 위생 상황, 가격 행위 등을 전면 검사해 감독 관리 함력을 이루고 사각지대가 없게 확보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벌레에 물리거나 몸에 상처를 입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대처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네 가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벌레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는요, 해당 부위가 가려워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상처 부위를 소독약으로 깨끗이 소독을 하거나 소염 효과 있는 제품을 바르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벌레에 물렸을 때는요, 치약이나 우유, 어리몬즙, 꿀을 바르면 가름절 가라앉히고 세균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벌레에 쏘였을 때는요, 은행카드를 이용해서 밀면서 독집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족집게로 뽑으면은요, 독을 상처 속으로 더 밀어넣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벌에 쏘인 후에는요, 상처 주변이 빨갛게 붓거나 또 붓길 면적이 점점 넓어지지 않았는지,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호흡곤란이 생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목소리가 쉬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으면은요, 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 다쳐서 피가 나는 돌발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가재나 솜, 깨끗한 수건이나 화장지 등을 이용해서 상처를 덮고 손가락이나 손으로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더 높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출혈이 계속될 때라면은요, 상처를 덮고 있는 가재나 천을 제거하지 말고 그 위에 계속 덧대야 합니다. 손에 힘이 빠지거나 쥐가 나서 누르기 힘들 때는요, 탄력 붕대나 천으로 감아도 좋습니다. 출혈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지혈한 지 5분에서 10분이 흘러도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인천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반면 피가 멈췄다면 깨끗한 물로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소독약이나 연고를 바르며 자택치료를 해주거나 혹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벗겨진 상처는요, 이런 방법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터지거나 베인 상처가 아닌 벗겨진 상처는요, 출혈이 크지 않고 삼출물, 즉 맑은 진물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요, 반창고, 즉 밴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상처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나 오염이 의심이 되거나 또 이미 고름이 나오는 감염된 상처는 무턱대고 밴드를 붙이지 말고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골절 상황이 맞대올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팔을 부딪힌 경우 부종과 심한 통증이 있다면 골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초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요, 여러 종류의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눈에 띄게 부어오르지 않았거나 만지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소리를 덜내야 합니다. 반대쪽 팔과 비교를 했을 때 부어올랐거나 만졌을 때 특정 부위가 아프거나 또 관절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방사선 촬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야외 활동 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네 가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피부 노화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성들은요, 남성에 비해서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이에 비해서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안 받침되어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생활 습관, 환경, 영양 상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피부 나이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피부 손상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은요, 이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강할 때 우리 몸의 보호막도 튼튼하게 유지되므로 일찍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피부 노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주요 증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피부 노화를 늦추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오늘 미용 강사이신 김홍매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서 단순히 외피 역할을 넘어 신체를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요해하기 전에 이 피부 구조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피부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네, 일단 우리 피부가 이뻐야 진짜 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피부란 우리 신체를 돕고 있는 외피입니다. 즉 외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피부를 우리는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으로 나눕니다. 먼저 표피층, 피부의 제일 바깥에 위치한 보호막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외선, 유해물질이라든지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표피층에는 수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많지 않은 수분을 최대한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표피층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우리 각질층, 여기에는 모두 주근세포들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것처럼 이 각질세포도 우리 주근세포는 떨어지고 또 새 세포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우리 각질세포 재생주기 혹은 세포 재생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화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이 각질세포 재생주기가 늦어지면서 묵은 각질이 잘 떨어져 나가지 못합니다. 네. 그럼 만약 이 묵은 각질이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피부에 켜켜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피부가 뭐 당연히 누르끄러해지고 또 칙칙해지고 푸석푸석해지겠죠. 다음 각질층 제일 아래에 우리 기저층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흑색소, 멜라닌 색소가 전반적으로 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적으로 사람이 피부색을 결정하고요. 사실 흑색소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임신할 때 흑색소가 기미가 우리 많이 나오죠. 근데 얘는 우리 태아를 보호하느라고 흑색소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화가 오면은 노화가 되면은 이 흑색소의 개수가 감소가 됩니다. 흑색소의 개수가 감소가 되면서 우리 기미 잡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여기에 우리 면역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역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면역은 무조건 올려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아닙니다. 면역은 너무 올라가서 우리 과부하가 될 때는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우리 면역은 똑똑해야 된다.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된다. 다음 우리 진피층, 뭐 진짜 피부라 해서 우리 진피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콜라겐, 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물질들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콜라겐, 우리 몸에서 얘가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기둥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 무너지면 당연히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어찌입니까? 얼굴이 처지고 또 주름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 엘라스틴 단신단발 얘는 한 번 끊어지면 뭐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요즘 우리 뭐 이마를 볼록하게 한다든지 또 눈 밑이 뭐 꺼진다든지 이때 우리 주사기로 쌓여있는 이 성분이 우리 보뇨살입니다.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이외에 뭐 땀샘, 피지선, 모낭, 뭐 피지 뭐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많고도 많습니다. 마지막 피하지방. 우리 사실 우리 지방하면 모두 싫어합니다. 엉덩이, 복부, 뭐 허벅지 뭐 이런데 많이 달라붙는데 사실 우리 지방은 몸에서 매우 필요로 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넘어졌을 때 어찌입니까? 지방이 없으면 뼈가 상하겠죠. 예,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예, 완충작용을 하고요. 더우면 바깥으로 열을 빼주는 작용을 하고 또 추울 때는 우리 몸속의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예,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피부는 우리 몸을 예, 보호한다. 두 번째, 체온조절 작용을 한다. 세 번째, 비타민D를 합성하고 면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그 피부도 중요하지만 예, 속피부도 좋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피부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피부 노화에 대해서 미용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1: 피부 노화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피부가 쇠퇴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장기와 마찬가지로 25세를 기점으로 우리 피부도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봐요. 피부 노화 서서히 25세부터 네. 뭐 콜라겐이 빠져나갑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1: 예, 노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제가 오늘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나이와 흘러가는 세월, 자연 노화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예, 두 번째.

0: 번째 우리 노화이주어민자외선과 활성산소. 세 번째 예, 폐경. 우리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콜라겐이 감소하여 예, 탄력이 떨어지고 또 탄력이 떨어지니까 어찌입니까? 피부장벽이 얇아지고 수분이 감소되면서 예, 주름이 생기고요. 폐경 후 우리 노화가 3.9배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폐경 이후 노화가 급속히 우리 증가가 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예, 네 번째 열피부 노화 예,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열을 통하여 노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사우나에 장시간 앉아있는다든지 또 춥다고 우리 난풍 그 히터를 장시간 켜놓는다든지 예, 이런 현상들이 모두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말릴 때도 예, 먼저 얼굴에 팩을 붙입니다. 팩을 네. 붙이고 머리를 말립니다. 이러면 드라이기로 어찌입니까? 얼굴에 열이 닿지 않겠죠.
1: 네.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피부 온도는 그 정상 체온 36.5도에서 37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 많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피부 온도는 31도 좌우입니다. 예. 우리 핸드폰을 예, 장시간 얼굴에다 대고 통화를 하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우리 뜨끈뜨끈하죠?
1: 그러면.
0: 열이 막 나죠? 이렇게 얼굴에 열감이 있으면 수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우리 피부에 또 주름이 생기면서 예, 수분 장벽이 무너지며 예, 노화가 옵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뭐 환경오염이란 다 잘 아시겠죠. 뭐 먼지, 공해물질, 뭐 자동차 이런 뭐 배기가스 이런 유해물질들이 우리 피부 건조, 트러블, 뭐 색소 침착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어요. 그럼 이 피부가 노화가 됐다는 주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0: 첫째, 우리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주름이 많으면 뭐 노화가 온 것이겠죠. 예, 두 번째, 우리 색소 침착. 정말 젊어서 뽀얀 피부가 우리 나이가 들면은 어찌입니까? 피부색이 어둡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색소가, 흑색소가 부족하여 생기는 증상적인 예, 원인입니다. 예. 아, 세 번째, 우리 건조한 피부. 나이가 들면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예, 네 번째, 탄력. 예, 콜라겐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 탱탱하지 못한 처진 피부로 우리 변하게 됩니다.
1: 네.
0: 아래에 제가 그럼 탄력이 얼마나 있는지 나의 피부가 얼마나 탄력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지와 식지로 이렇게 손등을 꼬집습니다. 예, 손등을 예, 집어서 얼리는데 1초, 2초, 3초 있다가 넣습니다. 이때 회복 속도가 빠르면 아 나는 탄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회복 속도가 느리면 아 탄력이 좀 예,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피부 노화가 더 빨리 된다고 봅니까?
0: 첫째 유전입니다. 선천적으로 피부 질환이 있는 이런 피부를 갖고 태어나서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예. 어김없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외선 노출이 심한 사람들, 뭐 밭에서 일을 한다든지 우리 어부들, 뭐 또 보초를 서는 군인들 장시간 뭐 추운 날씨에도 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있죠. 예, 세 번째,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장벽은 피부의 제일 바깥에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보호막이 깨지면 우리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유해물질들이 쉽게 침투가 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분이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면서 노화가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예를 들면 아토피 환자들 이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가렵다는 것은 열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열이 있다는 말은 당연히 수분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계속 가렵습니다. 따갑고 그리고 우리 지술렌 격소 피부도 그렇습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가렵습니다. 그래서 꼭 염증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수분 보충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피부들은 그 외에도 우리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 뭐 오염된 환경, 밤을 새는 사람들, 또 피부가 특별히 하얀 분들, 네 피부가 특별히 하얀 분들은 우리 좀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습니다. 그래서 주름도 빨리 생기고 그 다음에 기미, 색소, 침착이 또 쉽게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젊어서는 뭐 젊어서 예뻐 보일지라도 나이가 들면 또 관리를 소홀히 해주실 때 좀 노화가 빨리 온다고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평소 잘 자지를 못하면은 피부 노화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피부 노화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요.
0: 잠을 충분히 자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네. 우리 자외선과 같은 이런 유해 자극으로부터 그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우리 피부 노화 측정기로 실험 대상자를 우리 조사한 결과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뭐 주름이라든지 또 색소 침착 또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미인은 잠꾸러기라죠.
1: 네.
0: 아마도 뭐 이런 여기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혈액순환이 줄어듭니다. 이래서 피부에 영양물질과 수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요즘 뭐 좋은 영양제가 많죠. 뭐 영양제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이 순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햇빛을 쬐었을 때 우리 햇빛을 쬐은 후 15분 내로 급속히 그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단백질 세포를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무력해주는 없애준다고 뭐 해도 되고요. 그 SOD라는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500만 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500만 개의 항산화 이 효소를 다 쓰고 나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 어려서부터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우리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면 어찌입니까? 이 SOD란 그 항산화 효소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노화는 당연히 빨리 오겠죠. 그래서 평생 우리 공직에서 일하신 분하고 또 어려서부터 그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된 분들 제가 뭐 지금 이런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1: 그렇죠,
0: 당연히 그렇죠. 분들이 많이 노화가 빨리 오겠죠.
1: 그렇죠.
0: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햇빛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뭐 우리 모자 또 자외선 자단제는 그 필수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슨 뭐 팔토시라든지 수건 뭐 또 목을 감싸주기 뭐 또 장갑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부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맞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
0: 그렇죠.
1: 또 몇 년 몇십 년을 뭐 바깥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더 주의를 돌려야 되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 술 조금씩 뭐 들어도 괜찮다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과음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피부 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어때요?
0: 네. 술이 뭐 피부에 당연히 안 좋죠.

0: 과 이런 붓기 같은 것을 해서 술이 술 마신 다음 특별하게 이튿날 어찌입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한 이런 분들도 계시죠. 예, 세 번째 홍조를 유발합니다. 술을 마시면 어찌입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가겠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뭐 세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우리 뭐 딸기 코가 되는 분들도 예, 거의 대부분이 우리 뭐 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한마디로 알코올이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 술은 뭐 적당히 마시고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그 피부의 수분을 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 알겠어요. 그리고 주변 보면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흡연도 피부 노화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피부 노화 흡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이 담배가 건강에 뭐 안 좋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뭐 잘 알 것입니다. 네. 예, 담배 연기에 많은 이런 유해 물질들이 예, 함유되어 있으며 우리 몸속에 비타민C와 콜라겐을 파괴시키고 이 담배 연기가 혈액 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 탄력을 약화시키고 또 그 연기 때문에 피부 건조함을 예,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면 우리 눈밑 주름 또 눈밑이 꺼지고 그다음 우리 입술 주변에 주름이 생깁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우리 담배를 피우면 어찌입니까? 입을 오므리게 되면 입술을
1: 맞아요,
0: 오므리게 되면서 그 쓰는 예, 근육 때문에 아마 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피부 노화를 방지함에 있어서 어떤 피부 관리 제품을 그럼 발라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0: 이 노화를 예방하는 우리 화장품을 몇 가지 든다면 첫째 자외선 차단제. 우리 노화 피부라 할 때 우리 피부가 얇고 피부장벽이 약화됐습니다. 피부장벽이 예, 튼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자외선에 대한 이 방어 능력이 약합니다. 우리 눈 밑이라든지 목 같은 데는 특히 꼼꼼하게 잘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우리 외출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예, 좋기는 2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예, 덧발라주신 것이 좋고요. 두 번째 기초 화장품 예, 우리 첫째 수분 크림입니다. 예, 수분 아시죠? 우리 피부는 건조하고 또 주름이 생길 때는 당연히 수분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콜라겐 아까 피부 탄력이 결정한다 했습니다. 콜라겐이 네네. 때문에 콜라겐 성분이 들어간 뭐 영양 크림이라든지 그다음 또 재생 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수분 하면서 우리 수분 크림에 매우 집착을 하면서 예, 기초 화장품을 바를 때 제일 마지막에 수분 크림만 바릅니다. 그런데 우리 수분은 수분 크림을 발랐을 때 예, 수분을 피부 속으로 끌어당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1: 네.
0: 왜냐하면 예, 수분 크림은 입자가 작습니다. 예, 입자가 작습니다. 예, 때문에 수분 크림을 바른 후 꼭 우리 살짝 뭐 유분기가 있는 영양 크림이라든지 재생 크림 같은 것을 발라서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요즘 같이 뭐 자외선도 좀 강하고 건조한 날씨는 수시로 덧발라 주실 것을 강추합니다.
1: 네. 그리고 특히 여성들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평소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은 남성들은요 그닥 신경을 쓰지 않은 편이거든요. 남성들은 전성적으로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0: 그렇죠. 예, 남성들은 예, 피부 노화가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피부는 여성들 피부보다 그 두께가 24% 예, 더 두껍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양이 햇빛을 받는다 해도 여성들처럼 예, 기미나 색소질환이 짙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섬유가 예, 더 많기 때문에 노화를 발생하는 그 자체가 예, 늦습니다. 반면 우리 여성들은 콜라겐 함량이 남성들보다 25% 적습니다.
1: 네.
0: 더욱이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경 이후 노화가 3.9배가 증가된다고 했죠. 예, 때문에 우리 볼살이 빨리 처지면서 예, 주름살이 빨리 생긴답니다.
1: 네.

0: 피부 관리를 위해서도 평소 부지런히 팩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늘고 있어요. 팩은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죠?
1: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팩은 피부 노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예, 쉽게 말씀드린다면 팩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기초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을 듬뿍 넣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추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기초 화장품이 에센스나 예, 또 팩에 들어있는 에센스가 예, 똑같은 성분이라고 할 때 효과는 틀립니다. 예. 기초 화장품을 사용한 증화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 속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수분이 증발합니다. 증발하고 우리 팩에 있는 그 증화에는 팩이 재질 때문에 공기 중으로 수분이 증발하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화장품을 바르고 그 위에다 뽀샘 뭐 예, 랩을 예, 씌워 넣는다면 당연히 증발이 되지 않겠죠. 수분이 예, 유지됩니다. 예, 팩은 우리 기본적으로 보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0: 그래. 그럼 팩을 붙인 후 몇 분이 있다가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좋기는 우리 15분에서 20분입니다. 20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우리 피부에 수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분이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우리 피부가 더 예민해집니다.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 비가 오는 날 장화를 신고 장시간 다녔을 때 또 우리 고무장갑을 오래 끼고 어쩜가 그 설거지를 했을 때 예, 세균이 생기거나 또 주부 습진이 예,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 과한 상태에서 예, 붓거나 또 우리
0: 얼굴 마사지를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1: 그렇죠. 예, 얼굴 마사지는 피부 노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적당한 피부 마사지는 우리 혈액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 혈색이라든지 예, 얼굴 뭐 붓기를 뺀다든지 또 우리 얼굴 붓기를 빼면은 얼굴 축소가 됩니다. 예, 이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 눈가, 입 주변 또 피부가 얇은 부위는 우리 너무 오랫동안 할 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 꼭 피부 오일이나 수분 크림 같은 것을 충분히 발라준 다음 딱 10분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10분 정도가 시간이 길어지면 마찰이 생기겠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예민해지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우리 집에서 특히 혼자서 마사지를 할 때는 절대 10분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또 마사지 강도를 줄인다. 예, 또 맨 얼굴에 마사지를 하지 않는다. 예, 등 이런 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그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운동은요 건강에 매우 좋은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운동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죠.
1: 적절한 운동은 예, 노화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통하여 노폐물을 예, 배출시키는 것은 뭐 주름살을 예방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 붓기를 완화시킨다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나친 운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적절한 운동.
0: 알겠어요. 그리고 피부 건강 음식 섭취와도 밀접히 관계가 있는데요.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예, 우리 비타민 과일. A와 C가 그래요. 색소 침착, 주름 형성, 또 우리 미백 많이 예, 도움을 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시금치, 앵두, 귤, 예, 복숭아, 고구마, 예, 당근, 비트, 예, 토마토, 다시마, 우리 다시마에 뭐 식이섬유가 많죠. 예. 그다음 뭐 키위, 브로콜리, 비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노화를 예,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예, 좋습니다.
0: 그럼 반대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1: 예, 첫째 우리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은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예, 두 번째 당분이 많은 뭐 과자나 사탕 예, 주름살을 만듭니다. 예, 당분이 예, 세 번째 우리 가공류 무슨 핫도그 뭐

0: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염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네 번째는 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예, 술 이런 것들이 예, 노화에 예, 안 좋은 뭐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1: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토록 이 피부 노화를 늦춤에 있어서 평소 피부 관리를 비롯해 생활 습관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까요?
0: 네,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 꼼꼼히 발라주시고 더 충분한 예, 수면 보장, 예,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든지 또 뭐 수분 크림, 또 콜라겐이 들어간 이런 크림, 영양 크림, 그다음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예,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미용 강사이신 김홍배 선생님을 모시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또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되게 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평소 피부 관리, 수면, 음식 섭취 등등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기울인다면 능히 피부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고 윤택나는 피부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